0: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대 활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여지껏 하던 우대 활동에서 제일 강도가 셉니다. 보조금 더 나가고 약에서 약도 거부를 더 드리고 레이저 치료 기계를 드리는가 하면은 또 Q10이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이 Q10이란 거 계속 먹어두면은 여러 가지 심장병 치료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Q10도 드리고 있습니다. 특대우대 활동입니다에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이 건뇌 보신환 설명드리면서 우리 그 약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곰팥이 이런 모든 문제점을 치료하고 곰팥을 건강하게 해준다 하는 약인데 이런 뇌조직의 문제점을 치료하자면 제일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오장육부가 좋아지고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이루어져야만이 뇌가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의 각도에서 보면은 뇌 문제 있거나 노공이 있거나 신공이 있거나 이런 문제점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곰팥이 문제 하면은 따라서 나오는 게 전립선입니다. 어제 제가 전립선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렸는데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이거는 60대 이상 되는 남성분들 사실 이 50대부터 다 시작됩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이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을 보는 게 이전과 같지 않고 힘이 없고 심지어 60대, 70대 이상은 소변을 자기 발등에다 넣는다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소변 장애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밤 소변이 잦아지는 게 제일 귀찮죠. 또 밤에 여러 번 일어나지만 소변량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소변 차수만 줄어 많아지고 소변이 불편함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프고 이 성욕 감퇴증이 나오고 이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곰팥이었습니다. 곰팥이 허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곰팥이 기운이 떨어졌다 이런데 우리 곰팥은 양기하고 음기로 나누는데 이런 거는 주로 양기가 허한 사람들이 쉽게 발생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네.
2: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근육 보신하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옛날에 네. 다른 약은 많이 썼지만 부서 남는 약은 많이 썼는데 말 아이들들한 말입니다. 이 잡수는 도중에 자꾸 반복이 오던 게 이 근육 보신하는 우선 반년 연계 잡수는데 용이 지금 도착한 겁니까? 옛날에는 머리도 이렇게 막 오지러워하고 혈압도 네. 운동 안 되고 그리고 손발이 몹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단 말입니다.
1: 네, 남자가
2: 그래, 손발 치리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 전열선도 더 이렇게 심해지면서 우리 이생실을 가면 네. 법에 잘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둘 나가고 이러면서 잠 못 잤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약 쓰면서 지금 이거 어지럼 증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잠도도 할 쉬고, 그 다음에는 그 뭔가 혈압도 운동도 하려고, 옛날에 네. 소화도 안 되고, 그랬던 게 식사도 다 하고, 지금 여든 열선도 어떤 소배 쉬워에 나가고, 이렇게. 밤잠 또 기쁘게 쉬니까 나의 소변이 던졌으니까 나의 해결 반응 같으란 말입니다.
1: 네.
2: 그리고 지금 이

0: 약을 장기적으로 쓰면은 다른 약을 써서 치료 아이디어 된 이런 병들이 잘 치료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
0: 장기적으로 쓰시면. 예.
1: 병 어디 보태는 안 돼 없다 한단 말입니다.
0: 네. 계속 쓰십시오. 예.
1: 예. 그 배달 전화 호만 알려주세요.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네.
0: 예,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에는 방광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너비 4mm에 4cm란 말입니다. 앞뒤 두께 3cm, 아래로 2cm에서 4-3이 쌓여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크기는 다르지만 표준은 이렇습니다. 예.
2: 네, 땀본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네. 이 건이보충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넉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매난에 매교구이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바라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하면 막 터질지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 정말 청약은 얼마 먹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징하면 가서 댄디도 하고 예, 그런 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 부르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서 돈을 보시고 왔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어림지나던 게 그거 말가지고 예, 손발이 그렇게 차던 게 그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던 게 소화가 잘 됐고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자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게 밤잠 잘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얘 몸이 헷갑아지고 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 적에 예, 또 15가지 배달 받다 그랬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5박 사면 15박 더 드립니다.
3: 예, 할 때 용 좋은데. 예, 고맙습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남성들만 있는 전립선. 뇨도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방광 바로 밑에 있으면서 방광에서 이 뇨도가 뻗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이 비대가 오고 염증이 오면 커집니다. 이게 주로 비초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이 예, 우리 전립선에 대해서 검사하겠다는 분들 뭐 다른 검사 필요 없습니다. 먼저 가서 비초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예. 이 전립선이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커지게 되면은 이 뇨도를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방광을 올림입니다. 그래서 자꾸 소변이 내려본 생각이 들죠. 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은 우리 대뇌에서는 방광에 소변이 찼는가 해서 소변 보라는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때문에 전립선 비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소변을 자꾸 봅니다. 그런데 또 급하고 소변 볼 때 급하단 말입니다. 빨리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바지에다 실수해서 예. 이 겨울에 오는 분들 보통 부부관들이 와서는 예. 노친들이 또 말합니다. 야 이혼감 그저 바지를 적시지 빨래를 못해내겠다고 예. 또 이게 있고 더 바빠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소변이 급합니다.
2: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4: 나도 건의보신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심장 부자도 둘 했지 또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이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까 어지럼증이 났던 게 아니나지 혈압이 지소성이 잘 되지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소변이 자꾸 뻣뻣는데 그 증상도 이렇습니다. 어떤 소변은 드물게 보고 수량도 많고 그래서 이번 활동이 올 때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 할도 있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전립선 비대에 전립선 염증이 있으면 벌써 50대부터 다릅니다. 다른 사람만 소변 보는 게 힘이 없이 누고 기다렸다 놔야 되고 소변 볼 때 갈라져 나가고 소변이 힘이 없이 속도 없다 보니까 자기 발등에다 다 떨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전립선 비대에 전립선 염증이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허증입니다. 콩팥이 양기가 허하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은 먼저 콩팥이 기를 돋궈주고 양기든 응기든 기와 혈을 돋궈주는

0: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이런 전립선 비대염증 이게 싹 치료되는 걸 느낍니다. 벌써 소변부터 시원하게 나갑니다. 소변이 닿던 게 없어집니다. 그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약인데 왜 전립선 비대에 좋다 하는가? 그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뇌세포가 죽고 머리에 올라가는 그 뇌수가 적어지는 원인이 콩팥에 있단 말입니다. 콩팥이 나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면 또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반대로 콩팥이 좋아지게 되면 간이 좋아집니다. 이 간이 나쁘게 되면은 그 음도습진이라 뭡니다.
1: 네. 또 땅분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2: 예, 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 건뇌보신 이 약을 닦았습니다.
0: 네.
2: 예, 걔가고 닦은 게 어느 연세도 어떤 70대 동반인데 이거 닦으니까 머리 이렇게 어지럼증 나는 게 많이 좋았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픈 것도 이렇게 더 뭐니까 아프다는 얘기 하더라 말입니다. 예. 또 손이 아이도 와서 자꾸 예, 저변도 응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없을까?
0: 예.
2: 예, 그래갖고 오지름증 나니까 또 무슨 어제는 무슨 항상 고기는 나아지니까 예. 예, 그래갖고 오늘 그 약을 좀 더 사달라고 서로 그 집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다.
0: 예, 보내줄
2: 예,
0: 수 있고.
2: 어디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0: 예, 보내줄 수 있고 우리 한두 시간에 연결시면 다 배달이 됩니다. 예.
2: 예.
0: 이분들도 우리 집분들도 예. 우리 그 책임지고 다 이 약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예,
2: 예.
0: 이름 넣고 또 요즘에 우대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뭐 딱 오지럼증 뭐 소변 이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 그렇게 놓치다 싸우던 것도 없어 잘 알아야 됩니다.
1: 네, 땅분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주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네, 그분이 보지 않으시고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예. 우리 친구 이 당뇨를 오래 해서 이제 가 예.
0: 네.
3: 옷도 나빠지고 진단도 붙이고 이 당뇨병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0: 당뇨병에는 홍삼이 들어가면 아주 혈당 조절 것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이 홍삼 사포닌이 꼭 써줘야 됩니다. 예.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홍삼 사포닌이 풍부하면 좋고 여기에 또 진유화에 진유화 잔뜩 들어가면서 그런 허혈을 싹 없애고 아주 좋습니다.
1: 네.
3: 그럼 당뇨병이 좋습니다. 예.
0: 네.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이 만화 약이 없습니다.
3: 예, 먹어도 대답 받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아, 그 약을 먹고 나 정말 별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음경습진, 또 여자들은 음도습진도 적지 않습니다. 자꾸 가려본 병. 거기 물론 띠충빙하고도 관계되지만, 백태가 누른 백태 나가는 게 이게 다 습진 때문입니다. 예? 이런 분들. 콩팥이 양기를 보충하면 그거는 뭐 약 알 수도 싹 없어집니다.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 이거는 믿어보십시오. 이 치료가 이 중의 치료가 이렇게 묘하단 말입니다. 그 음경습진 있고 음도습진 있고 가려봐서 날리고 이거 내어서 10년째 이렇게 계속 고생하는데 이러던 분들 약도 많이 써봤다고 예. 여성분들 하면은 그 쿠션 고3이 들어간 약을 줄였습니다. 근데 쓸 때뿐이지 해결 못 보던 분들 남성분들은 또 약도 못 씁니다. 쓸데 없습니다. 뭐 병원에 가봤대서 기근에 바르는 약이나 주죠. 예? 그러던 게 이게 다 없어지죠. 이거는 주로 담낭경락이 막히면서 습이 빠지지 못해서 오는 음경습진, 음도습진입니다. 이게 싹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가? 콩팥이 양기를 보충하면 집도 보십시오. 습이 많고 냉하고 이럴 때 불을 떼야 해결되지. 거기다 무슨 뭐 장식품을 해서 해결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가 아주 정확합니다. 때문에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을 쓰고 많은 분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병 치료 효과를 보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을 쓰고 이런저런 만성병으로 고생하던 분들 그 치료상에서 확실히 나는 효과를 봤다는 분들 많습니다. 예. 이래서 건뇌보신환 우대 활동이가 좀 독특합니다.

0: 우대 활동이 독특하고 그다음에 그 우대 활동 이용한다 할 때 좀 장기적으로 치료 또 이런 만성병들 한 개료 종 갖고는 잘 안 됩니다. 한두 개료 종씩 중요한 건 한 개료 종이 석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계로동식 쓰고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가지 진지한 약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효능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일락 향기가 살며시 코끝을 스치고 푸르른 하늘에는 하얀 나비가 춤을 추는 6월. 오늘 시간에는 아름다운 6월의 정취를 가득 담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시고 연변의 정감 어린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실까요? 첫 곡은 나비 우아한 날개짓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김경애 작곡의 하얀 나비를 마련했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얀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가듯 우리 삶에도 따뜻한 인연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어지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나비야. 이 노래는 화려한 여름나비의 한여름 열정을 담은 가요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나비 한 마리가 가슴속에 살며시 앉은 듯한 서정적인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의 나비 한 마리. 이 노래 속에서 포근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비가 꽃을 찾듯 사람도 사랑을 찾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평생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마음일 수도 있죠. 김동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해바라기. 이 노래는 해바라기처럼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디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강효식 작곡, 전옥길 가수가 부른 해바라기 순정을 준비했는데요.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순정을 이 노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룡 작사, 강효식 작곡의 해바라기 순정, 전옥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90년대에 큰 사랑을 받았던 가요 중의 한 수로 김명근 작사, 성기화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해바라기가 있죠. 그 시절 그리움이 묻어나는 이 노래와 함께 추억여행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 나팔꽃은 아침 이슬을 닮은 청초함이 있죠.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은 이 노래와 함께 나팔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6월은 나비와 해바라기, 나팔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계절입니다. 끝곡으로 한철호 가수가 부른 꽃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꽃같은 마음,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리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기학 혈배강이 요새 우리한테 와서 사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898원을 오릅니다. 약간 200원 오릅니다. 예, 한 세트 200원씩 오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르기 전에 미리 약이 집에 있는 거두나 미리 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 죽은 공자에 나왔는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띵진 내고 소리 먼저 자기 거 남겨놓으면 안 되겠는가 이런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띵진 내고 소리 그만한 거 남겨놓으세요. 날짜도 다 좋은 겁니다. 무슨 날짜가 다 나쁜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2028년 6월 달에 또 치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능히 오래 잡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약과금으로 따지게 되면 20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부터 줬습니다. 공장 측에서 더 드립니다. 10세트에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또 결정에 싸겠다 하는 분들이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예, 그리고 16세트 더 줬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오늘 결정하는 분들 더 드리고 또 짐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짐은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어쨌든 환자분들이 책임지는 각도에서 예, 우린 지금 떠우디라는 거 이거 자꾸 강조하는데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한데 떠우디라는 게 뭔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네,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우린 데 와서 우리 치료 과정에서 뭐 모든 이런 서약들을 끊는 방법이 제한테 다 이렇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끝까지 다 떠우디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 좋을 때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개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굽은 길을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서 대해서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신주 신명 역임에 대해서 일단 알아봅시다. 신명이란 거는 이건 중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무슨 뭐 신 이런 거 자꾸 말하는가 하는데 기실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동물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내세 많아지면서 점점 기억력이 못해지는가 예, 개체하면 또 이런 우울증 증상이란 나타나는가? 지금 아이들도 우울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 우울증은 뭐가 관계되는가? 꼭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이러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항상 검사 끝에 결과를 말하는 게지. 이 병이 어떻게 돼서 왔는가 여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래 병 보이게 되면 제가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신명 우리 간단하게 놓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 검사해서 모든 수치가 정상 돌아왔다면 그럼 나는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병 본 지도 20년 넘어되고 환자를 많이 접촉해봤죠. 별난 사람 다 접촉해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단위 좋다랄까나 이런 보쇼람 있어가지고서 뭐나 병원 가면 다 보쇼하는데 뭐 내 돈 아예 쓰는데 뭐 예, 내 돈 적게 쓰는데 뭐 예, 이렇게 생각하고서 해마다 검사하고 해서 해마다 다 정상에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이때까지나 감기약도 안 먹어봤습니다. 병원 별로 댕기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 영 건강합니다. 이랬던 게 불쇠라 아침에 반신이 쭉 말아야 듣고 막 중풍이 세게 와가지고 서리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병원에 의거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신주 신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이렇다면 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합니다. 예.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드는데 중의하고 서의가 다른 점 뭔가 시발점부터 틀렸습니다. 서의는 죽은 사람 놓고서리 시체를 놓고 연구를 한 겁니다. 시체는 감정이란 게 없습니다. 뭐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중의는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경락이라면 다 이게 중의에서 나온 겁니다. 경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뭐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그냥 경락이 어디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뭐 전기선처럼 있는 것 아니고. 그래

0: 사람들이 제가 어쨌든 그 서지자랑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승기에 또 앉아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되면서 남 막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정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나서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전면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셔. 피를 빼검사하고 뭐 위경 해보고 하면서 다 검사해보세요. 몽땅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정신은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심장과 관계된다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주, 신명이라는 거는 이김에서 문제 생긴다 할 때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게 뭔가? 불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에서는 불면증, 황제내경에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신양고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양기가 너무 활달해가지고서리 우리 심장을 발동기라고 놓고 생각한다 할 때 발동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의 발동기 옆에 수의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의향은 발동기가 너무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서리 부단히 돌다 나게 되면 열이 너무 세죠. 그럼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수의향은 무슨 작용하는가? 그 열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수의향 작용은 우리 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양고성해서 열이 너무 세다 할 때 이럴 때 꼭 폐의 경락을 같이 열어줘야 됩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혈배관과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아, 두 가지가 같이 쓰죠.
2: 예, 예, 약이 다 오니까.
0: 예, 예. 예.
2: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번에 중풍이 두 번 왔었습니다.
0: 아, 뇌경색 두 번 하고. 예.
2: 예, 그래서 예, 항상 그래 그런지 머리도 어지럽고 메스껍고 예, 눈이 부은 게 잠깐 뜯어도 막 두드려도 눈이 그냥 부었고 예.
0: 네.
2: 예, 말을 하면 내 이 말을 하겠다는데 생각과 다르게 말이 다 이렇게 잘 아예 나오더라 말입니다.
0: 네.
2: 뻑뻑거림이. 예, 그리고 혈압도 엉덩아이 되고, 밥을 어째 먹고, 뭘 먹어도 자꾸 어째 깨끼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2: 예, 막 숨이 나가 막 깨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그리고 몸이 약했는지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아, 땀은 많아 졸졸졸 그러면 옷 입어도 막 으스락이 조금 땜이 나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사는 인생이 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예, 정말 뭐 병원이고 치우고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일 없을 때다. 그 열흘 지나가면 또 다시
0: 찾다가
2: 허가 못 봤습니다.
0: 예, 예.
2: 열흘 지나도 예, 아이 될 때다.
0: 그후
2: 선생님이 친구가 혈변한 이야기 좋다는 거에 예, 소문 듣고 선생님이 설명 듣고 소리 아, 이 병인 정말 나 이렇게 이 병을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모두 말한 게 선생님 대단히 용하다고 이야기 좋다고 그래서 내 마음 먹고 실험 삼아 먹어봤습니다.
0: 네.
2: 예, 먹은 게 어떤 거 이야기 나에게 너무 좋단 말입니다.
0: 네.
2: 예, 벌써 이 친구 첫날부터 마음이 거뿐하고 예. 예, 아, 모든 병이 완치되니 이런 기분이 나고 너무나도 기쁘지 않을까?
0: 네.
2: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얼마나 친절을 합니까?
0: 네.
2: 이야, 정말 선생님 같은 부위 없습니다.
0: 지금 깨끼는 것도 많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의 병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환자의 책임감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이게 주니까 벌써 이 병을 치료하러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병이 정말 절반 이상 이렇게 치료되는 이런 기분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사람 기분이 좋게 되면 병이 한 절반 치료됩니다.
2: 예,
0: 벌써.
2: 예. 선생님 친절하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하고 혈압 이렇게 혈병아 뭘까 혈압도 안정되고 깨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0: 네. 특히 우리 예. 깨낀다는 건 중에서 해석이 있습니다. 그 무슨 중풍이 와서 깨낀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 한방면은 중초에 물이 꽉 차게 되면 그러면 음식이라면 제대로 내려 못 가고 이러면서 얼리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후이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후이엔이라는 게 이런 목구멍을 무슨 거 이런 뭐 음식 잡술 때나 무릎마일 때나 그게 기관질로 들어가 못 가게끔 인차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서 이걸 관할해주는 그 경락이 지금 막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그런 깨끼는 증세가 나타난데 한방면은 그 지금 환자분은 건신관하고 혈배관 같이 쓴다지 않습니까? 예, 네. 건신관의 반샤 세신탕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와 보내는 이런 그러니까 위장도를 잘 움직이게 해주고 소화를 잘 해.

0: 이게 가지고 내려보낸 이런 작용이 있고, 한 방면에는 우리 뇌 동맥경화 이것을 해결해주는 우리 이 혈배강 이것을 같이 결합했거나 그런 중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객기는 증상이란 빨리 해결될 수 있죠.
1: 예. 예, 아이 벌써 객기잖아까. 예, 이게 벌써 다 뭐 쑥 내려간
0: 거예요. 쑥 내려가지. 예, 예.
1: 예, 쑥 내려가고 이렇다만 했다. 예, 그러니까 아이 미스겁지도 않고 내려가니까 그러니 아 그러니까 예, 정신 조금 나 눈도 이렇게 맑아지고 예, 눈이 완전 둥그레진 게 환하다 말입니다.
0: 그래, 우리 지금에 그 이런 환자분들이 증상에 따라서 제가 또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암이라면 걸려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먹게 되면 자꾸 올라오고, 그래 환자분처럼 이런 중풍이랑 걸려가지고서 이 잘 넘어에 가서 객께서 물이라면 자꾸 올리밀고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 중약제 아주 좋은 중약제 있습니다. 이 신농분초징에 그게 쇼스란 약제입니다. 그 약제를 입에다 딱 물게 되면 그게 좀 이렇게 뽀자하는 이런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구멍을 팍 열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구급치료할 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쇼스 다 걷어요. 구슬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게 그 넘어가는 거 음식을 잡수지 못하던 게 막 잡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많습니다.
1: 예, 정말 벌써 예, 목이 시원하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1: 벌써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친구와 혈변한 이야기 얼마나 썼을까.
0: 네.
1: 내게는 정말 효과가 좋고, 네, 그부 26세대입니다.
0: 네, 예.
1: 26세대인데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생각도 좀 못했습니다.
0: 정말. 네.
1: 이렇게 효과가 예, 정말 남다르게 뛰어나고, 예, 선생님이 벌써 친절하니까.
0: 네.
1: 마음이 그보다
0: 하다 지금 오라지금 값이 오릅니다. 예.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활동 예, 참가하세요.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예, 병이 뭐, 과축주 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효과 받고 지금 예, 마음이 거뿐하고 정신도 나고 예,
0: 예,
1: 젊어진 같은 예. 이런 기분을 지금 예, 뭐, 화상도 다니고 이랍니다.
0: 예, 좋지.
1: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이 이야기 나기도 못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그러니까 웃음으로 예, 날에 날마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1: 선생님, 이번에 이 약 또 쏴려고 합니다.
0: 예, 예. 이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1: 예, 예, 효과가 좋으니까. 예, 쏴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혈배광 안색이 썼습니다.
0: 네.
3: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머리가 아팠습니다.
0: 예. 예.
3: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예. 그렇죠.
3: 예. 밤맛도 없고 잠 잘 때는 항상 예, 숨이 차서 창문 열어놓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예.
3: 예. 그럼 나중에 예, 소변이 적은데 밤에만 되면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고 설산을 하루에 이라도 번씩 하고 나면
0: 네.
3: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어, 가에 나쁘죠.
3: 예. 예. 예. 불, 발이 붓긴다 하면 예, 신이 맞지 않아서 스게아를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 예.
0: 그렇죠.
3: 예.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납니다.
0: 네.
3: 네.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풍수빵을 같이 먹고
0: 네.
3: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네.
3: 네. 기억력도 회복이 되고 설사도 안 합니다.
0: 네. 네.
3: 그래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신발도 제대로 신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0: 좋지.
3: 예,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리고 이분이 또 뭐 새로운 활동이 있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열쇠도 좀 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0: 좋죠. 우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에 대해서
3: 예.
0: 공장 측에서 지금 혜택이 많습니다. 예. 10세트에 10세트 더 드리고 그리고 예.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3: 예. 예. 예.
0: 지금까지는 한 세트가 698

0: 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예. 이번에 활동해서 올때 빨리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1: 예, 288-0018번
0: 예. 빨리 전화 치시.
1: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예.
2: 네.
3: 또 뭐가 예. 저는 해외가 좀 계속 예, 고생 속에 있는 환자입니다. 어쨌든, 이, 노공이 살 따위를 왔다 갔지. 그리고 혼남자의 심장도 계속 예, 서서 나가고, 어제 거기 숨 타고, 그 다음에 한숨 나가고, 난 어떤 때는 막 교기도 하고, 예, 겨우 특히는 이, 저 뭐가, 그래 그런지, 이, 저 뭐가, 기억력 상실이 와가지고, 제가 예, 그 처음에는 제가 오, 이 있는 좀 안개를 나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치매오자는가 싶을 정도로 어떤 때에 남들로 이전에 웃었던 마음도 핸드폰 찍고서 핸드폰 찾고 무슨 뭐 내가고 가서 무슨 거에 가서 무슨 거 가질라 가는지 모르고 어떤 때에 진짜 한두 번 이럴 정도 굳이 됐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랬어요. 이 아이들에게 따서 약도 있으니까에 뭐 전약이고 그냥 친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연하게 선생님 이 강의 듣고서 이 저 뭔가 혈배강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거기다서 예, 그 친구도 같이 썼습니다.
0: 네.
3: 특히 선생님 이 친구와의 용 효과를 많이 저 보는 것 같습니다. 약은 약이지만
0: 네.
3: 약 그렇게 인사하고 효과를 뭐 저긴 조금 그 잡는 게 친구에서 이전에 이 친구가 정말 선생님이 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 생각되더라만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약이 아직 있습니다.
0: 네.
3: 있는데 제가 지금 한 뭐 뭐, 거의 뭐, 양배고씨도 오른다는 이런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좀 뭔가, 좀, 약 있어도 좀, 이, 예, 지금 아직 쌀 때, 장만 하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좋죠, 예. 이번에 예. 값이 200원 오릅니다. 898원으로 오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빨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에 예. 활동 얼마 좋습니까? 공장 측에서 더 많이 되세요. 예.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신양고성 심장의 양기가 너무 충족하다. 사실은 우리 인체내에서 양기가 너무 충족하다 한다 할 때는 예, 무조건 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내 음이라는 거는 피가 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가 하면 심장에 피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심장의 근육세포가 대량적으로 상했고 이래가지고 심바오 그짝에 문제 생겨서 신양고성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우리도 이 혈배강 쓰는 집인데 나는 지금 혈배강하고 그
0: 근신고 예.
4: 예, 근신고 같이 씁니다.
0: 같이 쓰죠. 예.
4: 예. 네, 이 약을 써보니까, 이 두 가지 약 같이 써보니까, 정말, 이 우리 환자들에게는, 중풍 환자들이나, 심장이 나쁜 데나, 소화해야 되는 데는, 정말 최고 약이 같습니다.
0: 네.
4: 예, 내가 직접 써보니까, 이렇게 돼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네,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란 병원 다 댕기면서도, 예, 약 아무리 써도 효과 안 나더란 말입니다.
0: 네.
4: 예, 그래, 내 선생님들 가서 진단 정확하게 받으면서부터 이 약을 쓰면서리, 그 다음에는 친구도 하면서리, 그런 선생님이 또 그 밀방약 아케스트라.
0: 네.
4: 그, 어제 그런 밀방약이 그 아케스트인가 하면 내 예영 심장이 그럼 영 나빴습니다.
0: 네.
4: 예, 폐 결절도 있고, 예. 그리고 해금 싹 갈라 터져서, 이발이 말라서,
0: 네.
4: 예. 이발이 너무 말라서, 예. 해도 갈라 터져 생편 없었습니다.
0: 그, 어머님 우울증 증상이 나면 있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네, 예. 말하기도 싫고, 예. 그래도 우울증이란 것 어디 잘 낫는 병이니까.
0: 네, 그게 아예 낫습니다. 예.
4: 아예 낫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정말 선생님은 멤버를 잘 만나서
0: 네.
4: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한 결과에
0: 네.
4: 우선은 정말 병마에서 해탈돼서
0: 네.
4: 이 해도 우선은 아예 갈라터진다. 네, 우선은 어느새 시간을 예, 1년 넘어 지내와 봤단 말입니다. 예.
0: 네.
4: 예, 그런 게 예, 이렇습니다. 목이 다 아예 마르고.
0: 네.
4: 그리고 예, 머리에서 땀이 막 떨어지고 이래던 게 그거는 언영 사실되고 없습니다.
0: 혀가 말라드는 거는 우리 맥동이라는 약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심장이가 많은

0: 다시 발동기를 한다 할 때, 발동기 열이 너무 과도하다 할 때는요, 꼭 그 수의향 그 작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향 작용을 피해가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그 발동기, 그러니까 심장, 그 어간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주의하게 이 심장 열을 아래 내려와 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우울로 머리를 올라먹게, 머리 올라가게 되면 열이 너무 세서 혀가 다 갈라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동이가 진액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 수의향 작용 엄청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호, 심장은 뿌리지 않습니까? 크, 페이진이랍니다. 그러니까, 폐가 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커진, 이런 돌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직접 이런 열이 싹 올라가서 잠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혀가 막 말라들거나, 이런 현상이 해결되고, 우울증 증상은 여기에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고, 결국 환자분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뭐, 밀방약이래. 기실은 무슨, 이런 건 사람들 잘 모르겠거나 그러는 건데, 이거는 고대로부터 다 유명한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 생달걀, 그 노란자시에, 그거, 특히 이런 우울증이랑 왔댔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좋죠. 그 달걀, 노란자시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약을 잡수게 되면, 예, 심장의 그 선, 그것이가 이래,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 다시 찾아줍니다. 그러게 되면, 예, 이게 빨리 해결되는 거죠. 예.
1: 아, 예, 그래, 그런지, 예, 용속도 빠르게다. 네, 그 약 쓰기, 이 약 쓰기 전에는, 그럼, 반잠을 딱 자다가 깨나면, 새벽 1시, 2시에 깨나면,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거기다 녹음 사이클은 왔지 않까요?
0: 네.
1: 예, 그래다말 건 자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 달걀을 거기다 해주고, 그 밀방 알려준 다음부터는, 야, 지금 이 잠을 잘 자서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0: 맞죠, 예.
1: 예, 아, 저녁에 9시에 누우면, 예, 4시나 5시 돼야 깨어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1: 예, 그리고 나는 항상 이 이야기 또 쓰, 두혈압이도 용 잘 처리해줍대다, 예.
0: 네. 피로 중에서 예.
1: 예, 고혈압도 잘 되지, 잘 됩니다. 우리 집에 남편은 고혈압 되고, 나는 또 저혈압이 한 일을 60에 90에 초과를 못 해봤다.
0: 아, 그런 분들 뇌경색이 옵니다. 예.
1: 예, 그래, 항상 뭐 어지럽고, 머리 휑하고, 머리 거서 이제 조리 뻗치는 것 같고, 이래던 게 나는 전부나 이래
0: 알았어요. 그 심사에 또 좋아야 됩니다. 예.
1: 예, 그리고 거길로부터 선생님께서 친구를 맞고, 이래면 소리부터 예, 요즘 숨이 차는 건 없습니다.
0: 네.
1: 물건도 한 야람 것이든 매고는 허양허양 사춘 것도
0: 없습니다. 대단하죠. 예.
1: 예.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밥을 먹지 못해서 맨물 먹어도 막 얼리 뻗치던데 그 선생님 그 밀방약이 중약을 만든 게 있지 않나?
0: 예.
1: 그 뭐 영 중요한
0: 네. 몸속에 모든 이런 가래 그다음에 모람 나거나 얼굴이 붉게 나거나 눈도 붉게 나거나 이런 방면이 결백강하고 근심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배워 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드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드롱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지어 고향의 집을 팔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가방끈이 짧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경 세상은 달라졌다. 그의 인생 철학이 아들에게는 일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듯 하였다. 그는 일찍이 추수가 벼락의 부자를 꿈꾸며 편법에 의한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음을 보완했다. 어쩌면은 서광화학공장이 개편할 때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그 당당한 주인공이 아니었다. 한때 위풍당당한 왕대령의 제자였고 후에는 얼리 명성을 떨친 서광화학공장 송풍기 정비업계의 귀신 노괴를 글쎄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때 추로괴는 제자를 물색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었다. 그는 어렵사리 긴 기술을 전해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니, 경영층이 바뀌면서 더는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의 독보적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옛날에 그가 왕도령의 제자가 되려고 절박하게 갈망했던 것처럼 고생을 달갑게 생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고 훌륭한 청년들도 불시 모두 사라진 듯 싶었다. 사람들은 만나면은 금전과 집이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과 고급차, 여인을 담론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주식이나 투기 같은 장사치들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모두 추로괴가 이해하지도 알지도 또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한때 그토록 번성하고 들끓었던 강남 제1공장이었던 서광화학공장은 거인이 무너지듯이 쇠퇴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서광화학공장은 차례로 화학비료 분공장이 문을 닫았고 류산 분공장은 도산되었으며 주로계가 몸담고 있었던 송풍기 정비 초음공장은 민영화 개조에 들어갔다. 직에서 내려온 사람에 다른 직으로 분류해 나간 사람에 자영업으로 나간 사람에 휴직한 사람에 그리고 스스로 사직을 하고 떠난 사람에 한순간 어수선하고 인심이 황황한 분위기가 이어지었다. 주로계는 퇴직할 나이가 되어 망정이지 아니면은 그 자신도 어느 길거리에 내버려질지 알 수가 없었다. 저 멀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구비를 에돌아 마을로 들어서는 것을 그는 보았다. 마을 어구의 못가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양복 차림의 땅딸보 젊은이가 내려 못가에서 옷을 다듬고 채소를 씻는 여인에게 무언가 묻고 있었다. 인차 그중 한 중년 여인이 방망이를 버리고 몸을 일으켜 마을 쪽으로 목소리를 돋구어 소리를 쳤다. 로괴, 손님이 왔네. 로괴, 예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사람이 왔다네.

찾아온 사람은 두 젊은이였다. 한 사람은 땅딸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안경을 걸고 있었다. 추록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둘 다 아들보다 몇 살 커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새가 고급스럽고 레절도 밝았다. 추록애가 울 안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급히 마중 나와 로계의 손을 잡고 각듯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줄 모르고 도초로 찾아다녔네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마치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나오는 바람에 로계는 자칫 갑자기 집을 잘못 찾아온 줄로 착각했다. 집안의 탁자에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과일과 양생 보급품들이었는데 큰 비닐봉지 3개 꽉 차 있었다. 아직 손님들이 찾아온

0: 용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양춘아가 어느새 다가와서 남편의 손에서 호미를 받아들고 얼굴을 닦으라고 뜨거운 타월을 넘겨주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했다. 저게 당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우. 추록에는 의안이 벙벙해지었다. 눈을 껌뻑이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껴갔다. 양춘아가 계속 중얼대었다. 아휴, 큰 기계가 고장 났나 봐요. 누구도 수리하지 못해서 당신을 청하는 거라네요. 지금 좋은 공장에서 그 때문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주록에는 대번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희끗한 머리를 꿋꿋이 쳐들었다. 안 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니 일이 터지니 그제야 찾아오네. 언영 못들하고 있다가. 이건 그의 마음속에서 불끈 올림인 말이었지만 영케도 참고 내뱉지를 않았다. 그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맞은편 소파에 앉은 젊은이들을 외면한 채 눈길을 우울한 복숭아 나무 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닭들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닭에게 말하듯 궁시렁거리었다. 아, 이 늙은이가 퇴직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어. 지금 당신들 기계들은 대개 박내품들이잖소? 이 늙은이는 소리할 수 없다오. 기술도 없고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오. 게다가 그 공장은 제인작의 서광화학공장이 아니잖소? 그 뭐라더라? 스달 뭐? 남달보가 재빠르게 이어받았다. 리스달 화공 하이데크 주식위원 회사입니다. 맞소. 이 외국 이름이요. 추록에는 귀찮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었다. 아,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을만치 먹었다니까. 이제는 정욕도 없고 괜히 가서 망신당할 일이 뭐가 있겠소. 어? 집안은 잠잠해졌다. 두 젊은이는 그만 굳어지고 말았다. 그중 땅딸보가 옆에 앉은 안경쟁이에게 눈짓을 하는가 싶더니 안경쟁이가 곧바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추록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번져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내리뜨린 채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록의 귓가에 소근거리었다. 추로 사부님, 저희들은 회사에 왕덕혜 회장님을 대표해서 모시러 온 것입니다. 추로에는 여전히 울 안에서 먹이를 쪼아 먹는 닭들을 내다보며 대꾸하였다.
1: 왕덕혜라는 사람을 나는 모르.
0: 난딸보가 푸그나 부드러운 두로 말을 받았다. 추로 사부님, 우리는 회사 1200여 명의 직원들을 대표해서 어르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경쟁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땅딸보가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두 손을 맞잡고 읍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간절한 어조로 말을 했다. 주로사부님, 선풍기가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 전 회사 직원들의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모든 생산 라인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요. 원래 몇몇 수입제 루츠 송풍기는 외국 전문가들을 청해와야 하는데요, 전염병 때문에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속이 내려오지 못해서요. 국산 기계도 정비 기술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알아보니까 예전에 어르신이 이 설비들을 정비를 했었고 또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국산 원심 송풍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회사 용도들도 일부 전문가들을 정해서 대책 방안을 연구했지만은 결국 모두가 어르신이 친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고장 진단과 수리는 귀신 노교인 어르신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 로괴란 말을 듣자 추럭에 비쩍 마른 볼 근육이 한번 경련을 일으키며 실룩가를 이었다. 당달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회사 옛 인사 파일을 샅샅이 뒤져서야 겨우 이곳 시골 주소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서강화학공장에서 40년간이나 일을 하셨고 청춘을 다 바치셔 오셨습니다. 옛날 번성했던 공장도 어르신네들이 땀을 흘려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어르신의 스승님이 당년 전 공장의 선풍기 정비업계의 리더였던 왕대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루추 선풍기, 원심 선풍기 할 것 없이 어르신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해결을 못할 고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시군중복기로 고친다고요.
1: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 응?
0: 주로기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입을 실룩거리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얼굴을 젊은이 쪽으로 돌리었다. 무척 호기심에 동한 표정을 보이었다. 땅딸버가 웃음을 지었다. 대로리 장이구 두 분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지요. 저희들이 먼저 시내에서 두 분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귀신노기를 청해와야지 아니면 송풍기는 누구도 고쳐내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록의 눈하고는 영문을 알 수 없게 젖어 들어갔다. 그는 느닷없이 손으로 마당을 하늘을 가리키며 더듬더듬 말을 내뱉었다.
1: 여보게다. 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어? 어?
0: 그는 깊은 추억 속에 빠져들었다. 고개를 숙이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소리나도록 땅바닥으로 떨어지었다. 상황이 좀 어색하게 되어갔다. 두 젊은이는 민망해지고 말았다. 땅딸버는 급히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장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주로 사부님, 마음을 정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모시러 차를 보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섰다. 두 젊은이를 대접하려고 밥을 짓고 있던 마누라가 뜨거운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달려 나와 손님들을 만류하였다. 그러자 땅딸보가 말을 했다. 아주머니, 저희들을 도와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 회사에서 모두들 축사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춘아는 알겠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됐다. 그는 곧장 땅딸버에게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주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달보는 얼굴을 찡그려왔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들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설 귀신 로괴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세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0: 연결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마시 안명호진 소상 취자촌이 유인 징계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돼 향촌지능에서 국제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3: 사천길림 강소 하부 광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2: 연길 1978 문창문이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평 종석에는 향촌 전면지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의했습니다. 끈일 유인 식량 및 농업기구는 향촌 인정 제의 평리 선정 결과를 공포했는데 전국 68개 촌이 유인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으며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의 선정 활동은 특색 향촌이 전통 지혜와 당대 실천을 융합하고 지방 농업 식량 체계를 지탱하며 농경 음식 전통을 수호하는 면에서 발휘한 관건적 역할을 표창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선정 기준은 경제 생산액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생산, 영양, 환경, 생활 네 가지 차원의 종합 수준을 더 중시했습니다. 단일내 소산 취자촌에서는 생태자원 우세에 위탁해 민생보전과 농업관광산업 발전에 관심을 돌려 생태보호와 산업증수가 협동적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향촌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요즘은 휴식관광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입니다. 이곳은 꽃들이 만발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소산 취자촌은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영예 뒤에는 소산 취자촌이 단일 내 생태에 의탁해 산업을 융합하고 문화를 깊이 발굴해온 꾸준한 탐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소산 취자촌은 산업구조가 단일하고 옥수수와 콩 재배 외에는 증수치부 경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촌민 로소그는 면모 안 되는 농재를 다뤘는데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이래 소산 취자촌에서는 당 건설을 인솔로 970만 원을 조달해 안명호 휴식계곡과 안명호 어항을 건설했습니다. 초민들은 생태 관광이 힘입어 할 일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소산 취자촌은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10여 가지 꽃들이 련이어 피어 꽃바다를 이루면서 원근에 이름난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같은 시기 고산 한지 장미도 다투어 피어납니다. 현지에서는 산업사슬을 내려 장미꽃을 관상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꽃장, 과자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해 재배, 가공에서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땅만 붙이던 농민들은 지금 화훼관리보호원, 특색과자 장인으로 변신해 안정적으로 증수치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초민 로수근입니다. 한간 시간이면 모두 이곳에 와서 말린 물고기도 손질하고 이것저것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돈을 받고 팔 수 있어 우리 수입이 적잖게 늘었습니다. 저는 한 해에 6천원에서 7천원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농사일도 지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휴식 계곡에서 멀지 않은 안명호 어항은 2017년에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곳은 음식, 숙박, 수상 오락을 일체화한 종합성 문화관광 소비 장소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안명호 전역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역자원은 특색 수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안명호에는 30여 종 민물고기가 나며 년간 어획량이 근 20만 근입니다. 수산물 년간 생산액은 150만 원을 돌파해 생태 혜택이 지속적으로 현금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 당지부석이 한립군입니다. 우리 초민들은 향촌 관광 면에서 촌의 발전을 특별히 지지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적극적으로 향촌 관광 발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계절마다 초민들에게 계절성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수입을 올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산 취자촌은 길림과 흥동강 두 성이 접경 지대에 위치했습니다. 350헥타르에 달하는 안명호 수역은 30여 종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두루미, 황새 등 희귀한 물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터전으로 됐습니다. 천혜의 습지 생태 자원을 보유한 소산 취자촌은 주동적으로 단란 농경의 길에서 벗어나 안명호 휴식 계곡과 안명호 어항 두 개 문화 관광 다음체를 중점적으로 조성하면서 농업 관광 융합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한립군입니다. 우리는 두계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형 관광 발전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특색 농산물과 농업 재배 모식을 향촌 관광의 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색 농산물을 통해 우리 향촌 관광이 특색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향촌 관광 산업을 1층 발전시키렵니다. 꽃바다와 특색 업제품에서 전역 관광의 전개와 특색 산업의 흥성에 이르기까지 소산 취자촌의 변화는 우리주가 생태 천품에 립각해 향촌 지능을 착실히 추진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록수청산을 지키고 농업 관광 산업을 강하게 하며 향토 문맥을 전승하는 소산 취자촌의 발전 경험은 각지 향촌 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당위 삼일꾼 관로입니다. 안명호진에서는 시종 록수청산은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하면서 당건설을 인솔로 소산 취자촌의 성공 경험을 전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생태 관광 발전의 길을 잘 걸어내고 생태와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향촌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진의 향촌 면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하렵니다. 생태 바탕색을 지키고

0: 산업활력을 불러일으켜 조민들의 생활을 날로 흥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산취자촌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핵심 저력입니다. 생태 우선, 산업 흥성, 주민 부유의 이 발전 경로를 따라 우리 주에 더 많은 아름다운 향촌들이 향촌진흥의 화폭에 다채로운 한 획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사천, 길림, 강소, 하북, 광서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 연구 토론회가 24일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에서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도서관 전환, 지역문화 협동 발전을 둘러싸고 다차원적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위숭,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장봉,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장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비록 동서, 남북 중 각지에 위치했지만 문맥의 연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협력 공감대도 시종일관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상호학습, 상호참조의 학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사업의 지역협동 발전을 위해 복제, 보급 가능한 실천 경로를 탐색해냈습니다. 그날래 길림성은 전성 공공도서관 봉사체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

0: 주당위 주정부의 견강한 경도 하에 연변의 공공문화 봉사체계 건설은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시설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문화혜민 공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전면 독서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다지역, 자원 공유와 봉사 혁신의 새 경로를 함께 탐구해 업계 전반 효능 제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5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술 연구 토론회는 198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주제 보고, 관장 포럼, 5개성 자치구 도서 정황 정기 간행물 교류 포럼, 논문 저자 교류 등 부분이 설치됐으며 지혜 도서관 건설, 고서 활성화, 전민 독서 등 업계 중점 의제를 포함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붉은 5월 투쟁의 왕성한 전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4월 5일 중공 만주성유와 공천단 만주성유는 통지를 발부해 각급 당조직에서 붉은 5월 투쟁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달 성유에서는 박윤철을 연변에 파견해 당건설 사업을 협조하게 했습니다. 박윤철은 왕경과 함께 실시 방안을 토론하고 빈곤 농민의 의거해 토지혁명을 전개하는 투쟁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대량의 선전물을 인쇄하고 혁명 선전을 하면서 대중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5월 1일 의룡정의 20여 개 사립중소학교 사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맹 휴학하고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시위 행진했으며 연변 여러 지역 사생들이 잇따라 호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향촌을 휩쓸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투쟁은 일본 침략자와 봉건 지주, 토호 렬신 세력을 힘있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군경과 연변 지방 반동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받고 수많은 혁명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됐습니다. 붉은 5월 투쟁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직적으로 펼친 첫 대규모 군중 혁명 운동으로서 연 10만여 명 민중이 참가하고 연변 여러 지역을 포괄해 동북 혁명 투쟁사에 심원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1: 연길 1978 문창원이 현재 개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전면 진입했으며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보호성 개조와 경영 모식 혁신 승격을 통해 여러 해 동안 방치됐던 공업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유휴 공장 건물을 문화관광 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길 문화관광 융합발전에 새 주목점을 더해주게 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대상은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은 공업 복고풍과 현대적 류행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한때 로후 공장 구역이었지만 전체적 개조 재고, 경영 모식 배치와 전경 재구성을 거쳐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2호부터 5호 건물은 지난날 버스 공장의 고전적인 건축 품격을 이어가며 붉은 벽돌 벽을 주체 기조로 삼아 옛 공장 건물의 복고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건축은 대면적 유리벽과 정교한 금속 조형을 교묘하게 융합시켜 새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게 해 로후 공장 구역의 현대화 상업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공업 유산 보호와 혁신 리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는 중점 본보기 대상으로 됐습니다. 연길 관광 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우리 대상의 가장 큰 주목점은 도시 유휴 기존 자원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공업 유산과 도시 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경영 모식 갱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유휴 자산을 문화관광 공공 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건설 원가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 공업 문화 창의 재험 경영 모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원은 총 투자가 7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6만 7천 평방미터이며 전역에 주차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 그림자 과학기술 체험관, 오락 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 체인 호텔, 진자 오락 중심, 특색 문화 장의 장터 등 다운 경영 모식을 배치해 일괄식, 전시간대, 복합형 장의문화 관광 상업

0: 단지를 건설합니다. 2호 건물은 브랜드 체인 호텔로 조성되고 3호 건물은 건강체육, 민속특산, 민속문화창의를 위주로 하는 상업종합체로 조성되며 4호 건물은 이야기 프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오락종합체로 계획됐습니다. 5호 건물은 음식, 오락을 위주로 2개 구역을 중점 조성하고 6호 건물에 조성되는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은 7월 초에 먼저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건물이 연길 1978 문창원의 핵심 체험 대상인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입니다. 디지털 빛그림자와 공업풍 건축이 어우러져 독특한 예술감을 자아냅니다. 로후 공업 건물은 도시 기억을 담고 있고 빛그림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면서 두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됐습니다. 단지가 전면 준공되면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연길의 공업 역사를 알아보는 화려한 디지털 빛그림자 예술을 체험하면서 도시 갱신이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700여 개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마다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주변의 상업, 음식, 문화, 관광, 산업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길 도시 풍물을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 성격을 견인하는 도시문화 관광 새 지표로 될 전망입니다. 연길 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2호부터 6호 건물은 주체 및 기본 토목건축 공사를 완수했고 현재 물, 전기, 시설 건설과 조립식 반제 외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단지 도로는 세멘트 안정 쇠석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 6월 25일은 36번째 전국 토지일이며 올해 선전 주제는 매 한 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자입니다. 주미 연결시에서는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일 범를 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삼일꾼들은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기본농지보호조례 등 범를 법규를 둘러싸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8가지 불허사항,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금지사항, 영구 기본 농지 4가지 엄금 등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사로이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불법적으로 흙과 모래를 채취하고 경작지를 장기간 묵히는 등 위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 표준, 범률 후과, 지정 요구를 명확히 해 경종 교양 효과를 높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위법 토지 사용 신고 경로를 공포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경려했습니다.
0: 25일 2026년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합격 최저 통제선이 공포됐습니다. 본과 최저 통제선 보통류 역사학과조 343점, 물리학과조 321점, 특수류형 통제점수선 역사학과조 478점, 물리학과조 473점, 체육류 역사학과조 269점, 물리학과조 266점, 예술류 역사학과조 257점, 물리학과조 240점, 희공류 역사학과조 171점, 희공류 물리학과조 160점, 전문대학 최저 통제선 보통 전문대학 160점, 체육류 전문대학 140점, 예술류 전문대학 112점입니다.
1: 2026년 길림성 고중입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도합 12,469명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동시에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시험 조직과 응급사용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서 세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 몇 가지 제품이 우대 활동은 이번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온 제품이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점 자체는 홍남광 치료이라는 걸 홍남광 치료이라는 거 이거 물을 얻어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몇백 원 하는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뭐 시중에 나가서 자면 몇천 원을 줘야 되는데 4, 5천 원, 5천 원 좌우에 해당하는 이런 진귀한 치료이기를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홍광치료이기를 가져가신 분들 가운데서 아유 너무 좋더라. 그런데 이번에 홍남광치료이기는 그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달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뭐 병원 문을 계속 닫는다는 것도 그것도 뭐 병원이 내 집이 아닌 이상 힘든데 이런 우수한 치료기를 하나 집에다 딱 갖춰놓고 그리고 먼저 번에 제가 우리 또 드린 그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치료기 이거 딱 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보온 제품을 드시고 하게 되면 내가 100세로 가는 것은 지금 인류의 한 명은 천희 박사로 인해서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확실한 리용이 기회지. 리용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나하고 무관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천희 박사는 15가게 홍남광 치료이기. 세신이로는 10가게 홍남광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가게 홍남광 치료이기 이렇게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여기 세신이로와 천희 박사는 바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처방 자체가 많은 분들이 마음대로 기타 뭐 약 그 제약회사거나 이런 데서 절대적으로서 모방할 수 없는 이런 처방인가 하며 티를 잡을 만한 그런 류가 절대 없는

0: 순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천이 박사라는 것은 천명이 이학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CAMP라는 것은 한쪽말로 말하기도 한 환린샹간이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보통 약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한 명은 150세까지 갈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청춘미마를 발견하는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도금형 소방론 약사나 한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오늘 조금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백내가 조금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예.
0: 예.
2: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있다가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는 또, 예, 눈이 그래도 대 깔깔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바람 맞은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눈이 또, 예, 이 바퀴 온도랑 좀 따가워 때는 이 눈이 막 이렇게 아릴 정도로 됐다 말입니다.
0: 예. 안통이 느껴진다,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 시병원에 양커도 가고, 저 연대 위에 그 큰 양커도 가보고 했는데 검사하니까, 예, 안압이 이게 그거 약 약간 높다고 지면 높진 않다.
0: 높기 시작한다, 그렇죠.
2: 예,
0: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백내장도 있고, 그래서 안쪽 수술할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약을 주더라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약을 그래서 욕후, 그래서 하루에 그래서 한, 너도 번씩 한 대까지를 욕습니다. 그래, 그래서 눈에 좋다는 거는 먹고 이랬는데, 그때는 조금 한, 그래서, 한 달씩 조금 괜찮은 것 같으라 하다도 약간 너무 또 그렇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방송 듣고서 모두 이 손님들이 이렇게
0: 얘기하는 것
2: 들었다, 예. 명서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었다 말입니다. 이거 모두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직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이거 먹고 이래 나서졌다니까.
0: 아, 예.
2: 예, 그래서 이 방송 듣고서 나도 이거 좋게 먹어봤는데 진짜 이 눈이 계속 깔깔하던 증상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0: 이 제품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
2: 그래 눈물이 장 이래 나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없고 이 이래 햇빛이 따가봐도 이 지나 그리 눈이 따가본 그 증상 없단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 이게 암에 이 눈약이네 내 맞는 것 같아서 예. 처음에는 얘 많이 아예 쌌습니다. 내 약이 너무 올리구나.
0: 그렇겠죠.
2: 예. 그래 조금 싸서 써보느라고 써봤는데, 진짜 이 약이 내 눈에 지금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도 좋지 해가지고, 좀 대답하다 그냥 쓰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너무 선택이 잘 됐는데, 이제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녹내장이 지금 안압이 일단, 높기 시작한다면 절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중약이 말을 듣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명서방이라는 것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심막막색소변성, 당망증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종합해서 해결해 주는 데는 바로 이 명서방입니다. 이 제품 믿어도 됩니다. 잔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눈에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세요. 그러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건강 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천희 박사 나니 저간에 있는 소망 먼저 쓰고 한 석 달 후에 천희 박사 같이 쓰가는 눈이 또 환해집니다.
0: 그렇죠.
3: 예. 명서방 천희 석 달 쓰고 나게 이 어찌가면 눈이 그 병원에가 이렇게 앵커가 배우니까 이 0.3, 0.4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1년 한 달 먹었는데
0: 1년 한 달,
3: 0.6을 둘 다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0: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큰 효과입니다.
3: 눈은 어떤 근심 아이하고 내가 하나도 뽑고, 예, 바깥에 나가도 내가 하나도 뽑고, 예, 그 다음에 햇빛을 봐도 그냥 그저 눈이 그저 햇빛

0: 못 보게. 그 다음에 집안에 불 좀 못 켜게 합니다. 거기서 또 어슴불이라고 어슴불에서 앉아서 밥 먹어야 되지. 어슴불에 약간한 불은 켠다.
1: 아, 까칠병이 빛을 무서워합니다.
0: 네, 나는 거기서 밥 안 자면 뭐 이런 데서 어슴불도 어떻게 밥 먹나. 나 그래도 그게 제일
1: 편하죠. 예, 예.
0: 네, 어슴불 새까만 데서 바깥에서 권하지. 그러니까 예. 집안이 약간 권하지.
1: 그렇죠.
0: 거기서 불은 아예 깨도 이런 식구만 데서 어떻게 밥 안 자면 깬 것도 지금 어슴에 불이 약간 불 개구 소리에 깨도 밥 먹습니다.
1: 아, 그게 아주 신통합니다.
0: 앉아서 또 식구만 데서 앉아 밥 먹었습니다.
1: 그렇지.
0: 그렇게 씻을 때는.
1: 예, 안과 질병이 바로 빛을 싫어합니다. 반대, 아, 원래 안과 질병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환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그, 감각이 생깁니다.
0: 예, 예. 눈 아프고 눈 부심 갖고 그래서 다 더 불편하. 그 다음 집안에 턱 얻어봐야 그 다음 눈 눈에 이렇다 말다. 예, 그치. 예,
1: 눈이 편하죠.
0: 불을 약간 씌워서 캔다. 조그만 거 캔다. 예. 네, 그래. 좋긴 좋다. 그래서 식구만 앉아 먹는 게 좀, 먹을 때는 좋다 했지만, 정말 쉽게 생각해볼까. 딱, 그래서 혼자 식구만 앉아 먹는 게 좀, 무슨, 누구 막이 무슨 배란 배다. 그랬다 싶은데. 예, 그 다음에 천의 박사 같이 있을까. 더 좋았을 때다, 선생님.
1: 아, 그렇죠. 천의 박사는 예, 만능 제품입니다.
0: 예. 예, 궁합이 맞을 때다. 예, 또.
1: 맞습니다. 예, 예.
0: 예, 직전에 그거 여자 거그 천의 박사 먹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 여자 거에 또 민서방 먹고 할까네. 두 가지 거래 먹을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눈이 환해질까? 예, 살 것 같습니다. 야, 눈이 아픈 것도 헐체입니다.
1: 아, 그게 큰 문제죠.
0: 예, 근데 예. 그 지루하야면 누구만이든 눈 밀겠을 때가 내가 막
1: 그렇죠. 볼까. 지루하야면 마지막에 예. 실명합니다.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벌써 안개 눈 그렇게 불편하고서 그게 눈 마지막에 아예 중요한 일이지. 그게 무슨 더 나사지게 했으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럴
0: 그래,
1: 수밖에
0: 네.
1: 없습니다.
0: 이번에 우리 학동에서 두 집에서도 그 홍관기계를 가지길래 해서 우리도 또 내 동생 또 이렇게 남도 동생 59동에 자꾸 어제 영도 잘한다. 이렇게 천희 박사 자기 쓰겠는 뭐니. 그 노벨상 탄 거 좀 우리 써, 나도 써보지요. 누님이 안깨네. 써라고 깨네. 그 두 집이 같이 사다 홍관기계를 그 가지자고 그랬는데 두 집에 같이
1: 그렇게 하셔. 예, 예. 두 집 같이 쓰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해결 가져오면 예, 그리고 뭐 편리하죠. 뭐 행정관이니까.
0: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그래.
1: 예,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그 세심이로약 얻은 후에 한 몇 달째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아, 이것을 영 우리 이 논의에 이거 쓸까나요?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정신하고, 예. 이거 쓴다면은, 뭐,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맥이 나고, 그 다음에 항상, 예,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쉬잉하고, 예, 낮에는, 예, 심의상 가장 넘어있기 쉽고, 귀에서 정기 소장 게 가장 나고, 이래던 증세가 완전히 없습니다.
1: 예. 아,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리고, 예. 이거 쓰면서 또 밥맛도 예, 이게 어떻게 소화 부분도 좋아지는지, 밥맛도 예, 잘 오고, 그 다음에 예, 또 뭐인가 이렇게 되게 되면 밤잠도 참 잘 잡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를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이 전독선 비단에서 예, 이게 정성을 해가지고서 소배라는 게 밤에 몇 번씩 그냥 보던 게, 지금은 예, 이 약 쓰고서 한 번, 그래도 많은 두 번 봅니다. 지금.
1: 콩팥이 원기 부족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제품이 원기를 초세화하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여러 가지 증상 개선이 오는 것은 근본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3: 예. 그리고 이 날이 흐린 날이나 비 온 날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예, 훨씬 더 아픕니다. 막, 그래도 예, 싸나고. 예.
1: 예.
3: 그래도 증서도 어제는 이 몇 달간에 비, 이건 비 얼마 자주 옵니다.
1: 아, 그랬죠.
3: 예, 비 오고, 그리고 이래도 이렇습니다, 지금.
1: 아, 그게 좋은 해결이죠. 예, 예.
3: 예, 뭐, 다른 약을 써서 아이 되는데, 이번에 이 약을 먹고, 지금 몇 가지 면에 지금 다 좋아지고.
1: 지금 많은 분들이 소변이 거저 평소에 내 누기 싶을 때 녹고 이러면 내 콩팥이 문제 없는가 하지만 해도, 콩팥이 많이 허한 증상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소변 차수가 작고 배가 아파나고 이런 게 다 콩팥인데 나는 콩팥과 무난한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제품이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아주 확실한 제품 자체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우수한 거죠.
3: 예, 그래서 이 활도 또 이 좋고요. 또 이 뭐입니까? 그 홍광적이 남기게
1: 홍남강 치료이기 또 드립니다. 예.
3: 그것도 또 이거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약도 좀 쓰고 또 그것도 또 이제 예, 우대를 해주니까. 그래, 네, 저기, 오늘, 그러니까, 15가구에, 저기, 배달 받겠습니다, 그러면.
1: 예, 그렇게 하셔. 홍남강 치료의 길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모로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5017766 전화 넣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천이박사를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이 천이박사로 저는 여러 달 먹었습니다. 이 잠깐 이 동맥 경화돼서 혈압 두 가지 약물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천이박사 먹은 뒤 지금 혈압이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0: 혈관이 심장 뇌혈관이 이게 젊은이 뇌혈관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되어 있습니다.
3: 예, 결국 항상 내스럽고 어지럽고 하던 게 이중상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0: 바로 그렇죠.
3: 예, 결국 예, 이게 소화도 좀 잘 됩니다.
0: 예.
3: 결국 항상 맥이 없어서 이 시장 걸어못 가는데 지금은 아침 시장 가서 걸어가서 체스도 사옵니다.
0: 아, 그 예. 기본인데 기본을 완성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 기본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오늘 예. 오래 먹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약물을 더 배달받다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요즘 우대할 때 특수하니까 전화번호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잘하셨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세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예, 세신, 예, 어땠습니까? 예,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예, 소련이, 예, 아, 급하고, 빈번하고, 덜이고, 통새 나서, 예, 그저, 밤나, 배나 지나서, 예, 영 바쁘게 보냈습니다.
0: 예. 예.
4: 그래서, 예, 맥이 없고, 너무 소변 장애가 있으니까, 병원이가 검사를 할까, 예, 소변이 한이, 담백이 나갑대요.
0: 아, 주의해야 됩니다.
4: 그래서, 예, 약방에서 싸먹다가 조금 먹었습니다. 싸먹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인충이로 싸서 먹었는데, 바로 10날 전에 소변에 차수가 들어들고, 저리 던지 났고, 통째도 예, 예, 경감됐대다.
0: 아, 최신으로는 예, 확실한 효과입니다. 예.
4: 예, 어떤 여러 달 먹으니까, 예, 거의 그저 완전한 거 한 가지입니다.
0: 아, 예, 예.
4: 예. 예. 소변 타수도 줄어들고 들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예, 그저 식사만 하면 그저, 예, 한, 저 소화제를, 예, 한 두 가지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음식이나 잘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4: 예. 예.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저 항상 그저, 예, 황황하고 그저 불안하고, 예, 수비차고 하던 게 이거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예, 손도 덥지만 감도 예, 조절력 잘 돼서 예, 제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예, 아, 첫 다음에 먹기 전에 약간 나왔던 게 들어가면서 예, 시간 그 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렇죠.
4: 혈소판 터지지
0: 예.
4: 않았어요. 예. 그런 모세혈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0: 예.
4: 예, 그러니까, 예, 영, 지금, 예, 완전한 것도 한 가지입니다.
0: 예.
4: 예. 예, 그래서, 예, 이 약은, 예, 갑울도 조성되었지만, 예, 갑울도 좋죠. 예, 영, 예, 사슴이 그 전부가 들어갔으니까, 영, 좋습니다.
0: 예.
4: 그리고, 예, 그 32가지 약도, 예, 영, 재경이 다 맞는 약이 돼서, 예, 온몸이 다 맥이 납니다. 워낙 이거 먹기 전에는 그냥 누굴 생각했습니다.
0: 예.
4: 예,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약을 저는 좀 별이 조금 걸림지도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보내 배달 받아놓을까나 이번에 약이 많습니다. 예, 효과 좋았어.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너무 우수한 제품을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건강의 이상은 물러가라 할 정도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천이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예,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혈압 조절이 그냥 내가 차가 많아서 예,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그래 밤잠 자지 못하고 예, 야 밤잠 자지 못하는 게 정말 인극납니다. 말도 바로 못하고 손도 바로 말 안 들어서 밥도 얼마 떨고 있는지 모른다. 밥이 입으로 가기 전에 벌써 다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0: 바깥.
5: 그리고 예. 어떨 때는 이 아이스를 쭉 싹 닦아놓고는 그거 펴놓고는 손으로 재먹었습니다. 나도 참 그랬겠습니다.
0: 예.
5: 예, 그래던 사이 손이 박살, 로베스탈 두 번 받아 그런지.

0: 며칠 아이 먹어서 인사 그래 오전 반에 넘었었는데 오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몸이 그렇게 천근만근 되던 게 그게 헷갑아지고 밤잠 잘 자놓거나 소화가 잘 되지 해놓이 밥을 잘 먹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소변 자자 적어서 낮이고 밤이고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러던 게 그런 더니 최신이로를 쓰고 나에 두 가지를 한세 가지씩가 얼마나 효과도 빠르겠습니까?
1: 그럼요. 예, 천일박사 최신이로 함께 쓰는 걸 알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예, 다 예. 그래 좋은요. 이런 정말 약
1: 우수한 제품입니다.
0: 약이 없지. 예. 예, 그래서 이 약은 조직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게 더 계속 장기적으로 좀 써볼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두 가지 제품이 이번에 우대활동도 좋고 본 제품 자체가 너무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만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면역력자로 나타난 여러 가지 질병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나이가 드시니까 내 몸을 어쩔 수 없는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천희 박사,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CAMP란 이 제품 자체는 CAMP란 이 기술 자체가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류의 한 명이 150까지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이 처방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늘 실례를 드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한 봉두리만 딱 그 풀어 드시게 되면 아침 식전에 드십니다. 만보를 걸는 힘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원래는 이전에는 주사용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구방용으로 이렇게 쉽게 복용할 수 있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돌아왔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커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나는 젊음으로 돌아갑니다. 청춘 집에 문을 딱 열 때 미만 딱딱딱딱 누르게 다 문이 철컥 열리죠. 청춘 미만이 발견해난 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쉽게 지나가는가 하지만 해도 인류가 바라서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바라서 되는 청춘 바라서 되는 일이 있지만 해도 젊음을 내가 완전히 이전에 내가 7, 80대가 30, 40대 이때로 돌아가는 그런 신체를 가지자 하면 내가 원하는 데서 딱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천희 박사가 바로 그걸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은 너무 우수한 성분들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릅니다. 이전에 그 주사용으로 할 때는 근육을 통해서 빨리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소화계통을 통해서 위장, 비장, 간장을 통해서 빨리 흡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여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하고 청춘을 찾고 장수를 찾는 중풍 후유증,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공능저하로 나타나는 심장의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이 제품을 쓰시고 이미 심장 치료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아주 적절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사슴이 전반, 32가지 중약제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정도 리해라시면 잘 리해라고 계시기 때문에 약을 쓰게 되면 쓰는 족족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노인성 질병, 만성 질병, 난치성 질병은 먼저 상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콩팥입니다. 내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귀에서 소리가 나고 골격통이 여기저기 다 아파나고 소변이 너무 작고 소변에서 아주 깊은 냄새가 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다. 콩팥이 원기를 도와주는 게 건강을 찾는 새로운 길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종화의 모든 아들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이름 종국. 56개 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이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면서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걷기 이래찬과 동구박 백양나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숲이 걷기를 찬 길가의 풀잎이 이슬을 머금고 흔들릴 때, 발밑에 흙냄새가 스며들 때 나는 걷기 시작한다. 거창한 계획도 화려한 장비도 필요 없다. 두 발로 땅을 디디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걷기는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되고 소박한 행위이자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평범한 위로이다. 나는 이 소박한 행위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고 삶의 본질을 만난다. 그래서 나는 걷기를 찬양한다. 걷기는 시간을 되찾는 행위이다. 현대인의 발걸음은 언제나 바쁘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 시간이 쫓기고 업무의 압력에 몰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주변 풍경은 흐릿해지고 마음은 메말라간다. 걷기는 그런 빠른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다. 걸을 때는 시계바늘의 속도가 느려지고 숨결 하나하나가 선명해진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코끝에 닿는 시원함,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의 색상, 이 모든 것이 걷는 동안에야 비로소 보인다. 걷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으며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고 달려만 갔던 삶에 잠시 멈춤의 여유를 준다. 바쁜 일상에 묻혀 잊었던 소소한 행복, 잠시 잊었던 자신의 모습,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걱정, 걷기는 이 모든 것을 천천히 풀어준다. 시간이 쫓기지 않고 목표에 매이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걷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걷기는 자연과 만나는 통로이다. 도시의 콘크리트 숲속에서 살다 보면 자연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길가의 잔디밭조차 제대로 바라볼 시간

하지만 걷기 시작하면 자연은 어느새 내 곁에 다가온다. 봄에는 새싹에 돋아나는 생명력을 느끼고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 그늘에서 시원함을 얻고 가을에는 낙엽이 발밑에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인 세상을 바라본다. 계절의 변화는 걷는 이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풍경이다. 자연은 걷는 이에게 말없이 위로를 준다. 바람이 귓가에 속삭이고 새들의 지저귐이 음악이 되고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에 잠재운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이 차츰 가라앉는다. 걷다 보면 어느새 하늘은 넓어지고 마음은 평온해진다. 자연은 언제나 열려있고 걷는 이를 언제나 반겨준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집 근처의 작은 산책로, 강가의 길, 공원의 오솔길, 그 어디에서든 자연은 걷는 이에게 힘을 준다. 걷기는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다. 삶에는 언제나 걱정과 슬픔, 분노와 좌절이 찾아온다. 마음의 구름이 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가두고 고민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답답해진다. 걷기는 그런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다. 한 걸음씩 앞으로 가면서 몸은 움직이고 마음은 차츰 맑아진다. 걷는 동안 생각은 자유롭게 흐른다. 억지로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길을 걷다 보면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세상은 넓고 삶은 계속 흘러가며 오늘의 어려움도 언젠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걷기를 통해 배운다. 걷기는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고 새로운 희망을 채우는 시간이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위로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걷기는 준다. 걷기는 소통의 시간이기도 하다. 혼자 걷는 시간은 자신과의 대화이다. 바쁜 일상에 묻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걷는 동안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혼자 걷는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과 가까워지는 기쁨을 느낀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시간. 그것이 혼자 걷는 걷기의 의미다. 때로는 함께 걷는 걷기도 소중하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발걸음을 맞춰 걷는 길은 따뜻하다. 말이 없어도 발걸음이 맞춰지고 마음이 통한다. 함께 걸으며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웃음을 나눈다. 걷는 동안의 대화는 부드럽고 진실하다. 급한 말투도 거짓된 표정도 없이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함께 걷는 길은 거리가 아니라 추억이 되고 함께 밟은 발걸음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걷기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함께라면 더욱 따뜻하다. 걷기는 삶의 비유이기도 하다. 인생은 길고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난하다. 올리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다. 걷는 것처럼 삶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면 언젠가 목적지에 닿는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된다. 걷기가 피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걷는 이는 언제나 희망을 품는다.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어두운 밤이라도 걷다 보면 아침이 온다. 삶의 긴 여정에서 걷기는 멈추지 않는 용기를 준다. 오늘의 발걸음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 걷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속도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감사를 배운다. 나는 여전히 걷는다. 아침에 고요한 길을 걷고 저녁에 노을 진 길을 걷고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걷고 바람 부는 날도 마음을 다잡고 걷는다. 걷기를 통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일 마음을 다듬고 매일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걷기는 특별한 기술도 많은 비용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한 행복이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걷기는 시간을 되찾고 자연을 만나고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과 소통하고 삶을 배우는 일이다. 소박하지만 깊고 평범하지만 귀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오늘도 발걸음을 옮긴다. 발밑에 흙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고 천천히 걷는다. 이 소박한 걷기의 행복을 알기에 나는 끝없이 걷기를 찬양한다. 걷기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예찬이고 가장 평범한 축복이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일영도 아닌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입니다. 다 함께 조국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조국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이어서 감상할 소필은 동구박 배경명우입니다. 소필 동구박 배경나무. 나이 50이 넘어 문득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어린 시절 살던 고향 동구박 언덕에 서 있던 백양나무 한 그루다. 가을이 깊어가는 지금 창밖으로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그 나무 아래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잊고 살았던 삶의 단순함이 다시금 피어난다. 천지가 변해도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까. 바람이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 햇살을 가리는 가지 모습, 그 아래에서 웃고 울었던 날들. 이 숲길은 오랜 시간 묻어든 고향의 기억과 배경나무가 품은 삶의 의미를 천천히 따라가는 이야기다. 고향은 작은 진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조용한 동네였다. 집에서 동쪽으로 조금 걸어나가면 언덕이 나오고 그 언덕 가장자리에 백양나무가 흘러서 있다. 키가 아주 큰 나무는 아니었지만 가지가 넓게 퍼져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황금빛 잎을 흩날렸다. 어릴 적 나에게 그 나무는 놀이터이자 쉼터이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였다. 방과 후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 지치면 백양나무 아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고 혼자 마음이 복잡할 때도 그곳에 가서 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보았다. 어른들은 백양나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그 나무는 50년이 넘게 자랐다며 어릴 적 나도 그 나무 아래서 놀았다고 말씀하셨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나무는 세월의 증표였고 아이들에게는 모험의 무대였다. 봄이 오면 연한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로 햇볕을 막아주고 가을엔 황금빛으로 물들어 길을 걷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겨울엔 앙상한 가지로 하늘을 향해 서 있는다.

사계절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나무. 그것이 동구박 백약나무였다. 나는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첫 경험을 했다. 첫사랑의 떨림을 혼자 사겼고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세월의 깊이와 변하지 않은 자태에서 오는 신뢰감이었을 것이다. 가을이면 백향나무는 더욱 아름다웠다. 햇살이 잎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광채를 뿜고 바람이 불면 잎이 하늘하늘 흩날려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했다. 나는 떨어진 잎을 주워 모아 책갈피로 만들기도 하고 친구들과 잎을 던지며 놀기도 했다. 낙엽은 쓸쓸함보다는 따뜻한 기억을 남겼다. 가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어른들은 말했지만 그때는 그저 잎이 예쁘다는 생각만 했다. 지나고 보니 그 나무는 가을의 쓸쓸함 속에서도 담담하게 견디며 다음 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0대 후반 나는 고향을 떠났다.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고향에 가는 횟수도 점점 줄었고 백향나무의 기억은 먼 곳으로 밀려났다. 도시 빌딩 숲속에서는 고향의 그런 정겨운 풍경을 찾을 수가 없었다. 회색 건물과 끊임없는 자동차 소음, 경쟁에 지친 일상은 마음을 메말라가게 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동구박 백향나무가 떠올랐지만 바쁜 일상에 밀려서 금세 잊혀졌다. 서른이 넘어 어느 해 가을 고향에 내려갔다. 집에 들르고 나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구박 언덕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보는 백향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키가 자랐고 가지도 더욱 넓게 퍼져 있었다. 나무 아래에 앉아 보니 어릴 적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났다. 바람 소리, 잎사귀 소리, 하늘의 모습까지도. 시간이 흘렀지만 나무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안정감을 품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삶이 바쁘고 복잡할수록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백향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돌아온 이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 도시에서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었지만 고향의 나무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백향나무의 의미는 더 깊어진다. 젊을 때는 나무의 아름다움과 놀이터로서의 모습만 보았다면 지금은 나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다. 백향나무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가지가 휘어지지만 부러지진 않는다. 너무 굳게 서 있지 않고 요연하게 흔들리며 견딘다.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고집을 피우거나 강하게 버티기보다는 요연하게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랐고 잎을 피우고 잎을 떨어뜨린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간다. 현대는 너무 빠르게 살아간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린다. 동구박 백향나무를 보면 그런 초조함이 사라진다. 나무는 하루하루 햇살과 비를 받으며 천천히 자란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덕에서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며 자신의 진리를 지켰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고 화려한 모습도 보이진 않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감동적이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향나무처럼 살고 싶다.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모습.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기쁜 일이 와도 거만하지 않은 모습. 나무는 인간의 욕심이나 시기, 질투를 모른다.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그런 순수함과 담담함이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지금도 고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동구박 백향나무가 떠오른다. 힘든 시기를 지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요즘 그 나무의 의미는 더욱 특별해졌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바쁜 일상에 묻혀도 그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가끔 전화로 어머니에게 물어본다. 동구박 백양나무는 아직 괜찮아? 어머니는 여전히 씩씩하게 서 있다고 대답하신다. 백양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고향의 상징이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고 삶의 지혜를 담은 스승이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안식처이다. 그 나무 아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남는다. 그곳에서 나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한다. 앞으로도 세월은 흐를 것이다. 나이가 더 들고 주변 환경이 변하고 기억이 희미해져도 동구박 백양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바람이 흔들리고 잎을 비우고 잎을 떨어뜨리며 오는 일을 맞이하고 가는 일을 보낼 것이다. 그 나무의 모습처럼 나도 삶의 굴곡을 담담하게 견디며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싶다. 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지금 다시 한번 그 나무 아래에 앉고 싶다.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고 잎사귀 소리를 들으며 잊고 살았던 순수한 마음을 되찾고 싶다. 동구박 백양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라 내 삶의 뿌리이고 고향 연기이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다.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그 나무의 모습을 떠올린다. 황금빛 잎을 흩날리며 담담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언제나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이야기. 동구박 백양나무는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고 마음이 지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동구박 백양나무를 떠올린다. 그 나무처럼 유연하게 견디고 담담하게 자라며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는다. 고향의 나무는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앞으로도 그 나무와 함께 삶의 계절을 거치며 성장하고 싶다. 동구박 백양나무.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랜 세월 함께한 기억, 묻어둔 감정, 삶의 의미 모두 그 나무 아래에 담겨있다. 언젠가 다시 고향에 가서 그 나무 아래에 앉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바람과 잎사귀 소리가 교차하는 그곳에서 나는 다시금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찾을 것이다. 이 수필은 그런 백양나무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쓴 것이다. 단순한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많은 기억과 의미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소중한 존재들이 숨어있다. 바쁜 일상에 묻혀 보지 못했을 뿐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는 것들. 동구박 백양나무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나무를 잊지 않을 것이다. 고향의 기억과 함께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선물한 백양나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나무는 여전히 동구박 언덕에서 서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 나무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삶의 따뜻한 연속성이고 잊지 못할 고향의 풍경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광스런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의 우수한 전통을 이어갑시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달 30까지 하게 되는데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데 이런 양을 드리면서 원래 이게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한 번 더 빼드려가지고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도 이전에는 드렸습니다. 예. 4,000원에 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300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합계 5252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모두 36곽 산다면 6628원이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의 수요에 따라서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3곽을 증성해드리고 17곽을 사면 백초금골첩 8곽을 증성해드리고 36곽을 사시면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리 옮깁니다. 이런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것과 또 중풍이 온 분들 이 중풍이라 할 때는 하나는 그 뇌출혈이 와서 그 혈관이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온 걸 말하고 하나는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온 걸 말하는데 뇌중풍을 치료하고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아주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랫동안 지금 저희가 우선 5년 3개월 되게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이 약을 드시고 얼마나 많은 지금 분들이 심장질환하고 그 뇌중풍 치료에서 효과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예. 지금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기혈 부족 때문에 혈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예. 우리 그 약을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 라고 약과기 그 치료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심리방 약은 먹은 환자입니다.
1: 예.
2: 예, 네, 심리방 약 먹고 효과 본 거 얘기하자면.
1: 아, 말씀하십시오.
2: 예. 예, 예. 나는 옛날에 심장이 나빠서 심리방 먹고 엄청 효과를 많이 봐서 예. 너무 좋아서 그랬다. 그래
1: 예.
2: 난 어째서 심장이 나빠는가 하면 무소리도 놀라고 가슴 맨안에 후두두 하고 예. 예. 예. 어쩌든 신경이 나쁜도 모든 데를 수리하고 모든 장소 수리하고 이 사람 없는 곳이만 찾아가고 이랬습니다.
1: 아, 예.
2: 예, 그래 밤에 자다가도 예, 숨이 올라와서 한 서너 번씩 앉았다 눕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원래 방송에 효감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방송 듣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게 내 병과 병이 딱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주문에 먹었습니다.
1: 아, 예.
2: 게 또 기열이 부족해서 이 추위도 타고 얼음지도 자꾸 나던 게 이 약 먹고 이 지금 하나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이 기혈 부족이라는 게 만병의 원인입니다, 기실.
2: 예, 그래 예. 추위 타고 어지럽고 어쨌든 그랬던 게 이 약을 먹고 너무 할까 봐서 내 주변에 많이 선전했습니다.
1: 아, 예.
2: 예, 그런데 우리 영감이 또 심장도 나쁘고 어쨌든 녹공도 그래가지고 예,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 그 입줄 입원하고 나와서 예, 이게 심장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렇다니까 예,
1: 붕에도 영조체입니까? 예.
2: 네, 우리 영감이 그래 소개를 대주시겠는데 지금 7달 반 넘은 붙었었습니다.
1: 아, 예.
2: 근데 지금 예,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지금 활동하고 예, 하루도 예. 쉬지 않습니다.
1: 아, 오, 많이 회복된 게입니다.
2: 예. 예, 근데 나이 80인데 아, 그래 나는 예, 중부터는 어찌한 게 또 이렇을까 내 기후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100세 시대에 예. 100세 것이 앉아야 되죠. 예,
2: 예 지금 100세 시대 돼서
1: 예, 맞습니다. 예,
2: 우리 형관은 그래 나사진 거 보고 이 주변 사람도 무슨 약을 먹고 그래 나사드는 거 모두 물어보길래 해서
1: 어.
2: 예, 한동 안에 또 부 맞은 게 음수 세고 얼마 돼서 맞았는데 우리 영감이 하고 그거 대주실까 우리 영감 이렇다가 자기도 못했다 했네 그 소개를 잡습니다 지금
1: 두 번이나 그분이 쌌지니까
2: 예, 두 예. 번이나 지금 두 분에 예. 사고 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우리 맞아서 노는 게 그래서 자꾸 엄지 손가락 내밀면 나도 치워라 약에 치워라 이랬다
1: 예, 예.
2: 너무 좋아 바토 샤방에도 바토 다 댕깁니다
1: 아유 좋은 일이죠 예.
2: 살아났습니다 저는
1: 아유,
2: 그리고 어떤 아줌마 또 자꾸 치매 걸려서 잡으름 자꾸 졸려하던 것도 그것도 낫고
1: 예, 그 사람 예, 잠이 예. 너무 와가지고 또 그래서 예. 뭐 열몇 시간씩 막 잤지니까
2: 자꾸 나하고 예. 그저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자꾸 다시처럼 잔단 말입니다. 예, 그 사람도 예. 지금 예, 그 졸리는 병도 없어지고
1: 예.
2: 우리 부고도 같이 노는 그 어떤 할머니 또 예, 자꾸 입이 마르고 뭐가 마르고 이러면서 예. 예, 그 혀대란 게 갈라터지고 이래서 예, 그러면서 우유는 요리만데 아래는 또 시리고 차고 설명한답니다.
1: 예.
2: 그래 이 약이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 달라고
1: 아주 좋죠 예, 이 우는 덥고 아래는 차고 이런 게 그 우리 그 중의에서는 신선부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장이 좋고 그 다음에 콩팥이 이렇게 좋은 이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갔고 예, 예 제가

0: 어제도 이거 여기다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그분한테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1: 예, 그 예. 주문하겠답니다.
0: 예, 주문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 아, 제가 예, 혈압 때문에 24방 먹고 있습니다.
0: 예.
1: 이번에, 안에서 먹었습니다. 일로 남아 먹었습니다.
0: 예.
1: 혈압 저절이 자라야 돼가지고 이렇게 그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신경 많이 쓰게 만들었는데 이 약 먹으니까, 예, 몇 달 먹으니까 이렇게 혈압이 안정되더라 말입니다. 예.
0: 예.
1: 예. 그래서 선생님 기도를 받으면서 그 처리, 저 치료 방안대로 했단 말입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도 알게 해주고, 그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예.
0: 예. 그게 예. 아주 좋죠. 예. 그거는 예. 약도 아니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좋은 방법입니다.
1: 예. 예. 그래서, 야부달 봐야 될까, 완전히 혈압은, 예, 그, 고정되더라 말입니다.
0: 예.
1: 안정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도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예. 그냥 머리 어지럽고, 예, 고라니, 그냥 땡 하고 아프다 말입니다. 정신이 예. 나고, 예. 그리고, 오림지 그냥 나고, 그 다음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0: 예.
1: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다리가 있잖아, 예. 무릎 아래 있잖아, 다리 거지. 예. 무릎 아래, 그냥 차갑다 맙니다. 시리고 저리고, 예.
0: 예.
1: 그래서 고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그 시리고 저린 증상이 없어져서 다리 다 따세나고, 예. 옹기 돌고, 예. 그 다음에 저린 증상도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0: 혈액이 보충되면서 여기
1: 네.
0: 이 온몸의 혈액순환을 잘 해주니까나 그런 증상들이 나서시는 게입니다.
1: 예, 그래, 예.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뇌경색에도 이게 효과 상당히 잘 보고, 예.
0: 예.
1: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이 관절이 좋지 않아서, 예, 뭐, 무릎이 연골이 많이 다스렸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아플 때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붓깁니다. 붓기고 물이 차고, 예, 저기, 뻣뻣하고, 예, 고동다리입니다. 길에 걸지 못합니다. 그, 저기, 몇 발짝 갔다 와서 서고서고 하면 운동 바로 못했는데,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그런 증상이 다 없어서 영 가볍고 활동하기 좋단 말입니다. 예, 관절도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번에,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하자, 궁금하니까, 또, 이중으로 돈도 감해주고,
0: 예, 얼마 줬습니까?
1: 예, 얼마 줬습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아, 예, 배달 예, 받아갔습니다. 예.
1: 예, 예. 근데 우리 친구가 있잖아, 예. 그, 뇌경색이 3번 하고, 주자도 2번 하고, 예.
0: 예.
1: 그래가지고 내 소개를 해서 이거 약 썼는데, 영 효과 좋다면서리니, 약은 상당히 좋은 약이라며 칭찬하더라 말입니다. 예.
0: 예.
1: 그래서 약은 있는데, 이번에 할 때 좋다면서 또 쌌다며 기랬대다.
0: 예.
1: 배달 받고, 예. 걔 오늘 한날 문이라 잡으련다.
0: 예.
1: 우리 올케가 예, 이제 그만가 예, 그 혈진 높다 말입니다.
0: 예.
1: 그래서 병원에서 저기 처방 준 대로 다민가에를 6년 먹었답니다. 예.
0: 아.
1: 예. 그런데 그 간에 좌염내가 이렇게 올라간다 제가.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아이 좋은 일이야.
0: 그렇죠, 예.
1: 예. 그래서 물어봐달랍니다. 이 약이 좋다니까, 예.
0: 아,
1: 혈지도 예. 낮춤에 저암에도 아이 올라가는 약이
0: 아.
1: 이게 되는가 하고 소리를 알아봐달라더라
0: 예.
1: 말입니다.
0: 그, 예. 이 예. 다림가이가 간을 많이 친다 말입니다. 서약이지 않습니까, 예.
1: 예, 예.
0: 예. 이 병원에 가면은 혈지가 높다거나 관심병이거나 혹은 무슨 신교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림제 약을 이거 많이 떼줍니다, 예.
1: 예. 예.
0: 이런 사람들이 간이 많이 손상되죠, 예.
1: 예.
0: 예. 간이 심줄 인대 근육을 관계한다는 걸 아시는데 여러분들도 예?
1: 예.
0: 이 우리 그 서약인 이 다딩리 약을 드시면은 근육 세포가 엄중하게 손상 받아가지고 예? 대퉁근 근육이라며 그 이 따툼 따지지러운데 예? 이게 위축이 예. 와가지고서리 사파에 앉아도 백에서 엉덩이가 백에서 앉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약을 그래서 이제 6년이나 드셨다는데 6년
1: 예.
0: 무슨 7년 어떤 분은 십몇 년 드신 분들도 예. 이게 간이 좌암매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간 화이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잔약 심리방 보면은 중약이면서 또 서상약이지 않습니까? 예.
1: 예
0: 그리고
1: 예.
0: 이 약에는 또 7가지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 작용을 해준다. 예. 그리고 간을 보양 잘 해주시오. 예. 그리고 예. 우리 이 약은 아주 안전하게 혈지를 내려줄 수 있는 성분이 서홍화. 예. 이게
1: 예.
0: 서홍화는 그 이 혈지왕입니다. 예. 서상이 그 예, 장황화락이다 하는데 혈지를 내려주는 데서 아주 큰 작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 황기라든가 당기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 홍경천이라든가

0: 라든가 담남성 요 지령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지를 내려주는 데 아주 그 치료 작용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추천드립니다. 그분한테.
1: 아, 예, 예. 예. 2417979
0: 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2417979.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당뇨약 심리방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0: 예.
3: 두 눈이 중풍도 오고 심장도 나쁘고 이래서 정말 옛날에는 도움병원 좋다는 의사 좋다는 병원 거기서 아예 좋다는 약 다 써봤지만 거기서 거기 거기서 더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얼마 전 치료되고. 그러다가 그래도 예.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건 아예 소장이 그래서 고산질에 야생약 떼를 만드는
0: 약이라니까 예.
3: 지금 다 천연을 추가하대요. 그만.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 공주지가 딱 그래서 중풍후유증 치료한다고 심장병이 모든 이런 관심병이 뇌경색에 뇌동맥 경화에 이런 거 치료하네 뚫어주고 맥힌 거 뚫어주고는 용해시키고 녹여준다 하니까
0: 예. 그렇습니다.
3: 요런 약을 쓰면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 기혈 부족이나 다 해결된다까 되게 딱 맞는 약이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또마 자식들을 반대해도 마다하고 맞고서 고집 쓰고 썼는데 이렇게 좋은 효과 봐서 찍으면은 사는 게 그래서 아이 중풍 두 번 오다니까 반신은 발끝이 질질 꺾여서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 문턱에 위생실 드나들어도 문턱에 걸리고 아이 바깥에 나가면 조금 돌에도 걸려서 넘어질 때도 많고 정말 어떤 때는 야 이렇게 사람 사는 게 힘들고 살아서 뭐 하는가 하던 게 지금 이 약 쓰고 모든 것이 심장도 두자라라는 게 지금은 다 아이하고 이 약 덕에 편하게 보내고
0: 그렇지.
3: 병원 모르고 살지 검사 수치 모든 정상이 되고 있지 하니까 야 정말 사는 게 이만큼 정말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 바뀐다 하대. 선생님이 요렇게 부족한데 없이 그래서 똑바로 선생님을 만나서 좋으냐고 선생님.
0: 아이고.
3: 이 약도 그 선생님 닮아서 정말 선생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런, 그런 엄청난 이야기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원에서 해탈되고 나니까 너무나 기분 좋고 이 좋은 말을 어디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아주.
3: 예. 야, 정말 이 양반은
0: 예, 다 이 주치공능 있고 만큼 거서 심장병을 치료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다 밝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중풍을 치료를 한다는 게 딱 밝혀 있는 이런 약을 써야 그게 딱 소리 나는 게지 않습니까?
3: 마다 우리 한자들이 입장에서도 예. 꼭 공능도 치료
0: 잘 봐야 됩니다.
3: 예, 한 걸음 모르면 아예 손녀나 손자들이나
0: 아예 조수에 가서라도 물어보고 그거 그래라 하지니까 조수에 가서라도
3: 그래도 선택하라고 예. 그랬대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며칠입니까? 야, 정말 그래 이렇게 약을 맨발 선택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니까 너무나 그래서 정말 사는 게 행복하고 기분 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 주변에서 여러 모두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런 요마태 할머니들도 이렇게 세 번 보여와가지고 이 손을 떨고 이렇게 식사를 못해가지고 못 해놓고 이렇게 났었던 게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올해 비두품 맞은 거 대해서 봐고
0: 예.
3: 그래서 요시간에 어제 그런 공사 나왔다고
0: 예.
3: 36 가구 이번에 이중 감해주대 그만
0: 예. 이중으로 현금 감해주는 게 경제상에서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예,
3: 예. 그래 예. 할머니 나는 배달해봐 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 할까 어 나도 그래 뭐 이중 감해주면 옛날에 나 아무 말 돈 주고 샀는데 아이고 그 얼마 좋은가 그럼 500원 감해주지 하니까 얼마 좋은가 이중 감해주니까 그래 요거 오늘 좀 배달해달라고
0: 예 36과 배달 받으시려면
3: 예 공간 탔다
0: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4: 예, 저는 당뇨 심리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4: 예, 심장병이 심하고 뇌경색도 두 번 나왔지. 그래서 이 당약을 쓰기 전에는 정말 1년에 몇 번씩 요할링이 실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원래 그때 병이 발작한 다음에 어제는 중이 나고 심장이 통쇄나고 뒷담등이 아프고 또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어째 그리 흘리는지 아프다 그러지 땀 빨빨 나면서 이럴 때는 입원을 해야만이 그 관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애 신예방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 병원은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0: 하, 입원 아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하고 잡습니다.
4: 예, 그리고 다 또 얼마 많이 쓸래 하고 얼마나 지금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픈데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고혈압 환자라서 고혈압 약을 소약이 고라가

0: 아라비하고 30년간 먹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당연히 신내박을 먹은다면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이렇게 먹었는데, 9달이 되니까, 당연히 신내박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1: 예, 그럴 수 있어요.
0: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을까? 예. 이 약은 좀 해발이,
1: 아주 높은 것이에요.
0: 설상고, 니치대, 야생약 빼고 또, 그 가운데 홍경선에 돈 5,400m.
1: 예, 그렇습니다.
0: 5,400m 그 높은 보온지대에서 사람약이 돼 그런지, 어쩌면 혈을 입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연어 황금으로 불리우는 예, 뭐는 한 가지
1: 약재가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
0: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갔죠. 뭔가.
1: 예.
0: 그러니까 약 혈이 강해서, 야, 영을,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나는 이 약을 먹어볼까 정말 난 몇 년 먹었는데 이 약을 먹고 건강이 가길래 우리 남편과 같이 먹길래 이번에 활동 열매 줬어. 이수를 해주지. 약을 주지. 그래 이거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가져갔다고 참가했습니다.
1: 그런데
0: 우리 친구가 한 동무 있는데 우리 할동생 친구 있는데 이 동무는 어째서 다발성 뇌경색이 두 번 나왔지.
1: 예.
0: 그래서 내 소개해서 이 약을 먹었는데 다발성 뇌경색 또 좋아지고 또 그냥 위장이 나빠서 위도 안 좋고 장이 나빠서 변비가 그냥 소화해야 되는. 그리고 몸이 어쨌거나 한 가려움 증상이 있답니다. 근데 이거 내 수술해서 먹었는데 요게 효과 좋다면서 자기도 이번에 내 이번에 활동이 그렇게 좋다 이런 걸로 가면 돈을 이중으로 가면 주지, 약에서 약을 주지 하잖아. 좋다. 이러면, 그럼 나도 돈을 이번에 36과 배달받겠단다.
1: 예, 36과 배달받으시려면은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해도 되고, 그리고 직접 병원에 오셔도 됩니다. 예,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예, 왼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면은, 그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면은, 예, 그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씌어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거기 찾아가면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1: 예.
3: 이병타오 당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야득달다오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입니까?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에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1: 방법이 있습니다. 예.
3: 예, 생각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3: 지금은 당약 심리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나 예,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신경성 치료에서 또 아주 우수한 약이 제품입니다.
3: 예,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대다.
1: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납니다.
1: 아, 예.
3: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일 없었대다.
1: 예.
3: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런 효과를 봐야죠.
3: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예. 모두 그렇게 말하고.
3: 예,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 먹으면서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아, 예.
3: 내 지금 예,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해 줬는데, 친척 친구들이 여러 사람 소개해 줬는데, 듣는 사람마다 예, 다 효과 좋다고 예, 대비 나를 칭찬한다 말입니다.
1: 아, 이 약은 예, 누구를 소개를 해주면 요가에 먹는 약입니다.
3: 예, 오늘도 예, 노인대학에 다니는 친구의 내 소개로 이걸 쓰고 있는데 예, 기억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동네에서 예, 골이 어지럼증이 계속 난다고 예, 힘내하던 게 예, 어지럼증이 지금 안 나고 예,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1: 아...
3: 그리고 예, 허리도 그렇게 아프던 게 예, 허리도 아프지 않고 예, 다리도 아프지 않고 예, 다리 내게 온다면서 너무 좋단다.
1: 그렇죠. 그런 예, 효과를 그래가, 오래 보는 이야기인데.
3: 예, 그래서 예, 오늘 예, 36곽 배달받겠단다.
1: 예, 36곽 배달받으시려면 전화를 하십시오. 241-7979번인데 우선 이 우리 활동을 하자면 끝이 난다. 예. 예.

0: 예. 경제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전화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10여 년간 고작을 고생하면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약도 약 다 써도.
0: 예.
3: 아이들하고 많이 근심하고 그랬는데, 이 수장약 접촉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아, 이게 우리게 좀 적합한 약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은 2년 먹었습니다.
0: 아, 예.
3: 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수는 혈압 조절이 아이들하고 우리 고생하던 거, 아니, 약을 딸부터 선생님이 뭐니까 지도하에서 약을 감량하면서 이것도 방법을 알려주는 대로 하고 한 게 지금 모두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0: 예.
3: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제가 다 말씀드린 세일소는 항상 머리가 없었고 힘하고 안개 낀 것 같고 등심할 때 없었습니다.
0: 예.
3: 아침에는 등심 바짝 나고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있고 기억기에서 머리에서 소리 나던데 소리도 많이 줄어들고 할까요?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예. 많이 봅니다. 그 위도에 알정해가지고 또 속이 있으니 올라와서 국물이 올라오고 더부룩 가고 예. 속이도 항상 그래서 깨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 좋아서 잘 되니까 밥맛이 돌아서고
0: 예.
3: 그래서 난 이번 활동에 부부가에 같이 쓰다고 소리면서 꼭 대가 받았는데 얘 너무 좋으니까 우리 친구를 보내줬는데 그 친구는 심장 주자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 번 요열이 심해서 병원 막 달아댕기네. 그러고 나니까 내 이야기 지금 한 반년 쓰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많이 도와주고 안타깝게.
0: 이제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제 반년 밖에 안 있었으니 이제 또 바람다에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제일 좋은 성분이 그 천공하고 당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래서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먹게 해준다. 예. 그리고 소홍화하고 지룡이 배합이 또 잘 됐는데 경련이 나타나면서 많이 떤다거나 입을 떨고 사지를 떨고 또 뭐 더품을 개재재 흘리면서 또 떨고 가다 붙는데 많이 좋아집니다. 예. 예, 이 제대로 드리는 이런 심리혈관 질환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간이 꼭 좋아져야 됩니다. 예. 간은 바람을 일구는데 바람을 일궈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하고 당귀, 송옥하고 천궁, 우술하고 담남성, 지룡이 또 간경락에 들어가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을 보양해주고 간이 해독작용을 해주면서 간을 보양해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 예. 예. 그리고 바람을 일궈가지고 경련 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켜주죠. 예. 예, 그리고 요 지룡은 전토리가 대단한 이런 약입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면서 그 약재들마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 약재들을 그 해당 부위로 이끌어주면서 효과를 보게 만들어준다. 예. 이 지룡이 그런 작용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어떤 환자분들 보면은 중치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들이 처져 내려가는데 예, 중치 부족에도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상 취자촌이 유인 신경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돼 향촌지능에서 국제적 풍호를 보여줬습니다.
3: 사천길림 강

0: 강서 하부, 광서 다섯 개 성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1: 연길 1978 문창문이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향촌 전면진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의했습니다. 그는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는 향촌 인정 제의 평리 선정 결과를 공포했는데 전국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으며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리 선정 활동은 특색 향촌이 전통 지혜와 당대 실천을 융합하고 지방 농업 식량 체계를 지탱하며 농경 음식 전통을 수호하는 면에서 발휘한 관건적 역할을 표창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선정 기준은 경제 생산액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생산, 영양, 환경, 생활 네 가지 차원의 종합 수준을 더 중시했습니다. 단일내 소산 취자촌에서는 생태자원 우세에 위탁해 민생보장과 농업관광산업 발전에 관심을 돌려 생태보호와 산업증수가 협동적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향촌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요즘은 휴식관광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입니다. 이곳은 꽃들이 만발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소산 취자촌은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영예 뒤에는 소산 취자촌이 단일내 생태에 의탁해 산업을 융합하고 문화를 깊이 발굴해온 꾸준한 탐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소산 취자촌은 산업구조가 단일하고 옥수수와 콩 재배 외에는 증수 치부 경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촌민 로수근은 면모 안 되는 농재를 다뤘는데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이래 소산 취자촌에서는 당 건설을 인솔로 970만 원을 조달해 안명호 휴식 계곡과 안명호 어항을 건설했습니다. 초민들은 생태 관광에 힘입어 할 일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소산 취자촌은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10여 가지 꽃들이 련이어 피어 꽃바다를 이루면서 원근에 이름난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같은 시기 고산 한지 장미도 다투어 피어납니다. 현지에서는 산업사슬을 늘려 장미꽃을 관상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꽃장, 과자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해 재배, 가공에서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땅만 붙이던 농민들은 지금 화훼관리보호원, 특색 과자 장인으로 변신해 안정적으로 증수 지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 초민 로수근입니다. 한간 시간이면 모두 이곳에 와서 말린 물고기도 손질하고 이것저것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돈을 받고 팔 수 있어 우리 수입이 적잖게 늘었습니다. 저는 한 해에 6천원에서 7천원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농사일도 지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휴식 계곡에서 멀지 않은 안명호 어항은 2017년에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곳은 음식, 숙박, 수상 오락을 일체화한 종합성 문화관광 소비 장소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안명호 전역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역자원은 특색 수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안명호에는 30여 종 민물고기가 나며 년간 어획량이 근 20만 근입니다. 수산물 년간 생산액은 150만 원을 돌파해 생태 혜택이 지속적으로 현금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 당지부석이 한립군입니다. 우리 초민들은 향촌 관광 면에서 촌의 발전을 특별히 지지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적극적으로 향촌 관광 발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계절마다 초민들에게 계절성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수입을 올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산 취자촌은 길림과 흥룡강 두 성이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350헥타르에 달하는 안명호 수역은 30여 종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두루미, 황새 등 희귀한 물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터전으로 됐습니다. 천혜의 습지 생태 자원을 보유한 소산 취자촌은 주동적으로 단단한 농경의 길에서 벗어나 안명호 휴식 계곡과 안명호 어항 두 개 문화 관광 다음체를 중점적으로 조성하면서

0: 농업관광융합특색발전의 길을 거론했습니다. 한립군입니다. 우리는 독해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형 관광 발전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특색 농산물과 농업 재배 모식을 향촌 관광의 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색 농산물을 통해 우리 향촌 관광이 특색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향촌 관광 산업을 1층 발전시키렵니다. 꽃바다와 특색업 제품에서 전역 관광의 전개와 특색 산업의 흥성에 이르기까지 소산 취자촌의 변화는 우리주가 생태 천품에 립각해 향촌 지능을 착실히 추진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록수청산을 지키고 농업 관광 산업을 강하게 하며 향토 문맥을 전승하는 소산 취자촌의 발전 경험은 각지 향촌 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당위 삼일꾼 관로입니다. 안명호진에서는 시종 록수청산은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하면서 당건설을 인솔로 소산 취자촌의 성공 경험을 전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생태 관광 발전의 길을 잘 걸어내고 생태와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향촌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진의 향촌 면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하렵니다. 생태 바탕색을 지키고 산업 활력을 불러일으켜 초민들의 생활을 날로 흥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산 취자촌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핵심 저력입니다. 생태 우선, 산업 흥성, 주민 부유의 이 발전 경로를 따라 우리 주에 더 많은 아름다운 향촌들이 향촌 지능의 화폭에 다채로운 한 획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사천길림 강소 하북 광서 5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24일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에서 5개성 자치구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도서관 전환, 지역문화 협동 발전을 둘러싸고 다차원적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위숭,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장봉,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장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비록 동서, 남북 중 각지에 위치했지만 문맥의 연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협력 공감대도 시종 일관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상호 학습, 상호 참조의 학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사업의 지역 협동 발전을 위해 복제, 보급 가능한 실천 경로를 탐색해냈습니다. 그날내 길림성은 전성 공공도서관 봉사체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독서 봉사망을 부단히 완선했으며 도서관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일련의 특색 독서 공간과 독서 보급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고서 보호와 활성화, 지방 문헌 개발 등 사업에서도 장족의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주당위, 주정부의 견강한 경도하에 연변의 공공문화 봉사체계 건설은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시설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문화혜민 공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전민 독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다지역, 자원 공유와 봉사 혁신의 새 경로를 함께 탐구해 업계 전반 효능 제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5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술 연구 토론회는 198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0: 보고 했습니다. 같은 달 성우에서는 박윤채를 연변에 파견해 당 건설 사업을 협조하게 했습니다. 박윤채는 왕경과 함께 실시 방안을 토론하고 빈곤 농민의 의거해 토지혁명을 전개하는 투쟁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대량의 선전물을 인쇄하고 혁명 선전을 하면서 대중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5월 1일 의룡정의 20여 개 사립 중소학교 사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맹 휴학하고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시위 행진했으며 연변 여러 지역 사생들이 잇따라 호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향촌을 휩쓸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투쟁은 일본 침략자와 봉건 지주, 터호 렬신 세력을 힘있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군경과 연변 지방 반동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받고 수많은 혁명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됐습니다. 붉은 5월 투쟁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직적으로 펼친 첫 대규모 군중혁명 운동으로서 연 10만여 명 민중이 참가하고 연변 여러 지역을 포괄해 동북혁명 투쟁사에 심원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1: 연길 1978 문창원이 현재 개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전면 진입했으며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보호성 개조와 경영 모식 혁신 승격을 통해 여러 해 동안 방치됐던 공업 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유휴 공장 건물을 문화관광 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길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 주목점을 더해주게 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대상은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은 공업 복고풍과 현대적 류행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한때 로후 공장 구역이었지만 전체적 개조 재고, 경영 모식 배치와 전경 재구성을 거쳐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2호부터 5호 건물은 지난날 버스 공장의 고전적인 건축 품격을 이어가며 붉은 벽돌 벽을 주체 기조로 삼아 옛 공장 건물의 복고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건축은 대면적 유리벽과 정교한 금속 조형을 교묘하게 융합시켜 새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게 해 로후 공장 구역의 현대화 상업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공업 유산 보호와 혁신 리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는 중점 본보기 대상으로 됐습니다. 연길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우리 대상의 가장 큰 주목점은 도시 유휴 기존 자원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공업 유산과 도시 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경영 모식 갱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유휴 자산을 문화관광 공공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건설 원가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 공업 문화 창의 재흥 경영 모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원은 총 투자가 7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6만 7천 평방미터이며 천여 개 주차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 그림자 과학기술 체험관, 오락 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 체인 호텔, 진자 오락 중심, 특색 문화 장의 장터 등 다운 경영 모식을 배치해 일괄식, 전시간대, 복합형 장의문화 관광 상업 단지를 건설합니다. 2호 건물은 브랜드 체인 호텔로 조성되고 3호 건물은 건강체육, 민속특산, 민속문화창의를 위주로 하는 상업종합체로 조성되며 4호 건물은 이야기프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오락종합체로 계획됐습니다. 5호 건물은 음식, 오락을 위주로 2개 구역을 중점 조성하고 6호 건물에 조성되는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은 7월 초에 먼저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건물이 연길 1978 문창원의 핵심 체험 대상인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입니다. 디지털 빛그림자와 공업풍 건축이 어우러져 독특한 예술감을 자아냅니다. 로후 공업 건물은 도시 기억을 담고 있고 빛그림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면서 두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됐습니다. 단지가 전면 준공되면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연길의 공업 역사를 알아보는 화려한 디지털 빛그림자 예술을 체험하면서 도시 갱신이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관광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700여 개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마다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주변의 상업, 음식, 문화관광산업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길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

0: 승객을 기원이 나는 도시문화관광 새 지표로 될 전망입니다. 연길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부장 최천명입니다. 2호부터 6호 건물은 주체 및 기본 토목건축 공사를 완수했고 현재 물, 전기, 시설 건설과 조립식 반제 외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단지 도로는 세멘트 안정 쇠석 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 6월 25일은 36번째 전국 토지일이며 올해 선전 주제는 매 한 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자입니다. 주및 연결시에서는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일 범를 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삼일꾼들은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기본 농지 보호 조례 등 범를 법규를 둘러싸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8가지 불허 사항,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금지 사항, 영구 기본 농지 4가지 엄금 등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사로이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불법적으로 흙과 모래를 채취하고 경작지를 장기간 묵히는 등 위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 표준, 법률 후과, 지정 요구를 명확히 해 경종 교양 효과를 높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위법 토지 사용 신고 경로를 공포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경려했습니다.
0: 25일 2026년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합격 최저 통제선이 공포됐습니다. 본과 최저 통제선 보통류 역사학과조 343점, 물리학과조 321점, 특수류형 통제점수선 역사학과조 478점, 물리학과조 473점, 채용류 역사학과조 269점, 물리학과조 266점, 예술류 역사학과조 257점, 물리학과조 240점, 희공류 역사학과조 171점, 희공류 물리학과조 160점, 전문대학 최저 통제선 보통 전문대학 160점, 채용류 전문대학 140점, 예술류 전문대학 112점입니다.
1: 2026년 길림성 고중입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도합 12,469명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동시에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시험 조직과 응급사용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땅에 퍼지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일락 향기가 살며시 코끝을 스치고 푸르른 하늘에는 하얀 나비가 춤을 추는 6월. 오늘 시간에는 아름다운 6월의 정취를 가득 담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시고 연변의 정감 어린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실까요? 첫 곡은 나비의 우아한 날개짓을 노래한가요? 리상각 작사 김경애 작곡의 하얀 나비를 마련했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얀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가듯 우리 삶에도 따뜻한 인연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어지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나비야. 이 노래는 화려한 여름나비의 한여름 열정을 담은 가요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나비 한 마리가 가슴 속에 살며시 앉은 듯한 서정적인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의 나비 한 마리. 이 노래 속에서 포근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비가 꽃을 찾듯 사람도 사랑을 찾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평생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마음일 수도 있죠. 김동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해바라기. 이 노래는 해바라기처럼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강효식 작곡, 전옥길 가수가 부른 해바라기 순정을 준비했는데요.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순정을 이 노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룡 작사, 강효식 작곡의 해바라기 순정, 전옥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9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가요 중의 한 수로 김명근 작사, 성기화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해바라기가 있죠. 그 시절 그리움이 묻어나는 이 노래와 함께 추억여행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 나팔꽃은 아침 이슬을 닮은 청초함이 있죠.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은 이 노래와 함께 나팔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6월은 나비와 해바라기, 나팔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계절입니다. 끝곡으로 한철호 가수가 부른 꽃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꽃 같은 마음,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3곽 사시면 1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리고요.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면서 500원 할인해드립니다.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할인해드리고요.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 약 2곽을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연변 지역은 또 무료로 배송해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 예, 이제 네 날이 남았습니다. 예, 우리 6월달 우대 활동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 본의학을 또 더 드리면서 현금으로 또 할인합니다. 예, 그리고 먼저 예약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선물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할수록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효능이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 활동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중로년 분들이 예, 특히 로년 분들이 로년에 좀 건강하려 한다 할 때에는 이 양기에 대한 리해가 충족해야 됩니다. 예, 바로 양기를 잘 보충해줘야만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실제로 보면은 65세 이상 장년층이 91%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절반은 만성질환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65세 이상 대부분이가 예, 지금 10년 내지 20년 이상을 질병을 앓으면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때문에 누구나 이 양기에 대한 개념이 똑똑하고 잘 보충한다 할 때에는 예, 예방도 되고 또 관리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질환이라 할 때에는 대부분 양기 부족으로 발생하고 양기라 할 때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력입니다. 예, 그리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심장이 박동을 뛰게 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2: 네, 저도 동사초를 쓰고 있습니다. 네. 수풍이 와서 머리 항상

0: 행하성이 좀 행하지 않고 한쪽 가지 국을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를 다사하던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수비대가 해서 서른 다섯 보던 게 지금 서른 다섯 보지 않고 서른이 시원하게 다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효과도 그 열라드 가게에 달려가서 계속 쓰다 그럽니다.
1: 예, 지금 열라드 가게는 23곽을 드리면서 1,000원을 또 할인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이 양기가 체온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심장 박동을 뛰게 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기운이가 바로 양기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노년에는 누구나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노화도 생기고 질병도 생긴다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부의 운동도 주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경락의 흐름도 양기가 주도합니다. 예, 바로 여기저기 아파나거나 통증이 생기면은 경락이 막혔다 하죠. 이 경락도 여전히 양기 부족과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동순아트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어제 썼는가 하면 예, 혈압이 온종 안 돼가지고 예,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자꾸만 저기 골이 머리 휘응하고 아프고 정신이 땡해서 이래서 썼습니다. 그래 이거는 한 몇 달 썼습니다. 한 반년 썼습니다. 그런 게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예, 머리가 땡하고 예, 어지럽던 것도 나사지고 아픈 것도 나사지고 예, 이렇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예, 숨이 차고 답답하고 예,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예, 구두구두하면서 예, 떡균 것처럼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없으니까 더나 예,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이 후련한 게 영 좋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이 밤소변이 특히 소변이 닿은 데다가 예, 밤소변이 더 닿아가지고 예, 밤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1: 네.
3: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뒤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면 닿을 수 없었는데 지금 그 증상은 예, 완전히 소리 나는 거는 완전히 없어져서 예, 밤을 잘 자고 나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하고 예,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또 밤을 잘 자고 하니까 되나, 예, 밥을 못 먹겠던 게 걔도 예, 밥맛이 돌아와서 예, 밥도 잘 먹고 이래니까 되나, 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특히 관절이 좋습니다.
1: 네.
3: 예, 여수간반 탈출이 있어가지고 예, 자골신경통까지 있어서 대리, 내리 둘이 꽂히면서 예, 콧담을 영 힘들었습니다. 다리 무릎에서 꾸덕꾸덕 소리 나면서 예, 그러던 게 지금 이거 먹은 게 예,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는 없어지고 예, 다리 내리 둘이 뻗치던 것도 많이 낮아져서 걸기 등길 오르내리기 영 편리합니다.
1: 예.
3: 그래 이렇게 효과 좋은데 확실히 약은 좋은 약입니다. 겨울에는 벌리고 여름에는 풀이라 하고 예, 발효된 게 되나서 예, 다른 약이 30배라 되지 않습니까?
1: 예.
3: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영 편리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좋은 약을 예, 이렇게 완전하게 났을 때까지 살려고 합니다. 이번 달 활동이 좋으니까 되나 이 활동이 참가해서 싸겠습니다.
1: 예, 이 3시까지 활동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전 동충하초는 오래 썼습니다.
1: 예.
4: 네.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전 특히 웅엄에는 허열이 많이 나고 그 다음 피부가 많이 마르고 그 다음에 진단이가 심장하고 폐가

0: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 버리고 처음에는 병원 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병원에서 약도 많이 쓰고 그래도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방송에서 나온 광고약을 또 타는 약을 여러 가지 오랫동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점점 점치도 해지고 치료가 아이 됐대다. 이래다서니 이 동충하초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썼는데 그러니까 점차 점치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어제는 제가 3년 많이 넘었습니다. 이 동충하초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뭐 아프고 불편하고 특히 이전에는 숨도 차고 이랬는데 잠도 못 자고 근데 지금 집에 다녀서 아프거나 불편한 점들이 없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 내가 생각건데 이 동충하초는 확실히 정말 특이한 약물이자니까 동충하초는 예. 4,500m 높이에서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는 아주 이런 정말 보기 드문 이런 약이고 특히 다른 약에 대해서 산지대 효과를 보고 이런 신기한 약물이고 또 제가 생각한데 이 동충하초 이 제가 써보니까 이 동충하초 이 약물이가 다른 약이 없는 약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그래서 내처럼 그렇게 약만 있어도 효과 없던 이 병들이 지금은 완전히 치료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제는 뭐 이제는 수술 받으려 했는데 어제는 뭐 수술 안 하고 얼마 전에 잘 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동충하초 쓴 후에 저는 이 몇 년 동안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항상 밥이 맛있고 언제 밥이 맛없을 때가 없고 또 먹으면 소화해야 될 때도 없고 이래가지고 영 편한다.
1: 네.
0: 편하고 가슴이 편하니까 또 마음도 편한다.
1: 네.
0: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 몇 년 동안 정말 병이 치료되는 이런 진짜 약 만나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이 동충하초가 확실히 나한테는 최고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는 어제 뭐 나이도 많고 뭐 다른 약 많이 써도 치료 나이 되고 나이 많으니까 점점 아픈 데는 더 증가되고 어제 힘도 점점 없고 하니까 그냥 계속 저는 이 동충하초 한 가지 약으로서 이렇게 잘하려고 생각합니다.
1: 예, 맞습니다. 네. 예, 노년이 건강하게 장수하려 한다 할 때는 이 동충하초가 인체 양기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네. 우리 로화를 할 땐 그 양기가 부족하다는 거 말한다. 여러 가지 질병 앓을 때는. 예, 때문에 동충하초.
0: 그 이전에 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추워했습니다.
1: 네.
0: 지금은 나이 많다 보니까 점점 늙어가지 하니까 완전히는 낫지 않아도 이전에 비해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네.
0: 예. 그래서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예. 몸이 차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예. 이런 분들에게 예. 용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이 네 날이 남았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 한 가지만 먹으니까 약 먹기도 정말 편한다.
1: 맞습니다. 네. 아침에 오전에 그저 한 번만 드시면 되니까.
0: 네.
1: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습성 위염이 구음이라서 위염이 있어요.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밥에 영 맛이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비행기 지났는데 어린 비행기 해결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심장이 나빠서 정신이 침침하던데 침침하지 않고 얼리심이 잘 올라오자는데 얼리심이 잘 올라옵니다.
1: 네.
3: 얼리심이 잘 올라옵니다.
1: 네.
3: 밥이 먹던 게 정상을 됐고 비결절이 있던 게 싹 없어졌습니다.
1: 네.
3: 당뇨합병 승리세에 눈이 뿌옇게 보이던 게 밝아지는 감이 나고 혈당 조절이 잘 아예 됐는데 지금 혈탈 계속 성차입니다.
1: 네.
3: 선생님, 이전에 동충하초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싸서 못 썼는데, 지금은 우대 할때 좋고, 우리 같은 로백스들도 마음대로 쓰이든, 써도 되는 가격이지 않고 말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 절반 가격만도 더 늦지 않고 말입니다.
1: 네.
3: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고, 저는 18가게 달바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18가게는

0: 23곽 드리면서 현금도 1,000원 할인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도 지금 이 동풍 화초 바르기를 먹은 지는 거의 2년 됐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했는데, 이게 다 지금 해결되고, 제일 큰 문제가 뭐인가, 뭐, 심리혈관 병으로 해서, 머리가 어지러우니, 막 미슬거우니, 토하고, 갔다 가면 이렇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여름 한철은 괜찮습니다. 그 머리 아프면 그 뚱뚱 폐나 먹으면 이래는 지나는데 날씨가 차지고 그 겨울만 되면 꼭 갈까 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런데 지금 이 동청화초 바르기를 먹고 약간 내 봄에 시작해서 여름 내 먹었는데 가슴에 가서 근심을 했습니다.
0: 네.
3: 어떻게 했는가 하고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0: 네.
3: 지금 그래고 겨울하고 지금 봄에도 또 이렇고 어서는 여름에 이 모든 게 이렇게 좋아지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그래서 정말 이거 아무래도 내가 어서는 다른 약을 아무리 써도 아이디어든지 이 동충화초 바르긴 이게 이거 쓰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발까지 아이하고 병원도 아이가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지금 이번 활동에도 싸서 어쩌면 다른 약을 지금 다 어쩌면 그도 지우고 서리 이거 계속 먹자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활동이 좋습니다. 예, 열아드 가게 23곽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할인하고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나도 이 동충 하초 발해본 쓰면 한 잔다.
2: 네.
1: 난 어제 넉 달 남았었습니다. 넉 달 반 썼습니다.
2: 네.
1: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1: 예, 나는 저기 기억력이 차여서 예. 곧만 한 일도 까빠까빠 이뤄졌는데 이거 쓴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1: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 됐습니다. 이거 쓴 다음에.
2: 네.
1: 혈압도 원래 160이 넘었다는데 지금 130을 많이 내려왔습니다.
2: 네.
1: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 잠도 예,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잠 잘 자지 못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네.
1: 이거 동충하초 발효본 쓴 다음에 잠도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2: 네.
1: 잘 자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맞아. 지금 식사도 지금 그래 얼마 못했는데 지금 식사도 잘합니다.
1: 예.
0: 그래놓을까 영 몸이 많이 부드러집니다. 예.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당시적으로 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사서 쓰자고 그럽니다.
1: 예. 지금 활동이 예. 제일 큰 활동이기 때문에 오래 쓰실 분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이 양기가 바로 장부의 운동도 주관하고 신진대사도 촉진하고 경락의 흐름도 주도하면서 이 세포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근본적인 기운이가 바로 양기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거는 곧 양기 활동이 왕성하고 있다는 거 의미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양기가 허약하다 하는 건 기본적인 생명력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리작용이 위축하고 기능이 저하되는 이 상태가 바로 양기가 부족하면은 이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예, 나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디 아예 아픈 데 없어 하는 분들은 이 양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기 부족입니다. 바로 양기 허약을 동반하면서 몸이 차가워지거나 또 이 몸이가 이 우는 덥고 아래는 찬 이런 상열하한증도 생기고 이런 분들이 또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얼굴 세기가 안 좋고 손발이 차고 때로는 설사하고 복통도 자주 생기는 이런 장기 조직에 고장이 생기면서 조직에 부종도 생기고 대장과 소장에 염증까지 생깁니다. 예, 요즘 보면은 어린 분들이 대장하고 소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또 설사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설사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양기 부족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거 유산균이 부족하재는가 혹은 어떤 분들은 이 염증이 생겼재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나 이 염증도 양기가 부족하면은 생깁니다.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우선 먼저 지금 인체 양기를 보충해 줍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력제라고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장수비약이라고도 또 알려져 있죠. 바로 양기가 부족하여 생기는 허리하고 무릎이 통증이라든가 하체가 좀 연약하거나 예, 좀 평형 잘못 이루면서 이 다리가 나는 살이 쭉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양기를 보충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건망증이 있거나 예, 정신이가 지금 좀 자기 절로도 좀 어찌 내가 이리 흐리멍텅한가 예, 이런 증상이 있거나 혹은 헛기침이 자꾸 나거나 해수가 나거나 혹은 만성병 후에 식은땀이 좀 많이 흘리거나 그리고 찬 것을 아주 싫어하거나 이런 증상에 이 동충하초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의 비약으로 알려지면서 가장 우선 먼저는 폐를 보양해주면서 신장을 든든하게 하고 영양강장제로도 불리웁니다. 바로 여러 가지 다른 약재라든가 다른 식물이 없는 이런 영양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 강장제로도 지금 많이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약효가 아주 뛰어나면서 폐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늑막염에 아주 특효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폐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여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공격을 막아서 병을 예방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오래 쓰신 분들은 아마 나는 이 동충하초로 쓴 다음에 이 감기를 우선은 썩게 한다 이런 느낌이가 바로 우리 면역 기능을 높여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기를 썩게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높다 할 때에는 같은 병균이라 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0: 기러인 분들은 예, 우리 로화 역시 면역 체계가 파괴되는 과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동충하조에 함유되어 있는 이 중초다당은 면역 기능을 높인다는 것이가 이미 예, 우리 림상 실험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가 천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작용과 관계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함유된 충초산이라든가 충초소 그리고 충초다당에는 각기 항균작용하고 소염작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오래 쓰신 분들은 난 관절염이 용심해서 좀 고생했는데 관절이 같이 낮아졌습니다 하는 거는 예, 우리 항균작용하고 소염작용에 의해서 관절 통증이 많이 낮아집니다. 우리 관절 통증이 생긴다 할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골다공증과도 관계되고 풍한습과도 관계되고 예, 그러면서 또 이 염증이 생깁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관절 질환에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만니톨이라는 이 성분은 심장이라든가 뇌혈관 순환을 개선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충하초는 심장을 건강하게 한다 이런 효능도 또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에도 예, 쉽게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이런 작용도 있고 빠르게 예, 우리 노인분들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앓다 보면은 몸이 많이 허약해지죠. 그러면서 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어서는 나이 있으니까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은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런 분들이 이 회복에서 효과를 빨리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로 보면은 체력도 자연적으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라든가 폐결에 예, 만성기침하고 천시 예, 이 빈혈에도 아주 좋습니다. 빈혈이 좋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환자분들 예, 우리 특히 이 동충하초로 쓰시면은 고혈압은 정상혈압으로 내려주고 또 저혈압은 빈혈 상태를 개선하면서 영양 보충하면서 또 정상혈압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허약한 몸이라든가 특히 남성분들이 예, 이 미뇨계통 질환이라든가 전립선 질환 예, 이런 질환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영입니다.

이정의 작곡이 웃으면 예쁘십니다. 보내드립니다. 환한 웃음이 주는 행복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밝은 멜로디가 마음까지 활짝 웃게 만들죠. 류림 박보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반갑고 정겨움이 넘치는가요? 1990년대 창작된 최현 작사 방룡철 작곡의 달마송 님마송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일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 담긴 정겨운 가요.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꽃향기처럼 피어나 너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넨다면 그건 도움은 한 줄기

소중한 현재의 시간을 아끼고 즐기자는 마음을 담은 가요. 한동호 작사, 리성재 작곡의 천금 같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 어떤 권난도 두렵지 않게 걸어갈 수가 있겠죠. 함께하는 세상,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유소 유영호 작사, 황석기 작곡의 서로 서로 손잡고 보내드립니다. 개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숙명 준비하는데요. 깊은 감성과 인연을 노래한 가요. 부드러운 멜로디 속으로 빠져보시죠.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대학 작사 김용중 작곡의 마음 벌써 익어가네를 임영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과수원길은 꽃피는 희망처럼 아름답고 구불구불합니다. 아래 김인덕 작사 리아수 작곡의 과수원길을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이 가는 그 길이 곧 새로운 길이 되고 그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도 비추고 있습니다. 아래 빛나라 청춘 이야기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보이는 논두, 정태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사투리,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와닿는 곳입니다. 아래 내 고향은 연밀세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0: 명절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나는 아프지 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의 오행학 학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향성시향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자인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신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정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성파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팔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뇌보신 하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가 뭐, 예, 심혈관 질세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잘한데도 이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모가 그렇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머리가 어지럽고 거리 휑함이 눈시 뻥하고 이렇습니다.
1: 이래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0: 이거는 뭐 한 2,000원을 내린다 그래. 약은 예.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1: 권여보시나는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0: 예. 그래 권여보시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이 지라소들이 잘 된다. 예.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힝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등시 힝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등시 예. 예. 코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라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0: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때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우리 서변이 사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 두고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예. 밤에 더 합니다. 밤에 예. 더 잘 수 없습니다. 옷에 예.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자지 못하겠습니다.
1: 슬슬 콩파지와한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0: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예, 밤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불쌍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만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0: 아,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1: 네, 그런
0: 그래
1: 방법을
0: 바 식은 땀이고서 맨안이 용떼기 납니다.
1: 네. 콩팥이 허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0: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다음은 그래도 톡 잘 간다. 한
1: 직접적으로 치료 된다 약은.
0: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침침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걷고 있습니다. 이건 증상이
1: 예.
0: 없어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잠 잘 자고 하니까 되나, 그래, 정신하고,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민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예, 약은 많지 않아서, 예, 단원민들 활동에 참가해서, 예, 약 달려고 합니다. 예,
1: 네.
0: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0: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뿐만 아니라 쓴주 구승수입니다. 콩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 구승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예?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콩팥이 건강해야 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1: 콩팥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2: 양꾼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도 이제 뇌경색 흑조를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귓골이 뻣뻣하면 귀에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1: 네.
3: 그래, 가슴도 떨림도 나고 이래 어제 가서 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의보시아 듣고 먹고 있는데 자꾸 왜 어지럼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지금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다 뻗지게 화장실 당했는데, 근해보시 한 번부터, 이전에는 서면 한 번 먹다가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고 하는데, 예, 근해보시 한 후부터 한 번 서방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정신 납니다. 이 집고.
1: 예.
3: 나는 이게 호가도 떼냐, 좀 더 꾸준히 계속 멀리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1: 네,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3: 예.
2: 배달번호 50127.

0: 2797번입니다.
1: 어,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예. 예, 콩팥은 100만 단계의 쓴다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쓴다워이라는 거는 우리 쓴효출 이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예. 그다음에 쓴효과 이런 쓴다워이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0: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3: 예, 또 왔습니다. 예. 저도 그대 봤지만 오늘 환갑니다. 내가 또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처음에 먹기 전에는 그냥 어떤 저녁에 자자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근데 그 저녁에 자지 못하지 그래 운동 그런 소변 자수가 자자 병원이나 건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썬이 나쁘고 그 소변 자수 하려니까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대번 나간다. 그래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어라서 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지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면 딱 같이 싸우면 싹 잊어먹었어. 그래서 이튿날은 좀 적응하고 생긴 적응하고 생겨도 어때는 적응 그 고통 딱 잊어먹으면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운덕이 약간 증가되는지 어쩌면 기운덕이 영조하듯이 무슨 좋아가지고 나이 댕기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놓고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이렇게 어떻게 기운덕이 좋겠어. 그러던 게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떨어지고 기운덕이 약간씩 증가되더란 말이야. 그러다가 또 나는 그냥 허리 아프게 왜 큰 문제인데 내가 이게 우리 아픈 거 가서 검사하니까 그래서 선을 놓고 다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했는데 아이 되고 선을 놓고 허리 아프게 그래 보세 거기다가 또 가슴이 항상 기운하고 심장도 하면서 과이도 했고 그런 게 약 먹고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전에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람이 그걸 할 때, 주머니 쌍기던 느낌이 있으면 바람이 그걸 할 때, 그걸 썼다는데, 요번에 또, 예, 설에 난 이번에는, 말 썼다, 그런다. 일곱 통 써, 뭐, 7통 써야겠어,
2: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 예, 전화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그다음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라는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시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상시엔. 여기에서 선상시엔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0: 네, 다음번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우리 아저씨 금년번에 도지질나가다 둘러시도 던져줬습니다. 그러네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박박했는데 가서 CT할까 녹음 쌓여왔답니다. 그래서 네.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거리 그것이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약을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얘 그냥 정시 아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냥 정시 어지럼증이 나고 얘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둘이 알겠다. 그래서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거리시하고 거리에다가 두껍이 시원한 것 같고 거리 무겁고 정시 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맥이 없어서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거 싸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다 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게 신기하게 근육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2: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4: 아, 그래까 그래서 예.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잦았습니다. 남자들이 예. 또 어제 거진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 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 예. 전남에는 우선 두 번

0: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뭇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골이 좀 신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도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당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건네 보신 하니 이 니경 사기랑 온 사람이기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같습니다. 효과 영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리 할도에 좋을 때에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겐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도에 좋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근육보 신안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 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 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 대증이 다음에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근내 보신환 우대 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의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의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

0: 잡이 딸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된 사람들은 140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뚜정치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고해. 야, 이 당뇨 합병증이 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예.
2: 예, 선도 예, 그것도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저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저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며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자는 한답니다.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으면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뇌독증입니다. 예. 시기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진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뇌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시토하는 분들, 방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죠.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깡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0: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주양의 맥이었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설이 그리고 밥이 맛이었고 소화달라 애들미설이 그래서 이 입간 구벅에는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싸이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분이 입간 구벅에 있은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이롭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등에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소리라 자꾸 먹을까 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인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지 지금
1: 이 간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네.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0: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깨든 것은 술을 끊고 하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계속 탑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제는 네.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할 때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맞이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25일 연결시 부분적 의료기구를 찾아 의료위생건강사업을 조사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습근평 종석이 중요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조항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건강우선 발전 전략을 참답게 실시하며 대중 진료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량질 고효율 봉사체계를 건전히 하고 의료 구급 능력 향상에 힘써 높은 수준 의료봉사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 기대와 새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연길시 정부는 장춘 중의학대학과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연길시 중의병원을 토대로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을 설립했습니다. 호가복은 병원의 중의문화회랑 전통진료 중심을 찾아 파견 주재 전문가들을 위문하고 일상진료, 특색전문과 건설, 학교와 지방협력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연길시 중의병원에서 장춘 중의학대학의 풍부한 의료자원에 의탁해 전문가 파견, 정기진료, 원격협의 진단 등 방식으로 의료봉사 수준을 힘써 제고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장춘 중의학대학과

사이 의료 교수 협동을 심하고 중점 전문과 건설을 강화하며 전문 인재 대우를 튼튼히 건설하고 중위 진료 봉사 체계를 건전히 하며 난치성 질병 치료 능력을 높여 여러민족 대중이 더 질 좋고 효율적인 중위 진료 봉사를 향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 제2인민병원 조이병원에서 호가복은 운동 회복, 침구 물리치료, 내과, 외과 진료 등 구역을 살펴보고 진료 받으러 온 대중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료 절차가 순조로운지, 의료 간호 봉사가 주밀한지, 비용 정산이 편리한지 등 진료 체험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병원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예약 등록, 검사, 비용 납부와 약품 수령 등 전 과정 봉사를 진일보 최적화하며 중복 절차를 줄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들의 편리를 도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병원 책임자, 일선 1호 일꾼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병원의 일상 진료량, 중점 전문과 건설, 임재대우 양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운영관리 수준을 1층 높이고 정형외과, 종양과, 이비인후과 등 우세 전문과 건설을 강화하며 학과 선두 주자를 정밀하게 영입 양성해 흔한 병, 다발병, 난치성 질병 진료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 부유보건원에서 호가복은 아동건강선별검사, 임신, 출산, 보건봉사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유보건사업은 전문 만호의 행복과 관계되고 연변의 미래와 관계됩니다. 부유 전문과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혼전, 임신 전 건강검사, 임신기 전 과정 감호, 산후 회복 지도 등 표준화 봉사 절차를 정확히 실시하며 신생아 질병 선별검사, 아동 심신 발육 감측 등 중점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들어지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들의 전 생명주기 안녕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 미료 중심이라는 특색 부서에 입각해 의료봉사가 회복 체형 교정, 항로화 의료 미용 등 소비 의료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하고 해내외 전문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하며 골반적은 복원, 흉터복원 등 특색봉사를 질서있게 전개해 새로운 업무 성장점을 형성하고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주 질병개방통제 중심에서 호가복은 위생방역응급창고, 미생물 실험실을 찾아 질병개방통제체계 능력건설, 중점 전염병개방통제사업 전개 정황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질병개방통제 중심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감측 조기경보, 응급처리, 역학조사와 근원추적, 검사, 검측 능력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중대 공공위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공원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호가복은 일상진료, 설비 배치, 임금 대우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대중의 다양화 건강 수요에 초점을 맞춰 가정의사협의 체결, 만성병 관리, 노인 건강검진 등 중점 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진료 봉사를 향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길시 이민병원에서 호가복은 원격 의료 협의 진단 플랫폼 운영 시연을 참답게 관람하고 나서 정보화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 검사, 상급 진단, 결과 상호 인정 운영 기제를 건전히 해 원격 협의 진단, 원격 진단의 빈도와 질을 확실히 높임으로써 량질 의료 자원이 기층에 정밀하게 보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주변 도로 경화, 경관 녹화, 무장애 시설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예정된 시간에 사용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고 량질 의료 자원이 연결 동부로 연장 보급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기능이 상호 보완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공공위생봉사 새 구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은 인민 대중의 리익과 직결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 혜택적인 민생공동입니다. 의료위생사업 발전을 다그치고 의료봉사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여러민족 대중 신체 건강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터전에 대한 귀속감과 인정감을 확실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진일보 확고히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연변의 주거 품질을 재고 완선하고 외래 인구를 흡인, 집결하며 더 많은 인기와 상업 기회를 모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의료 위생 토대 강화 공정과 변경 강화 공정을 깊이 실시하고 의료

0: 위생봉사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전주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 건강을 더 잘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봉사 체계를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다차원 의료연합체 협력기제를 완성하고 긴밀형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의 규모 확장, 기층 이전과 균형적 배치를 촉진해 여러민족 대중이 위중한 병은 주를 벗어나지 않고 큰 병은 현을 벗어나지 않으며 작은 병은 진을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의료 구급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길림대학 부속병원, 장춘 중의학대학과의 합작, 공동 건설을 심화하고 국내 량질 의료기구와의 연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문가 파견, 정기 진료, 연수 등 방식을 통해 위급 중증, 난치성 질병 치료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여러민족 대중이 더 질 좋은 의료 봉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의료 위생 대우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차원 학과 선두 주자와 실용형 골간 의사를 중점적으로 영입하고 본토와 가정의학과 의사와 향촌 의사 양성을 다그치며 직함 승진, 우수 선진 병리 등이 기층 일터, 림상 일선, 고강도 일터에 기울어지게 추진해 전주 의료 위생 사업 고품질 발전에 견실한 인재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사천, 길림, 강서, 하북, 광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 연구 토론회가 24일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에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도서관 전환, 지역문화 협동 발전을 둘러싸고 다차원적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위숭,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장봉,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장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비록 동서, 남북 중 각지에 위치했지만 문맥의 연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협력 공감대도 시종 일관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상호 학습, 상호 참조의 학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사업의 지역 협동 발전을 위해 복제, 보급 가능한 실천 경로를 탐색해냈습니다. 근래 길림성은 전성 공공도서관 봉사체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독서 봉사망을 부단히 완선했으며 도서관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일련의 특색 독서 공간과 독서 보급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고서 보호와 활성화, 지방 문헌 개발 등 사업에서도 장족의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주당위, 주정부의 견강한 영도 하에 연변의 공공문화 봉사체계 건설은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시설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문화혜민 공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전민 독서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다지역, 자원 공유와 봉사 혁신의 새 경로를 함께 탐구해 업계 전반 효능 제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술 연구 토론회는 198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주제 보고, 관장 포럼,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 정황 정기 간행물 교류 포럼, 논문 저자 교류 등 부분이 설치됐으며 지혜 도서관 건설, 고서 활성화, 전민 독서 등 업계 중점 의제를 포함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붉은 5월 투쟁의 왕성한 전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4월 5일 중공 만주성위와 공천단 만주성위는 통지를 발부해 각급 당조직에서 붉은 5월 투쟁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달 성위에서는 박윤세를 연변에 파견해 당 건설 사업을 협조하게 했습니다. 박윤세는 왕경과 함께 실시 방안을 토론하고 빈곤 농민의 의거해 토지 혁명을 전개하는 투쟁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대량의 선전물을 인쇄하고 혁명 선전을 하면서 대중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5월 1일 의룡정의 20여 개 사립중소학교 사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맹 휴학하고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시위 행진했으며 연변 여러 지역 사생들이 잇따라 호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향촌을 휩쓸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투쟁은 일본 침략자와 봉건지주, 터호 렬신 세력을 힘

있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군경과 연변 지방 반동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받고 수많은 혁명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됐습니다. 붉은 어월 투쟁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직적으로 펼친

0: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업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유효 공장 건물을 문화관광 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길 문화관광 융합발전에 새 주목점을 더해주게 됩니다. 연길 1978 문창문 대상은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은 공업 복고풍과 현대적 류행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한때 로후 공장 구역이었지만 전체적 개조제고 경영 모식 배치와 전경 재구성을 거쳐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2호부터 5호 건물은 지난날 버스 공장의 고전적인 건축 품격을 이어가며 붉은 벽돌 벽을 주체 기조로 삼아 옛 공장 건물의 복고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건축은 대면적 유리벽과 정교한 금속 조형을 교묘하게 융합시켜 새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게 해 로후 공장 구역의 현대화 상업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공업 유산 보호와 혁신 리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는 중점 본보기 대상으로 됐습니다. 연길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우리 대상의 가장 큰 주목점은 도시 유휴 기존 자원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공업 유산과 도시 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경영 모식 갱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유휴 자산을 문화관광 공공 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건설 원가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 공업문화창의 체험 경영 모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호는 총 투자가 7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6만 7천 평방미터이며 전역에 주차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 그림자 과학기술체험관, 오락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체인 호텔, 진자오락중심, 특색 문화장의장터 등 다운 경영 모식을 배치해 일괄식, 전시간대, 복합형 장의문화관광 상업단지를 건설합니다. 2호 건물은 브랜드 체인 호텔로 조성되고 3호 건물은 건강체육, 민속특산, 민속문화창의를 위주로 하는 상업종합체로 조성되며 4호 건물은 이야기프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오락종합체로 계획됐습니다. 5호 건물은 음식, 오락을 위주로 2개 구역을 중점 조성하고 6호 건물에 조성되는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은 7월 초에 먼저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건물이 연길 1978 문창원의 핵심 체험 대상인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입니다. 디지털 빛그림자와 공업풍 건축이 어우러져 독특한 예술감을 자아냅니다. 로후 공업 건물은 도시 기억을 담고 있고 빛그림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면서 두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됐습니다. 단지가 전면 준공되면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연길의 공업 역사를 알아보는 화려한 디지털 빛그림자 예술을 체험하면서 도시 갱신이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700여 개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마다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주변의 상업, 음식, 문화 관광 산업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길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 승격을 기원이 나는 도시 문화 관광 새 지표로 될 전망입니다. 연길 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2호부터 6호 건물은 주체 및 기본 토목건축 공사를 완수했고 현재 물, 전기, 시설 건설과 조립식 반제 외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단지 도로는 세멘트 안정쇠석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 6월 25일은 36번째 전국 토지일이며 올해 선전 주제는 매 한 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자입니다. 주민 연길시에서는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일 범룰 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삼일꾼들은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기본 농지 보호조례 등 범룰 법규를 둘러싸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8가지 불허사항,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금지사항, 영구 기본 농지 4가지 엄금 등 규정을 상시해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사로이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불법적으로 흙과 모래를 채취하고 경작지를 장기간 묵히는 등 위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 표준, 법률 후과, 지정

0: 활동 요구를 명확히 해 경종 교양 효과를 높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위법 토지 사용 신고 경로를 공포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경려했습니다.
1: 25일 2026년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합격 최저 통제선이 공포됐습니다. 본과 최저 통제선 보통류 역사학과조 343점, 물리학과조 321점, 특수류형 통제점수선 역사학과조 478점, 물리학과조 473점, 채용류 역사학과조 269점, 물리학과조 266점, 예술류 역사학과조 257점, 물리학과조 240점, 희공류 역사학과조 171점, 희공류 물리학과조 160점, 전문대학 최저 통제선 보통 전문대학 160점, 채용류 전문대학 140점, 예술류 전문대학 112점입니다.
0: 2026년 길림성 고중입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도합 12,469명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동시에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시험 조직과 응급사용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연배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중부근 빼외 셔츠 4층 18층입니다.
0: 네.
1: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1: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 136-3433-2636.
0: 네.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1: 58평입니다.
0: 58평방미터.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나오는 거.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예.
2: 그 환자용 침대를 팔려고 그럽니다.
0: 네.
2: 준 겁니다.
0: 네네.
2: 예.
0: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2: 네. 예. 저기 연락번호는
0: 네.
2: 5-4-5-5-6-2-6-5-0-5.
0: 어우, 신호가 참 안 좋아요. 조금 이동하셔서 다시 말씀 주실래요?
2: 아, 그렇습니까?
0: 네.
2: 그럼 가만.
0: 네, 예. 조금 이동하십시오.
2: 예.
0: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2: 예, 그, 환자 침대를 팔려고 그럽니다.
0: 네, 연락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155-8556-0504.
0: 그래요, 155-8556-0504번 잘 적었고요.
2: 예.
0: 네, 연락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2: 예.
0: 네.

0: 네, 원 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는요,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세트이고 네.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1: 백돌 조성도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시물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하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여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1: 고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이 능이할 수 있습니다. 면적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고맙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면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네, 중고 환자용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집을 팔거나 쓸 우려합니다.
0: 네.
2: 아, 2층은 대화원이고
0: 네.
2: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0: 네.
2: 예,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2: 연계 전화는 139-4339-4745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료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3: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3: 김씨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네. 진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0: 네.
3: 저는 양수 인칭 2주 이후이며 면적은 92평입니다.
0: 네.
3: 주변에 여러 개의 초학교, 중학교도 있으며 연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0: 네.
3: 병원도 여러 개 있습니다.
0: 네.
3: 버스 선호도 12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그렇죠.

0: 백과 청사 임시 조치장 걸어가 다녀도 됩니다.
1: 네네.
0: 그리고 높이가 합니다. 75cm 되는 냉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1: 네.
0: 이제 전화 138-4431-2681번입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네. 수고해 주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더문시룡 성과순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새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입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소학교도 여러 개 있고요.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요. 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두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뭐 반찬가게에서 밑반찬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지구세주입니다.
0: 네.
1: 위치는 주목대 시강남쪽에.
0: 네.
1: 단층집의 층파가 한 100평방되고.
0: 네.
1: 2층집에 한 4, 500평방되고.
0: 네.
1: 마라 한 3,000평방되고. 이게 주로 장방하고 창고가 빌려합니다. 큰 길력이 돼서.
0: 네.
1: 예, 그리고 가성시장 5층집이 세워줄게 하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가성시장 동쪽에 또 땡키로 10층 8개 있습니다.
0: 네.
1: 예, 네, 예전에는 1로
0: 네.
1: 2678.
0: 네.
1: 3177번.
0: 3177번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다음부터는 조용한 곳에서 전화 주세요.
1: 네, 그러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네, 70세 좌우의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84434-9551번, 1384434-9551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이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0-9121번, 1560-9121번입니다. 한남 성분의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네, 9개월 동안 사용하던 환자용 침대를 1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네, 연결에 있는 모 양

0: 원에서 주방일꾼과 간병인을 구합니다. 나이는 55세부터 63세 사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지구파는 좀벌레로 갑니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2: 네, 제 위치는 전남의 텐시 쇼츠에 있는 네. 3층입니다.
0: 3층.
2: 네, 네 면적은 61평 정도 되고요.
0: 네.
2: 양수 2층의 남북집입니다.
0: 네.
2: 네. 집 근처에는 소학교 시이중이 있고요. 병원, 민속촌, 야시장 모두 가까이 있어서 일상생활한테 매우 편리합니다.
0: 네.
2: 전기전화는 1560-0050-9121번입니다.
0: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제1기 김림성 인삼산업종업원 기능양성반이 일전에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양성반은 주 인삼산업장인 학원이 설립된 후 처음으로 주관한 성급 산업종업원 기능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양성반은 리론 플러스 실천의 깊은 융합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집중 강의, 현장 교육, 분저 토론, 실습 체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인삼 표준화 재배, 정밀 가공, 약용 연구, 제품 개발 등 전업 산업 사슬의 핵심 내용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펼쳤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과 약학원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산업 거품질 발전 경로, 인삼 품질 감별, 토양 건강 관리, 인삼 비전통 약용 부위 생물 활성 연구 및 응용, 마케팅 전략, GMP 규정하에 인삼 생산 지침 등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동시에 분저 토론과 현장 견학 코스를 별도로 마련해 수강생들의 인삼 재배 기지와 가공 기업에서 참관 및 교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교육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기술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인삼 산업의 거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는 신심과 결심을 더 굳히게 되었다면서 향후 배운 지식을 실제 사업에 충분히 활용하고 업무에 충실하며 길림인삼이라는 브랜드를 더 빛내는 지혜와 힘을 보탤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한 연길 1978 문화창의원 대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원 연변도로 버스공장 공장구역을 개조 승격한 이 문화관광종합체는 현재 주체공사가 이미 기본적으로 완공됐고 재반 부대 시공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7월 초에 부분적으로 대회에 개방해 연길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은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소비 시나리오를 승격하는 중점 대상입니다. 대상은 문화관광 상업의 심층적인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과학기술 체험관, 오락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체인 호텔, 가족 단위 오락센터, 특색 문화창의 장터 등 다원적인 업태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원스톱 전시간대 복합형 창의 문화 관광 상업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700여 개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해 주변의 상업, 료식, 문화 관광 산업의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결시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승격을 견인하는 도시 문화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될 전망입니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우리주 함기한 식사, 과학적 운동, 심리 건강 관심, 아동 및 청소년 다섯 가지 건강 관심, 사랑 활동이 일전에 더문시 지성 소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건강 지식 보급 강좌 플러스 전문적인 선별 신체 검사의 형식으로 소년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건강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활동은 특별히 연변부유보건원 보원장 우연위를 초청해 더문시 지성 소학교 사생들에게 소년아동 건강관리 및 량완 행위습관 양성을 주제로 전문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우연위 부원장은 소년아동들의 성장 특성에 맞춰 과학적인 식사, 자세관리, 시력과 구강보호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식사습관을 기르고 과학적으로 운동하며 전사회적으로 심리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강리념을 설명했습니다. 연변보유보건원 더문시 보유보건계획생육봉사중심의 선별검사팀은 더문시 지성소학교 2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건강전문심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부련회, 주위생건강위원회, 주교육국에서 연합으로 조치한 우리주 함리한 식사, 과학적 운동, 심리건강관심, 아동 및 청소년 다섯 가지 건강사랑 활동은 전주 3천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활동은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건강 서류를 작성하고 선별 후 문제가 발견된 학생들에게는 단계별 개입과 진료 지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생과 학부모들에게 정책 선전과 건강 지식 보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1.0에 도달하기만 하면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생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눈 건강은 전 생명 주기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0세부터 8세까지는 선천성 눈 질환을 예방하고 사시와 약시의 검진을 잘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8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시기는 근시 예방 통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 안경을 착용해 시력을 1.0으로 교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부터 40세 사이의 이 단계에 장시간 영상 단말기를 사용하면 시력 필요,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심지어 골절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시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 원시 또는 난시가 없어도 기능성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어 노안 단계에 접어든 후에는 단순히 돋보기 안경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백내장, 롱내장 등 연령 관련 눈 질환을 예방하고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호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으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시라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단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치사지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원의 명서황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지원액은 발식각에 100각을 준다 했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입니다. 보통 좋은 제품 게 아니라 최선이 선물로 되어 있는 이 제품과 더불어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걸 이것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남강 치료이기는 우리 자연광 가운데 가시광, 적등, 황록, 청남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7가지 광선 가운데서 2가지 광선을 이용해서 우리 모든 세포대사를 평행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염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대사평행이라는 게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작용인지 모릅니다. 일단 대사평행이 되게 되며 젊었을 때 그런 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소염치료와 더불어서 어두 통증이 있는 그분이 신경계통을 조절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통 혹은 콩팥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심장과 그 호흡계통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모두 이건 인류가 접수하기 쉬운 600나미로부터 700나미 이 홍남 그 가시 광사 그 광파를 이용해서 광발을 이용해서 치료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먼저 홍광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문제뿐에 홍광 치료이기를 가져간 분들이 너무 우수해서 어째 그것도 아이 주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더 우수한 기계가 가격도 아주 비쌉니다. 거의 5-6천에 해당하는 이런 1호 기계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명서방 이 제품 자체도 12각에 따라가면서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광 치료이기가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남광 치료이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현대에 많은 그 광선을 이용해서 레이저 치료 같은 거, 지광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홍남광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를 넘어날 정도로 그리고 두 가지 그 7가지 색깔 가운데서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 콩팥을 이용해서 직접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제품 자체를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좋은 건강 장수의 비결이 또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지금 선생님 그 홍당 치료기계로
1: 홍당건
2: 그 사료 원액 몇 각을 싸면 그거 줍니다.
1: 80각을 싸면 100각을 주고 홍당강 치료기계를 또 줍니다.
2: 아, 그래, 내 지금 이 사지원에 쓰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2: 그래, 이거 나도 쓰고 우리 아저씨도 쓰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들으려고 그 치료기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거 계속 쓰길래 해서 딴 것보다 혈압다돌이 잘 되고 잠을 잘 잡니다. 그래, 소화 잘 되고 그 신장이 막 올라가면 그랬더니 어떤 직수로 내려오고
1: 그런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2: 특수하죠. 약의 수단 중 안에서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0: 서방 내 동생이 쓰는데 눈이 항상 부었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고 용꽃에 쓴다. 굉장히 반년 쓰니까 기본상 다 도와주고 그렇게 흐리면 하던 게 이렇다. 제 간눈이가
1: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인정합니다 모두.
0: 예. 예. 약이 정말 최고 약이라면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 그 홍당 치료 기계를 우리 가져오기를 해서 좀 많이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0: 예. 그래서 오늘 배달 받다 그랬잖아요.
1: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0: 예.
1: 이렇게
0: 좋은
1: 1억 기계는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사시원이하고 있어는 오래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좀 많은 면에서 좀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잡아서 예, 밤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피나야지 약간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이게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곰팥이 좋아지니까 소변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3: 예, 아침에는 막 정신이 납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소안 되던 것도 좀 해결되니까네. 밥 잘 먹고, 저기, 내기나고, 예. 그 다음 대략까 심장이 엄청 안 돼서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엄청 잘 되니까, 어찌 좀 틈이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들어서, 그 가슴이 영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1: 그러면.
3: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는지, 지금 감기를 그래 하더니, 감기를 안 하고, 예. 기침가리가 심하던 것이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1: 면역력이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인삼노경이 5~6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제품이죠.
3: 예. 그리고 손발이 차서 그러던 것도 좀 미네 이렇습니다.
1: 예.
3: 약 먹어보니까 확실히 약이 거의 돼서 그렇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이런 데까지 좀 계속 쓸려가고 예. 냉정한 건 우리 언니가 쓰는데 눈이 거기 살아나고 가렵고 예. 물씨가 곁에 보이고 바람 맞은 눈물이 난 이거 있었는 밖에 넘었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 지금 그 중사 이제 많이 나아졌단다.
1: 예.
3: 그리고 백내장인데 백내장도 있어 먹고 많이 맑아졌다.
1: 그러자네 제가 무엇자 했습니다. 백내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제품 드시고 백내장 해결 받으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3: 그래서 지금 저 이야기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게 또 들어보니 저 이 활동도 좋고 약이 많이 주지 그 1호 기계가 영 좋다는데 지금 우리들 집에서 저는 약을 좀 배달 받아서 저 활동이 참가하려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홍남강 치료기계와 더불어서 보온 제품을 모두 많이 주게 되는 며칠 동안밖에 하지 않는 1호 기계가 몇 대 그건 많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사는 분들한테 전해지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얘기했는데 후유증이 좀 있으면서 그냥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머리 많이 흉하고 거기다 또 혈압도 좀 나쁘고 또 뭔가 뭐 혈지도 나쁘고 혈당이 좀 높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그냥 정신이 무슨 머리 뭐 계속 안개 낀 것처럼 머리 뭐 그랬댔어. 그래도 지금 싸지원에 그저는 1년 거의 되게 먹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지금 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숨이 차서 가슴이 그냥 상하고 그래던 게 심혈이 고르지 않던 게 지금 그것도 심혈이 좀 고르게 되었습니다.
1: 예.
4: 그리고 가슴이 요즘에 그냥 편안하고 예. 좀 혈탕이 좀 있다나까나 계속 걸린 게 헤면 울로 뒤지는 것 같아요. 감각이 이렇게 무뎌됐다.
1: 그렇죠. 예.
4: 그래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1: 그렇죠.
4: 예, 땀바닥이 참 참기하기 그렇더라 말입니다.
1: 예.
4: 계속 돌아오고 그다음에는 가방 열면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뭐랄까 손발 그냥 저리던 게 저리지 않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리던 게
1: 그렇죠. 예,
4: 많이 도와줘서
1: 수면장애가 풀리게
4: 머리도 많이 막아서 기억력이 떨어지던 게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 감각은 여러 명 영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내 이제 들어보니까 내 치료 기계나 전번에
1: 홍남강 치료
4: 홍남강 치료 기계를 전번에 배달 전날에 배달 받았습니다.
1: 그래요? 아유.

0: 옛날에는 또 한 가지 빛이 홍, 이런 빨간 빛이 나고.
1: 홍광만 나왔죠. 이번에 예, 남강 거지.
0: 나고, 예. 아, 그 빛인데 어깨 아픈데 거기다 빛이고, 배가 차대로 빛이고, 오늘 좋게 심장도
1: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0: 네, 예, 대단히 좋습니다.
1: 심장도 좋아지고.
0: 예, 예. 잠,
1: 다 좋아지고.
0: 예, 자지 못하도 이 다음 살 자지.
1: 그렇죠.
0: 머리도 특별히 맑아진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내 지금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형부가 자꾸 이게 어, 고등학교 기계라고 또, 돈은 싸지 않고 남의 것도 빌었어. 나 자꾸 들어가 되게 시끄럽지 않고.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래, 내 아무리 아무래도 내 약 먹는 게 더 싸서, 아무래도 약, 이거 약 어려도 더 어렵지 않고.
1: 아, 이렇습니다. 예, 4년 예, 5년도 문제
0: 예, 부여도 되지 않지. 그래서 내, 무슨 부작용도 겸해서 없으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내가 싸서 하나 더 우리 행보를 주자고 그랬다. 그거 시끄럽습니다. 예, 자꾸 들어가 되게.
1: 예,
0: 있잖아.
1: 그것도 그렇습니다.
0: 예, 예. 저는, 예, 활동에 장구에 하나 더 대달받게 했습니다.
1: 예.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으니까 잘 쓰시기 네.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사실 원내고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약속이 허겁등이 사실 원내고 좀 420야드까지
1: 영양 활성소. 아이고 잘 이해하시네.
3: 420야드까지 안티사에 들어갔지.
1: 그렇죠.
3: 그래 그 야드까지
1: 필수 아미노산
3: 예. 아미노산에 들어갔지 해서 난 원래 보기에는 뭐 저기 시랩이 오는데 햇살입니다.
1: 어 그렇죠. 예.
3: 이 매주고 이 병이 아주 많습니다.
1: 습이 빠지지 못해 예.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3: 예. 이 약을 먹으니까 이 저기 소화도 잘 되고 심장 후두도 하던 것도 이렇고 혈지혈압 조절도 잘 되지 정말 이 약은 정말 아주 전형적인 거지 할까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3: 예. 그래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옛날부터 예사 이번에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봄부터 때문에 남편이 있잖아.
1: 예.
4: 그리고 심장도 아이 좋고 또 위축성이 있습니다. 예. 혈압도 높고 겨울에 면역력이 아까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또 기침 계속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친구 소개해서 이번에 접촉하게 됐는데 지금 몇 달 썼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남을 일 때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인정하는 중앙 그 시험 프로에서만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번입니다. 예.
4: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문과 같이 어디 효과 좋은지 그 남편이 지금 감기 자주 걸리던 것도 많이 낫고 심장이 자꾸 심리가 오르내리고 이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또 소화 안 되고 항상 더불어 계속 이제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1: 소화가 잘 되죠. 예.
4: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돌아서니까 예, 식사 잘하니까 몸도 예, 수술해서 한 두 번 올랐습니다. 몸.
1: 그래서 그게 아주 큰 효과입니다. 예.
4: 예, 그렇죠.
1: 소화수가.
4: 문이 아니죠. 예. 내 동생은 또 이갈진 세다에 듭니다. 계속 이갈 있고 지방간도 있고 하고
1: 예.
4: 또 심장도 좀 아이 좋고 혈압도 아이 좋습니다. 걔 공고해도 말 아이 듣는다 말인데
1: 예.
4: 이분이 발달 좋으니까 이런 것도 써봐라 내 쌈줄게 막 이렇게 공고해서
1: 예.
4: 문안 물어봐줘 담내도 먹어보고
1: 예.
4: 정부 잡사보고 또 그러니까 나 자기 조금 믿는다는 겁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이번에 좀 싸서 좀 단기적으로 보용시키자고 그럽니다.
1: 아, 그 분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날 때 이럴 때 쓰게 되면 흡수가 빨리 됩니다. 어디 모자라는 부분을 이 428가지 영양활성소 은행이 20배 인삼도경이 5~6배 효과 아미노산이 네. 제공해서 오늘 분이 말씀한 그리고 엽산이 들어갔고 후로버스가 들어갔고 은행이 20배 효과라는 게 사과 한 대를 빨아들이면 사과의 비타민C가 20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기계까지 사용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기본 없습니다. 실험 놓고 쓰면 그분이 새로운 건강이 제2계단에 올라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이

0: 맹수당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0: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아, 눈이 계속 피지고, 눈이 그런 부엌구에, 이 그런 텔레비전이라 보다 눈이 부엌구 눈물이 자꾸 난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아, 맹감 눈이 자꾸 가렵고, 이래서 예, 계속 숱한 농약을 썼는데, 이 맹수당 농약을 예, 모두 좋다고 또 선생님과 이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거 나도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몇 달 썼습니다.
1: 예.
0: 예,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눈물이 나지 않고.
1: 예.
0: 예, 눈에 피지는 게 없어진단 말이죠.
1: 어, 그 수위해야 됩니다. 안저출혈 예. 것이 범한 날이면 큰일입니다. 그런다면 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이 뭔가 뭐 부어통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게 보통 약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보약해 보이던 그 백내상이, 예.
0: 예, 그래서 나는 이 맹수반 논약이 확실히 눈병에는 최고라고 봅니다.
1: 아, 인정하죠. 예.
0: 예. 예,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할도에서 올 때 또 구매 받자고 그럽니다.
1: 아, 맹수방은 네.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하면서 12가게 12가게 홍남강 치료 이길 줍니다.
0: 아, 좋은,
1: 예.
0: 좋은.
1: 이해입니다. 50,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501-7766에.
1: 그럼요. 예.
0: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할 거는
2: 시간 상황으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사계절 중에 한 계절이 지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1년 12달 중에 6달이 다 가버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년의 반이 지났구나 생각하면 아무래도 마음은 바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죠. 같은 절반이어도 벌써 절반이 아니라 아직 절반인 사람들은 이미 에너지부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절반이면 뭐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고르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보시죠.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아직 많으니까요. 마음에도 재정비가 필요한 법.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유채나물입니다. 유채나물은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채소 중 하나로 노란 유채꽃이 피기 전인 늦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자라나는 어리고 부드러운 잎과 줄기를 말합니다. 겨울을 이겨낸 초봄의 전령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땅속의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해 독특한 달콤함과 은은한 쌉싸름함을 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훌륭한 구황식물이자 영양 공급원이었으며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도 십자화과 채소, 특유의 강력한 생리 활성 물질과 항산화 성분이 압도적으로 풍부한 슈퍼푸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막는데 유채나물은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채나물의 비타민C 함량은 시금치에 비해 배 이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최전방에 있는 백혈구 생성과 또 활성화를 도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고 세포의 산화를 막아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를 빠르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유채나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혈관청소부라고 하는데요. 이 유채나물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을 흡착해 소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유채나물은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을 흡착해 소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또 혈압을 낮춰주고요. 씹을 때 나는 특유의 쌉싸름한 맛의 원천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대폭 낮춰주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유채나물이 속한 십자화과 채소들의 가장 큰 의학적 효능은 강력한 항암대사물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채나물에는 체내에서 효소분해를 거치면 항암성분으로 바뀌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고 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며 특히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중장년층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유채나물은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흔히 뼈 건강에는 칼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K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유채나물은 칼슘 자체 함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해 혈액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뼈 조직에 단단히 결합하도록 돕는 골 형성 촉진 작용을 수행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콤 쌉싸름한 맛의 유채남을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유채나물을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유채나물 겉절입니다. 유채나물 150g, 양파 30g, 대파, 고춧가루, 멸치 액젓, 매실청,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

흠과 통깨를 준비해 주세요. 요체나물은 억센 줄기와 시든 잎을 다듬어 낸 뒤 찬물에 두세 번 깨끗이 씻습니다. 잎 사이사이에 흙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경 써서 세척한 후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기를 뺀 요체나물은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자르고 양파는 얇게 채 썰며 대파는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넓은 그릇을 준비해 고춧가루, 멸치 액젓과 매실청을 각각 한 숟가락 반, 식초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한 대에 넣고 양념이 겉돌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고르게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손질한 요체나물, 양파, 대파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손끝에 힘을 빼고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털어가며 살살 버무려줍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면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뿌려 고소한 향을 더한 뒤 가볍게 한 번 더 뒤적여 접시에 소복하게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유채나물 조개 된장국입니다. 유채나물 100g, 바지락 150g, 대파, 청양고추, 물, 다시마, 국물용 멸치, 된장, 다진마늘과 국간장을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2L와 내장을 제거한 국물용 멸치 15g, 다시마 5g을 넣고 불을 켭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5분 후 먼저 건져내고 멸치는 중약불에서 10분간 더 끓여 깊은 육수를 우려낸 다음 모두 건져냅니다. 육수 끓이는 동안 유채나물은 씻어서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해 줍니다. 바지락은 흐르는 물에 바락바락 문질러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완성된 멸치 육수에 된장 두 숟가락을 체에 받쳐 숟가락으로 으깨어가며 곱게 불어줍니다. 된장을 체에 걸러 풀면 국물이 한층 깔끔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된장 국물이 한 소금 끓어오르면 준비해둔 유채나물과 깨끗이 씻은 바지락을 동시에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바지락이 입을 벌리고 유채나물이 숨이 죽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3, 4분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어슷썰기 한 대파와 청

네, 이어서 유채나물 오일 파스타 소개해드립니다. 파스타면 80g, 유채나물 60g, 베이컨, 통마늘, 소금, 올리브유, 참치액과 후춧가루

물을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물과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파스타면 80g을 넣고 제품 포장지에 적힌 권장 시간보다 1분 적게 삶아줍니다. 면을 삶은 후 면수 반 컵은 따로 받아두고 면은 체에 걸러둡니다. 면이 삶아지는 동안 유채나물은 깨끗이 씻어 5cm 크기로 자르고 통마늘은 편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베이컨은 2cm 폭으로 먹기 좋게 썰어둡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편 썬 마늘을 넣은 뒤 약불에서 은은하게 향을 올리며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마늘향이 올라오면 썰어둔 베이컨을 넣고 중불로 올려 베이컨이 바삭하게 맛있는 기름이 배어 나올 때까지 충분히 볶습니다. 팬에 삶아둔 파스타면과 따로 챙겨둔 면수 반 컵, 감칠맛을 더해줄 참치액 한 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팬을 힘차게 흔들며 소스와 면이 부드럽게 엉기도록 1분간 볶아줍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졸면 불을 끄고 또 소스에 잔열이 남아있을 때 가볍게 섞어줍니다. 후춧가루를 톡톡 뿌려주면 유채나물 오일 파스타 완성입니다.

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김민혜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외과 도골대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5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리고

0: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토골텐은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박약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토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분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특수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백자방 구박액은 한 곽에 398원인데 15곽을 싸면 20곽을 드립니다. 보통 기울은 15곽에 15곽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5곽을 더 얹어 드리게 되었으니까 양천원에 해당하는 거의 상품권을 드리는 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값은 한 곽에 평균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한 곽에 490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구복과 외용을 결합해서 하는 이 제품을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갑니다. 이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은 12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5각이 얘기하다면 12각이면 100%를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1,500원에치 거의 상품권을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50원 자화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방송에서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OEC 한 곽을 무료로 드린다 하였는데요. 이 OEC는 보통 OEC를 가루낸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인데요. 여기 셀레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OEC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뭐 오전에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번 풀어드시고 오후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한번 풀어드시고 하면 셀레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한 미량원소에 속하지만 해도 다른 데서는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인위적으로 거기다 넣지 않게 되면 그런데 이것까지 들어가서 종합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방송에 적극 참여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백자방 구박액은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우수한 제품 자체입니다. 무엇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됐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천년 자원에서 분리 추출했는데요. 천년 자원 제하수어, 인양화, 황장,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천년 자원으로 되었다고 여기서 그렇게 해석되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백사방 900 어전에 한 5달 썼습니다.
1: 예.
2: 아, 예, 이거 쓰고 지금 예. 여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항상 어떻게든 이렇게 사람이 낮에 저녁에 이거는 너무 자고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맥이 없고 일어나기 딱 싫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자꾸만 정소리가 많이 나고 진짜 다른 사람 말할 말도 잘 듣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1: 예. 콤팥이 많이 하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그런 게 지금 내 이 약을 구두에 먹은 바람에 이러한 증세도 완전히 잃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신이 손이 하고 발이부터 이 몸까지 가장 차갑습니다.
1: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순환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2: 가장 냉해가지고 예, 이 두꺼운 양말 신고 여름에도 이불 두꺼운 이불 덮고 자고 그랬습니다.
1: 예.
2: 예. 지금 이번에 올해 와서는 지금 아무 일도 이 여름에도 예, 뭐

0: 이 여름에 더워가지고 지금 예, 자식에도 다 얇은 입을 덮고 이거 양말도 못 신고 삽니다.
1: 얼른. 아, 여기 인양화라 성분이 들어가서 한습을 몰아내는 주양 공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해결받는 겁니다.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어 있고 골고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분이든지 미세순환, 기본, 동맥 이런 것이 다 순통하게 다 통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0: 예, 그리고 예, 소배라는 게 밤소배에 살아가지고 나있을까나 광이 저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화기는 소배거든 예, 한 7번씩 봅니다. 7번씩.
1: 아, 그러면 잠장에는 거의 뭐 허탕치는 거죠. 잠은. 예.
0: 밤 기본상 전화기 다 못 잡니다.
1: 그렇죠.
0: 낮에 그래도 정신이 나고 그래도 뭐 나가 녹음 그쪽인데 지금은 뭐 소변도 오는 할 수나 이건 한 번 딱 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0: 해결됐습니다.
1: 예.
0: 제가 좀 방약 먹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쓰면서도 지금 예, 이게 저기 100, 900 쓰고 지금 예, 이게 문제 해결됐습니다.
1: 예, 예, 예 그렇죠.
0: 이걸 내서 예 밤도 못 하지 약도 숱한 약을 먹고 그랬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0: 예, 근데 아무래도 요새는 뭐, 한 번, 한 전화에 한 번밖에 아무래도.
1: 아, 큰 문제 해결입니다. 노이성 문제에서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제품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노이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등달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0: 예, 그래서 저는 내 이야기로는 내 좀 꾸준히 오래 쓰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노년에 들어가서는 뭐 날마다 이게 뭐 사람이 가랑 저기 뭐 이렇게 어떤 늙어감에 그런지 예, 여기 아프고 저기
1: 그렇죠.
0: 예, 맥이 없고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 쓴 다음부터 이거 없거나 어떤 그냥 내 나는 어떤 이거 이야 어떤 정상적으로 오래 쓰려고
1: 그렇게 했답니다. 예. 예.
0: 그래서 저기 오늘 저기 15각 더 배달을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해서 15각에 20각을 줍니다. 보통 내관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두 분이 나이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함께 쓰는 분들, 형제간에 이웃간에 함께 쓰는 분들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나이 들게 되면 나이가 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모든 공능이 뒤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사가 어렸을 때는 내가 원래 겉만 났을 때는 5근이던 게 점차 적어서 6근, 야두근, 10근, 20근, 30근, 50근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세포 분열이 아주 빨리 진행됩니다. 근데 나이가 벌써 20대 그 후반부터라고 하였지만 해도 우리 감각적으로 느끼는 데는 갱년기 계단 그 전후로부터 시작해 여성들은 77-49세 자원, 남성들은 78-56세 자원으로 해서 모든 대사가 물난이 오면서 대사가 내리막 재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생성될 애들은 점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내 세포도 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내 많은 미세순환이 여러모로서 기억세포를 생성하게 됐고 이런데 우리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제처럼 그 나이에 되면 모든 세포가 탈락되는 게 많고 생성되는 게 더딥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도와가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어땠습니까? 네. 저는 예,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고, 폐혈증도 있고, 조금 좀 중요합니다. 걸리지도 오라고. 그래, 쓰기 전에는, 예, 이거 쓰기 전에는 날이 흐린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면 더 아파서 예, 바깥으로 아예 날 못 나갑니다.
1: 아, 예, 예.
3: 예. 그리고 예, 앉으나 일어날 때는 높은데 앉아도 예, 안 깨봐도 안 앉으면서도 주춤주춤 하면서 때가닥만 안고 때가닥

0: 그 말 썼지만 그걸 제가 예, 특별하게 독특하게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효과성은 아주 다른 제품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예.
0: 예. 다리에 힘이 오면 소리 발이 가벼우면 앞으로 나가는 게 봐서 아 가볍습니다.
1: 그렇죠.
0: 이런 걸까요? 원앙에 별로 걸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 아 지금 근처에 지금 약방이랑 다니고 있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이런 걸까요? 두볼테니 저는 예, 조금 오래 쓰려고 예, 예, 대답을 받아왔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예. 예, 오래 쓰, 예, 오래 쓰겠습니다.
1: 예.
0: 이건 이 약은 예, 먹고 바르고 하니까 예. 독특하게 알립니다.
1: 그럴 겁니다.
0: 저는 이거 예, 나을 때까지 쓰려갑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저 눈에 백자방 900액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어째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예, 저는 노년에 들어서 여러 면으로 많은 병이 많습니다.
1: 예.
3: 예, 혈압도 잘 조절해야 되고, 예, 머리도 희미하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밥을 별로 못 먹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그 기억력도 영 부족한다.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소변이 영 잦습니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백자번 구별하고 구별한 결과에 저는 우선 넉달 넘었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예.
3: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보기, 이제 4개 맞겠다. 또, 노년의 병영성 수약이라 해서, 예. 이 약이 4개 맞겠다 해서 구별한 게 결국, 예.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예. 그렇죠. 예.
3: 예. 첫째 혈압이 온종됐대다.
1: 예.
3: 예. 그러니까 머리 흉하고 어지럽지 않고 예. 용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납니다.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아주 예. 혈압이 온정된다는 게 큰 문제 해결이죠. 예.
3: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밤섭이 어제는 용 잤던 게 예. 지금은 또 뭐는 이전에 또 하룻밤에 두세 번씩 넣던 게 지금은 예. 한 번 하면 또 혹시 두 번 봅니다.
1: 아, 너무 정상도 돌아오셨습니다. 예. 예.
3: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으나 잠을잘자까 예. 영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기분이 난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기억력이 없던 게 돌아섰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불면증하고 건망증이 해결받는다. 그렇습니다.
3: 예. 어떤 때는 빈사에 무슨 가져갔다 뭐 가져가는가 모르려고 5분에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그 증상이 없고 인사 가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1: 그렇죠.
3: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소화도 잘 된다. 예.
1: 바로, 예. 여기 소화가 잘 되는 예.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3: 예. 일단은 밥을 못 먹어서, 요, 체중도 나는 몇 개 못 간다. 89도 아이가.
1: 와, 예, 예. 예 체중이 올라야 됩니다.
3: 예. 그래, 이제 예, 지금 밥을 요, 이거 백성원 900억을 보게 할까 예, 밥맛이 돌아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건비위 예.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을까 예, 좀 저기 체중도 오를까 하고 예, 저 기운이 난다.
1: 예. 그렇죠. 예, 예. 예.
3: 이렇게 여러 면을 많은 효과를 받고 백성원 900억을 이번 활동에 그 이렇게 더 많은 면에서 효과를 볼 때 이것도 한 번은 딱 복용하지.
1: 그렇죠. 그게 얼마나 편리한데요. 예. 예. 그것도 잠자기 전에. 예.
3: 최고입니다.
1: 그렇죠.
3: 예. 한 번 복용하니까 저녁에 잘 때 그 인쇄 복용하고 그러면 잠 좀 자서 영 편리한다.
1: 그렇죠.
3: 효과도 요 액체대 그런지 영 빠른다.
1: 아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저는 좀 싸서에 계속 복용하자고 배달받자고 그랬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15각 싸면 20각을 줍니다. 이 정도 계다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만 딱 견제하시는 그 사이 계다면 완전히 내가 로인답지 않게 씩씩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늘 남에게 이틀려서 살면 본인도 힘들고 개사람도 힘들지만 해도 이 제품은 그런 걸 법원으로 청하는 할 게 있습니까? 이게 범어우의 우범어우입니다. 예.
3: 그렇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0: 선생님 이런 좋은 약을 소개를 해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경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집에 남편분이 심내혈관병도 있고 어떤 노년병이겠죠. 예?
5: 그렇죠.
4: 혈압도 아예 높았다 낮았다 하고 심장도 지금까지 심리부치가 심하면서 예, 숨이 찼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도 숨이 차고 이러면서 예? 그리고 그 심장 계속 뭐 뒤집어 눌린 것처럼 이렇게 불안하다고 이럽니다. 쉽게 놀라고 예. 그리고 다발성 뇌경색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턱 하면 이렇게 어지럽고 어지럽다 소리를 계속 입에 달고 있습니다.
5: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등가에 들리려 합니다. 어느 순간에 예. 쓰러지게 되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어림지 나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4: 예, 어지럽지 세게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 귀에서 소리 나고 예. 또 이렇게 고려서 소리 나고 했는데 이 백자방 구복액을 지금 드시고 있는데 어서는 계속 거의 반년 답사겠어요.
5: 아, 예.
4: 굉장히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5: 좋은 제품입니다. 아주 선택이 예. 잘 됐습니다.
4: 예. 예. 그러니까 혈압도 운동되는 추세고, 예. 특히 어지럼증이 많이 소실되고,
5: 예. 그렇죠.
4: 예. 예.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던 것도 많이 경감되고, 예.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괜히 예. 맞거나. 근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확실히, 이 우리 중년들이 잡수면 참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
5: 그렇죠.
4: 조금 많이 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 지금 더 쓰고 싶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5: 아, 그렇게 잘 선택됐으니까 절대 어전에 이만하면 끝인가 이렇게 이장을 하지 마시고 노년병이라는 거는 이 OTC 국약이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기본 도정을 따라서 몇 개 백날만 쓰세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노인이 노인답지 않고 젊은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서는 이 제품이 아주 우수한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잘 쓰시기 예.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5: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5: 지금 백자방 구복액의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외에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그리고 콩팥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데 일제다혈에서는 손색이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0년 장수 제품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설명서가 온 데 바로 그렇게 서술됐습니다.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우수한 천연약재로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고 특히 이 제품의 특점 자체는 두 가지 특점 가운데서 하나는 구복액에 속하면서 잠자기 전에 한 번만 딱 복용하면 이게 무엇 때문에 잠 자기 전에 복용하게 되어 있는가? 어지간한 단백질이라면 이런 게 높은 거는 2시간, 자가 2시간, 4시간 이렇게 돼야 흡수되는데 이거는 구복액으로 되어 있으면서 용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드시면 드시는 족족 빨리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이기 때문에 간에서 이걸 충분하게 흡수해서 우리

새로운 피, 새로운 그 여러모로서의 뭐 오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과 뇌혈관 포함해서 소화계통 포함해서 비뇨계통 포함해서 새로운 이런 세포를 만들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어혈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한 대 뭉치는 거 풀어줘서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 가운데서 황정이란 성분은 황증이라 합니다.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제황정이란 황정을 익혀서 다시 말려와서 그 만들어진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이것은 바이초지성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가? 100가지 그 초약 가운데서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간과 곰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상처에서는 심장과 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열과 폐열을 쳐줍니다.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초로서는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이제 오늘 분은 말씀하셨지만 해도 체중이 점차 80군다이 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노년의 체중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면역계통 올 자리가 저촉이 없습니다. 우리 복부지방이나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불러 가면 안 되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게 우리 모든 영양대사를 조직하는 데는 유용한 게인데 우리 체중이 80다이 된다면 이 소화 흡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말하고 간 功能이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성분 황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하초를 도와주는 성분이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성분이 바로 그 황정이라는 성분이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이걸 복용하고 나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는 가 하면 느끼게도 귀가 잘 들리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불면증하고 건망증이 해결받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검은 머리가 빠른 속도로 너무 휘어지고 기혈 부족이 생기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은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견제해서 쓰게 되면 토창성 질환 그 상처는 쉽게 아물어지고 상처란 게 뭐 낡은 세포 그 자체가 상처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세포가 성지 새로운 세포가 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제품이 아주 처방 가운데 들어가야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혈을 풀어준다는 게 우리가 왕왕 보게 되면 기혈이 잘 소통되지 못해서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림증이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벽을 짚어야 되고 화장실 갈 때게 되면 벽을 짚고 오르만집에서 일을 가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런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혈관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심장에서 혈전이 뇌에 올라가서 뇌혈관이 막히게 되어져서 우리 어떤 분들은 노년에 머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관성 두통에 속하는데 뇌혈관 경련이 일어날 때면 두통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것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쓰러진다면 다시 일어나는데 힘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가운데서 백자방 구박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그 국면에서 타게 돼서 한 가지 제품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백자방 구박액을 견제하는 게 여러 가지 질병,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리고 딱 복용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그리고 간주 장혈로 해서 모든 낮에 일한 피가 간에 들어가 저축돼서 그 해독 역할을 하는 이때 꼭 우리에게 수여되는 조건이라면 깊은 잠을 자게 해야 되는 건데 이래야만 이런 대사가 완성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깊은 잠을

0: 주무실 수 있게끔 잠자기 전에 한 번만 드시면 되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골테란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기에 이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면서 이걸 드시게 되면 경락이 잘 소통되는 차원에서 모든 관절통이 쉽게 풀리게 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오는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뜻한 품에 안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의 품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921년 7월 절강 가흥 남호의 한 유람선에서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 탄생했습니다. 당의 탄생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 등대처럼 길을 잃었던 중화민족에게 올바른 길을 밝혀주었고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힘겨웠던 중화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겨울날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중화민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인민을 이끌고 100여 년간의 어려운 탐색과 피눈물 나는 희생, 꿋꿋한 분투, 그리고 끊임없는 개척과 노력을 통해서 조국을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했으며 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중화민족을 부흥의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사로운 사랑 속에서 멋진 꿈을 꾸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민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갈래요를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갖추어야 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과학 문화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 것인데요. 당의 미래와 조국의 발전은 우리 새 시대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식을 탐구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공식과 과학 원리는 모두 미래의 조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빛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동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따사로운 당의 품이여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영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은 은혜로운 해님을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세 번째는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학교에서 펼치는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국가 합창, 애국 이야기 시합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애국심을 더욱 깊게 심을 수 있습니다. 허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춘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공산당을 따르죠를 보내드립니다.

소년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소년이 부유하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인데요. 친구들, 중국 공산당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는 정신을 계승 발양하면서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마상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피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피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추로괴가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대룡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룡을 제외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지어 고향의 집을 팔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가방끈이 짧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경 세상은 달라졌다. 그의 인생 철학이 아들에게는 일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듯하였다. 그는 일찍이 추수가 벼락의 부자를 꿈꾸며 편법에 의한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음을 보완했다. 어쩌면 서광화학공장이 개편할 때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그 당당한 주인공이 아니었다. 한때 위풍당당한 왕대룡의 제자였고 후에는 얼리 명성을 떨친 서광화학공장 송풍기 정비업계의 귀신 노괴를 글쎄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때 추로괴는 제자를 물색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었다. 그는 어렵사리 긴 기술을 전해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니, 경영층이 바뀌면서 더는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의 독보적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옛날에 그가 왕대령의 제자가 되려고 절박하게 갈망했던 것처럼 고생을 달갑게 생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고 훌륭한 청년들도 불시 모두 사라진 듯 싶었다. 사람들은 만나면 금전과 지위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과 고급차 여인을 담론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주식이나 투기 같은 장사치들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모두 추로괴가 이해하지도 알지도 또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한때 그토록 번성하고 들끓었던 강남 제일 공장이었던 서광화학공장은 거인이 무너지듯이 쇠퇴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서광화학공장은 차례로 화폐료 분공장이 문을 닫았고 유산 분공장은 도산되었으며 주로계가 몸담고 있었던 송풍기 정비 초음공장은 민영화 개조에 들어갔다. 직에서 내려온 사람의 다른 직으로 분류해 나간 사람의 자영업으로 나간 사람의 휴직한 사람의 그리고 스스로 사직을 하고 떠난 사람의 한순간 어수선하고 인심이 황황한 분위기가 이어지었다. 주로계는 퇴직할 나이가 되어 망정이지 아니면은 그 자신도 어느 길거리에 내버려질지 알 수가 없었다. 저 멀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구비를 에돌아 마을로 들어서는 것을 그는 보았다. 마을 어구의 못가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양복 차림의 땅딸보 젊은이가 내려 못가에서 옷을 다듬고 채소를 씻는 여인에게 무언가 묻고 있었다. 인차 그중 한 중년 여인이 방망이를 버리고 몸을 일으켜 마을 쪽으로 목소리를 돋구어 소리를 쳤다. 로괴, 손님이 왔네. 로괴, 예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사람이 왔다네.

찾아온 사람은 두 젊은이였다. 한 사람은 땅딸보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안경을 걸고 있었다. 추록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둘 다 아들보다 몇 살 커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새가 고급스럽고 레절도 밝았다. 추록애가 우울 안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급히 마중나와 로계의 손을 잡고 각듯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줄 모르고 도초로 찾아다녔네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마치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나오는 바람에 우로계는 자칫 갑자기 집을 잘못 찾아온 줄로 착각했다. 집안의 탁자에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과일과 양생보건품들이었는데 큰 비닐봉지 3개 꽉 차 있었다. 아직 손님들이 찾아온 용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양춘아가 어느새 다가와서 남편의 손에서 호미를 받아들고 얼굴을 닦으라고 뜨거운 타월을 넘겨주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했다. 저게 당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우. 추록에는 의안이 벙벙해지었다. 눈을 껌뻑이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껴갔다. 양춘아가 계속 중얼대었다. 아휴, 큰 기계가 고장 났나 봐요. 누구도 수리하지 못해서 당신을 청하는 거라네요. 지금 좋은 공장에서 그 때문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추록에는 대번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희끗한 머리를 꿋꿋이 쳐들었다. 안 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니 일이 터지니 그제야 찾아오네. 언영 못들하고 있다가 이건 그의 마음속에서 불끈 올림인 말이었지만 영캐도 참고 내뱉지를 않았다. 그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맞은편 소파에 앉은 젊은이들을 외면한 채 눈길을 우울한 복숭아 나무 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닭들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닭에게 말하듯 궁시렁거리었다. 아, 이 늙은이가 퇴직한 지가 열흘가 되었어. 지금 당신들 기계들은 대개

0: 장례품들이잖소? 이 늙은이는 소리할 수 없다오. 기술도 없고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오. 게다가 그 공장은 제인작의 서광화학공장이 아니잖소? 그 뭐라더라? 스달 뭐? 당달보가 재빠르게 이어받았다. 리스달 화공 하이데크 주식위원회사입니다. 맞소. 이 외국 이름이요. 추록에는 귀찮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었다. 아,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을만치 먹었다니까. 이제는 정욕도 없고 괜히 가서 망신당할 일이 뭐가 있겠소. 어? 집안은 잠잠해졌다. 두 젊은이는 그만 굳어지고 말았다. 그중 땅딸보가 옆에 앉은 안경쟁이에게 눈짓을 하는가 싶더니 안경쟁이가 곧바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추록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번져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내리뜨린 채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로그의 귓가에 소근거렸다. 추록 사부님, 저희들은 회사에 왕덕혜 회장님을 대표해서 모시러 온 것입니다. 추록에는 여전히 물 안에서 먹이를 쪼아 먹는 닭들을 내다보며 대꾸하였다.
1: 왕덕혜라는 사람을 나는 모르.
0: 단딸보가 푸그나 부드러운 두로 말을 받았다. 추록 사부님, 우리는 회사 1200여 명의 직원들을 대표해서 어르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경쟁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땅딸보가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두 손을 맞잡고 읍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간절한 어조로 말을 했다. 추록 사부님, 선풍기가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 전 회사 직원들의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모든 생산 라인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요. 원래 몇몇 수입제 루츠 선풍기는 외국 전문가들을 청해와야 하는데요, 전염병 때문에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속이 내려오지 못해서요. 국산 기계도 정비 기술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알아보니까 예전에 어르신이 이 설비들을 정비를 했었고 또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국산 원심 송풍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회사 용도들도 일부 전문가들을 정해서 대책 방안을 연구했지만은 결국 모두가 어르신이 친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고장 진단과 수리는 귀신 로겐 어르신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 로괴란 말을 듣자 추록의 비쩍 마른 볼 근육이 한번 경련을 일으키며 실룩거리었다. 당달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회사 옛 인사 파일을 샅샅이 뒤져서야 겨우 이곳 시골 주소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서광화학공장에서 40년간이나 일을 하셨고 청춘을 다 바치셔 오셨습니다. 옛날 번성했던 공장도 어르신네들이 땀을 흘려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어르신의 스승님이 당년 전 공장의 선풍기 정비업계의 리더였던 왕대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루추 선풍기, 원심 선풍기 할 것 없이 어르신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해결을 못할 고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시군중복기로 고친다고요.
1: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
0: 추록에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입을 실룩거리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얼굴을 젊은이 쪽으로 돌리었다.

0: 요, 저희들이 먼저 시내에서 두 분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 속으로 귀신 노기를 청해 와야지 아니면 송풍기는 누구도 거쳐내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록의 눈악은 영문을 알 수 없게 젖어 들어갔다. 그는 느닷없이 손으로 마당을 하늘을 가리키며 더듬더듬 말을 내뱉었다.
1: 여보게다, 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어? 어?
0: 그는 깊은 추억 속에 빠져들었다. 고개를 숙이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소리나도록 땅바닥으로 떨어지었다. 상황이 좀 어색하게 되어갔다. 두 젊은이는 민망해지고 말았다. 땅딸버는 급히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장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 주로사부님, 마음을 정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모시러 차를 보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섰다. 두 젊은이를 대접하려고 밥을 짓고 있던 마누라가 뜨거운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달려나와 손님들을 만류하였다. 그러자 땅딸보가 말을 했다. 아주머니, 저희들을 도와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 회사에서 모두들 축사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춘아는 알겠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됐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주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주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주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주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도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설 귀신록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종화의 모든 아들, 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이름, 종국. 56개 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이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면서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걷기 일회창과 동구박 백양나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숲이 걷기를 찬 길가에 풀잎이 이슬을 머금고 흔들릴 때, 발밑에 흙냄새가 스며들 때 나는 걷기 시작한다. 거창한 계획도 화려한 장비도 필요 없다. 두 발로 땅을 디디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걷기는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되고 소박한 행위이자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평범한 위로이다. 나는 이 소박한 행위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고 삶의 본질을 만난다. 그래서 나는 걷기를 찬양한다. 걷기는 시간을 되찾는 행위이다. 현대인의 발걸음은 언제나 바쁘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 시간이 쫓기고 업무의 압력에 몰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주변 풍경은 흐릿해지고 마음은 메말라 간다. 걷기는 그런 빠른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다. 걸을 때는 시계바늘의 속도가 느려지고 숨결 하나하나가 선명해진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코끝에 닿는 시원함,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의 색상, 이 모든 것이 걷는 동안에야 비로소 보인다. 걷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으며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고 달려만 갔던 삶에 잠시 멈춤의 여유를 준다. 바쁜 일상에 묻혀 잊었던 소소한 행복, 잠시 잊었던 자신의 모습,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걱정, 걷기는 이 모든 것을 천천히 풀어준다. 시간이 쫓기지 않고 목표에 매이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인 것. 걷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걷기는 자연과 만나는 통로이다. 도시의 콘크리트 숲속에서 살다 보면 자연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길가의 잔디밭조차 제대로 바라볼 시간이 없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면 자연은 어느새 내 곁에 다가온다. 봄에는 새싹에 돋아나는 생명력을 느끼고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 그늘에서 시원함을 얻고 가을에는 낙엽이 발밑에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인 세상을 바라본다. 대설의 변화는 걷는 이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풍경이다. 자연은 걷는 이에게 말없이 위로를 준다. 바람이 귓가에 속삭이고 새들의 지저귐이 음악이 되고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을 잠재운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이 차츰 가라앉는다. 걷다 보면 어느새 하늘은 넓어지고 마음은 평온해진다. 자연은 언제나 열려있고 걷는 이를 언제나 반겨준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집 근처의 작은 산책로, 강가의 길, 공원의 오솔길, 그 어디에서든 자연은 걷는 이에게 힘을 준다. 걷기는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다. 삶에는 언제나 걱정과 슬픔, 분노와 좌절이 찾아온다. 마음의 구름이 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가두고 고민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답답해진다. 걷기는 그런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다. 한 걸음씩 앞으로 가면서 몸은 움직이고 마음은 차츰 맑아진다. 걷는 동안 생각은 자유롭게 흐른다. 억지로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길을 걷다 보면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세상은 넓고 삶은 계속 흘러가며 오늘의 어려움도 언젠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걷기를 통해 배운다. 걷기는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고 새로운 희망을 채우는 시간이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위로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걷기는 준다. 걷기는 소통의 시간이기도 하다. 혼자 걷는 시간은 자신과의 대화이다. 바쁜 일상에 묻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걷는 동안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혼자 걷는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과 가까워지는 기쁨을 느낀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시간. 그것이 혼자 걷는 걷기의 의미다. 때로는 함께 걷는 걷기도 소중하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발걸음을 맞춰 걷는 길은 따뜻하다. 말이 없어도 발걸음이 맞춰지고 마음이 통한다. 함께 걸으며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웃음을 나눈다. 걷는 동안의 대화는 부드럽고 진실하다. 급한 말투도 거짓된 표정도 없이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함께 걷는 길은 거리가 아니라 추억이 되고 함께 밟은 발걸음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걷기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함께라면 더욱 따뜻하다. 걷기는 삶의 비유이기도 하다. 인생은 길고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난하다. 올리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다. 걷는 것처럼 삶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면 언젠가 목적지에 닿는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된다. 걷기가 피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걷는 이는 언제나 희망을 품는다. 앞에 보이지 않은 길이라도 한 걸음씩 나가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어두운 밤이라도 걷다 보면 아침이 온다. 삶의 긴 여정에서 걷기는 멈추지 않는 용기를 준다. 오늘의 발걸음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 걷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속도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감사를 배운다. 나는 여전히 걷는다. 아침에 고요한 길을 걷고 저녁에 노을 진 길을 걷고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걷고 바람 부는 날도 마음을 다잡고 걷는다. 걷기를 통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일 마음을 다듬고 매일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걷기는 특별한 기술도 많은 비용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한 행복이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걷기는 시간을 되찾고 자연을 만나고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과 소통하고 삶을 배우는 일이다. 소박하지만 깊고 평범하지만 귀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오늘도 발걸음을 옮긴다. 발밑에 흙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고 천천히 걷는다. 이 소박한 걷기의 행복을 알기에 나는 끝없이 걷기를 찬양한다. 걷기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예찬이고 가장 평범한 축복이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일영도 아닌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입니다. 다 함께 조국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조국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이어서 감상할 소필은 동구박 배경영웅입니다. 소필 동구박 배경나무. 나이 50이 넘어 문득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어린 시절 살던 고향 동구박 언덕에 서 있던 백양나무 한 그루다. 가을이 깊어가는 지금 창밖으로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그 나무 아래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잊고 살았던 삶의 단순함이 다시금 피어난다. 천지가 변해도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까? 바람이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 햇살을 가리는 가지 모습, 그 아래에서 웃고 울었던 날들. 이 숲길은 오랜 시간 묻어둔 고향의 기억과 백양나무가 품은 삶의 의미를 천천히 따라가는 이야기다. 고향은 작은 진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조용한 동네였다. 집에서 동쪽으로 조금 걸어나가면 언덕이 나오고 그 언덕 가장자리에 백양나무가 흘러서 있다. 키가 아주 큰 나무는 아니었지만 가지가 넓게 퍼져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황금빛 잎을 흩날렸다. 어릴 적 나에게 그 나무는 놀이터이자 쉼터이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였다. 방과 후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 지치면 백양나무 아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고 혼자 마음이 복잡할 때도 그곳에 가서 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보았다. 어른들은 백양나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그 나무는 50년이 넘게 자랐다며 어릴 적 나도 그 나무 아래서 놀았다고 말씀하셨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나무는 세월의 증표였고 아이들에게는 모험의 무대였다. 봄이 오면 연한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모성한 잎사귀로 햇볕을 막아주고 가을엔 황금빛으로 물들어 길을 걷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겨울엔 앙상한 가지로 하늘을 향해 서 있는다. 사계절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나무. 그것이 동구박 백양나무였다. 나는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첫 경험을 했다. 첫사랑의 떨림을 혼자 사겼고 시험에 떨어진 속상함을 눈물로 쏟았고 장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하늘에 띄웠다. 나무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바람에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가 위로가 되었고 굵은 나무 껍질에 손을 대며 안정감이 몰려왔다. 어린 마음에는 왜 그 나무가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세월의 깊이와 변하지 않은 자태에서 오는 신뢰감이었을 것이다. 가을이면 백양나무는 더욱 아름다웠다. 햇살이 잎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광채를 뿜고 바람이 불면 잎이 하늘하늘 흩날려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했다. 나는 떨어진 잎을 주워 모아 책갈피로 만들기도 하고 친구들과 잎을 던지며 놀기도 했다. 낙엽은 쓸쓸함보다는 따뜻한 기억을 남겼다. 가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어른들은 말했지만 그때는 그저 잎이 예쁘다는 생각만 했다. 지나고 보니 그 나무는 가을의 쓸쓸함 속에서도 담담하게 견디며 다음 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0대 후반 나는 고향을 떠났다.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고향에 가는 횟수도 점점 줄었고 백양나무의 기억은 먼 곳으로 밀려났다. 도시 빌딩 숲속에서는 고향의 그런 정겨운 풍경을 찾을 수가 없었다. 회색 건물과 끊임없는 자동차 소음, 경쟁에 지친 일상은 마음을 메말라가게 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동구박 백양나무가 떠올랐지만 바쁜 일상에 밀려서 금세 잊혀졌다. 서른이 넘어 어느 해가에 고향에 내려갔다. 집에 들르고 나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구박 언덕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보는 백영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키가 자랐고 가지도 더욱 넓게 퍼져 있었다. 나무 아래에 앉아보니 어릴 적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났다. 바람소리, 잎사귀 소리, 하늘의 모습까지도. 시간이 흘렀지만 나무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안정감을 품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삶이 바쁘고 복잡할수록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백영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돌아온 이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 도시에서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었지만 고향의 나무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백양나무의 의미는 더 깊어진다. 젊을 때는 나무의 아름다움과 놀이터로서의 모습만 보았다면 지금은 나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다. 백양나무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가지가 휘어지지만 부러지진 않는다. 너무 굳게 서 있지 않고 요연하게 흔들리며 견딘다.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고집을 피우거나 강하게 버티기보다는 요연하게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랐고 잎을 피우고 잎을 떨어뜨린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간다. 현대는 너무 빠르게 살아간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린다. 동구박 백양나무를 보면 그런 초조함이 사라진다. 나무는 하루하루 햇살과 비를 받으며 천천히 자란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덕에서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며 자신의 진리를 지켰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고 화려한 모습도 보이진 않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감동적이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양나무처럼 살고 싶다.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모습.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기쁜 일이 와도 거만하지 않은 모습. 나무는 인간의 욕심이나 시기, 질투를 모른다.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그런 순수함과 담담함이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지금도 고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동구박 백양나무가 떠오른다. 힘든 시기를 지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요즘, 그 나무의 의미는 더욱 특별해졌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바쁜 일상에 묻혀도 그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가끔 전화로 어머니에게 물어본다. 동구박 백양나무는 아직 괜찮아? 어머니는 여전히 씩씩하게 서 있다고 대답하신다. 백양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고향의 상징이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고 삶의 지혜를 담은 스승이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안식처이다. 그 나무 아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남는다. 그곳에서 나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한다. 앞으로도 세월은 흐를 것이다. 나이가 더 들고 주변 환경이 변하고 기억이 희미해져도 동구박 백양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바람이 흔들리고 잎을 비우고 잎을 떨어뜨리며 오는 일을 맞이하고 가는 일을 보낼 것이다. 그 나무의 모습처럼 나도 삶의 굴곡을 담담하게 견디며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싶다. 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지금 다시 한번 그 나무 아래에 앉고 싶다.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고 잎사귀 소리를 들으며 잊고 살았던 순수한 마음을 되찾고 싶다. 동구박 백양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라 내 삶의 뿌리이고 고향의 온기이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다.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그 나무의 모습을 떠올린다. 황금빛 잎을 흩날리며 담담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언제나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이야기. 동구박 백양나무는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고 마음이 지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동구박 백양나무를 떠올린다. 그 나무처럼 유연하게 견디고 담담하게 자라며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는다. 고향의 나무는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앞으로도 그 나무와 함께 삶의 계절을 거치며 성장하고 싶다. 동구박 백양나무.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랜 세월 함께한 기억, 묻어둔 감정, 삶의 의미 모두 그 나무 아래에 담겨있다. 언젠가 다시 고향에 가서 그 나무 아래에 앉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바람과 잎사귀 소리가 교차하는 그곳에서 나는 다시금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찾을 것이다. 이 수필은 그런 백양나무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쓴 것이다. 단순한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많은 기억과 의미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소중한 존재들이 숨어 있다. 바쁜 일상에 묻혀 보지 못했을 뿐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는 것들. 동구박 백양나무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나무를 잊지 않을 것이다. 고향의 기억과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선물한 백양나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나무는 여전히 동구박 언덕에서 서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 나무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삶의 따뜻한 연속성이고 잊지 못할 고향의 풍경이다.

전국공산당의 영광스런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의 우수한 전통을 이어갑시다.

편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에 즈음해 6월 26일 연변조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가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당의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공적을 되새기고 전조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 사무일꾼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했으며 전조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 역량을 섭취하며 시대 사명을 과감히 짊어져 연변 도약 주어를 다그쳐 추진하는 가운데서 새 공을 세우고 새 성과를 내도록 동원 경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조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표창 결정을 대독했습니다. 회의에 참관 지도일꾼들은 표창받은 조우수 공산당원, 조우수 당사무일꾼과 조선진기층 당조직 대표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받은 인물과 집단대표 6명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를 대표해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하고 각 업종 전선에서 근면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 간부와 당 사무일꾼들에게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5년간의 위대한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억만 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인솔에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냈고 중국이 수천년 봉건전제 정치에서 인민민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매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도서고 부유해지며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전반 국면을 통솔하면서 두 가지 대국에 립각해 웅대한 구도로 개혁, 발전, 안정을 통과하고 비범한 기백으로 당과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사업을 깊이 추진했으며 심원한 전략으로 내정, 외교, 국방을 운영해 중화민족 발전사, 세계사회주의사, 인류사회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철과 같은 사실로 세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득팀없이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간다면 기필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바탕색이 있고 한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 담당이 있습니다. 근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과 중공 길림 성위의 견강한 용도하에 연변 각급 당위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광범한 간부 대중이 실속 있게 일하고 과감히 앞장서도록 단합 인솔해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실속 있게 일하면서 간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두드러진 기여를 했는 바 실제 행동으로 신념이 굳건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 품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인민지상의 공복정감을 힘있게 해석했으며 직책을 다하고 과감히 난관을 공략하는 담당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 전망 계획이 시작돼 기세를 올리고 난제를 풀며

첫 장을 여는 해이자 연변이 기회를 다잡고 기세를 몰아 발전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금형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고찰, 연변고찰 시한 중요 지시 정신과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 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정확한 실적권을 확고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1극, 2지, 3구 구축 목표를 정조준하고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매 하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노정에서 새 역할을 보여주고 새 업적을 창조하며 새 휘황을 이룩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신앙과 신념을 확고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실천하는 데서 지행 합의를 이루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리론 무장이라는 이 근본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제때에 따라 학습하고 습근평 경제 사상, 당 건설 사상,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변강 체리 강화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정감적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고 시종 습금형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분발 정진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견강한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산당원이라는 제1신분과 당을 위해 사업하는 제1직책을 시종 명계해야 합니다. 당규약, 당규정, 당규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신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당장이 제창하는 것은 견결히 호응하고 당장이 결정한 것은 견결히 집행하며 당장이 금지한 것은 견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능력이라는 이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판단력, 정치 터득력, 정치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확고한 정치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형세를 관찰 분석할 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대 조치를 내올 때 정치적 역량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사업을 포치 추진할 때 정치적 요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위험을 견결히 경계해야 합니다. 큰 시비 문제와 관건적 시각 앞에서 태도를 견결히 하고 기치를 선명히 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직책 사명을 확실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중심 대국을 가슴에 품고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난관을 공략하고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 대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업을 전주 발전 대국 속에 놓고 사고하고 계획하면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대외 개방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향촌 진흥, 생태 건설, 민족 단결에서 각자 재능을 펼치며 민생 개선, 사회 치리, 안정 수호에서 담당 자기를 보여줘 더 많은 실적과 실효로 한 지역에 빛을 더하고 전반 국면에 색채를 보태야 합니다. 발전 중임을 과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매개를 능력을 단련하고 공을 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분투 무대로 삼으며 매개 사업을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단체로 삼아 혁신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발전을 가로막는 막힌 부분과 병목 제약을 제거하고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앞장서 직책을 이행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앞장서 대중에게 봉사하고 단계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량한 작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훌륭한 실적으로 대중을 이끌며 당과 군중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되는 사업 토대를 두텁게 다져 발전에 힘쓰고 추월을 다그치는 강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취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꾸준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제일 신호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발걸음으로 민정을 가늠하며 진심으로 민의를 경청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정황이 복잡하며 모순이 첨예한 곳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민생의 아픈 점과 막힌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살피며 집집에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업의 노력 방향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결책 포치가 더 실제 부합되고 더 온정이 있으며 실효

0: 효과 있게 해 인민이 부르면 응답하고 인민이 수요가 있으면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수요를 제일 선택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의료, 양로, 다가, 주택 등 중점 분야를 조시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특수곤란인원 등 중점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알심들여 잘해 민생보장이 더 강도가 있고 공공봉사가 더 온전히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더 두터워지게 해야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제일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정책 제정, 대상 실시, 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니 표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대중의 진실한 평가와 의견, 건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며 대중이 제기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허심히 접수하고 제때 정돈 시정해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 작품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 사업의 락착, 실시를 힘써 틀어지는 데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연변의 자원 첨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발전 역정, 현실 상황과 전진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며 실제 립학계 발전 구상을 계획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제정해 재반 조치가 락착돼 효과를 내고 재반 난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 재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은 밤을 넘기지 않고 사안은 쌓아두지 않는 우량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고 즉시 처리하며 포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성사시킬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를 적게 찾으며 모든 일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고효를 집행이 사업의 일상이 되고 선진 창조와 우수 쟁취가 행동 자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잘 해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가는 강인함을 함양하고 룡두사미식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며 산업 육성, 생태보호, 향촌지능, 변경 안정홍보 등 장원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토대를 다지고 장원한 이익이 되며 후속 동력을 증강하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착실히 잘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좌절에 봉착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며 정해진 전략 목표와 사업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엄수하는 데 앞장서 청렴한 정치 본색을 영문이 간직하는 데서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힘을 섭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혁명 문화에서 청렴 결백한 기계를 함양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수양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아를 완산하며 사치 추구, 감각 자극, 향락 탐닉의 저급한 취미를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잃고 규율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견결히 하지 말며 훌륭한 도덕 품행으로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빛내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한계선을 긋고 행동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마비사상,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제멋대로의 태도를 견결히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말에 경계가 있으며 행동에 한계가 있게 해 시종 규율과 법률의 궤도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깨끗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민주 감독과 군중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조명 등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확대경 아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지하기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든 각종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 조직이 안심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마음 떳떳한 공산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 앞서 회의 참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인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협 지도부 성은, 조중급 인민법원 원장과 기타 조급 현직 지도일꾼,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소직속, 연변초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당 사토리 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첫 인민정권 활용현 약수동 소베트 정부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5월 25일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농민투쟁을 명도해

0: 제작 계약과 고리대금 빈 문서를 소각하고 반동 세력의 재산을 몰수해 빈곤농들에게 나눠졌으며 친일주고 5명을 처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의 로농무장을 통합해 약수동 농민 저기대를 조직했는데 저기대를 11개 분대로 나뉘어 마을에 조준시키며 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5.3형 폭동을 위한 무장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봉건 군벌의 탄압과 파괴로 인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동북지역 첫 노농혁명 정권이고 연변 여러 민족 근로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실천으로 연변 인민의 혁명투쟁 역사에 빛나는 장을 엮어낸 바 중대하고 심오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의 2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체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합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 수요이자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100년 미중유해 대변국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0: 고중입시에 대비해 우리 수에서는 미리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고중입시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잡아 표준화 일체화 시험 운영 모식으로 순조로운 고중입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역 포함 시험 운영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고중입시 안전 방호망을 촘촘히 짜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튼튼한 안전 토대를 다졌습니다. 시험 사무 전 과정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험 사무 인원 선발 관문을 엄격히 통제해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율 이식이 엄격한 인원 1176명을 전주에서 선발해 시험 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시험 기간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시험 장소 주변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위생건강부문에서는 의무일꾼 70명을 통합 배치해 돌발 의료 상황에 대처하며 소방구조대 8개 팀이 전 과정 대기합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일행이 25일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변 각계 축구팬들은 열정적인 환영식을 열어 할빈 대표팀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25일 오후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이 연길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할빈 대표팀 위해 조선족 특색 막걸리와 명태를 준비해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환영을 표했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 할빈 대표팀 감독진과 선수들은 이번 연변 방문에 흥분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감독 정빙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할빈 대표팀은 아주 좋은 형제 팀 관계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계기로 연변에 와서 연변 대표팀과 교류하게 되는데 팀의 상태가 매우 좋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렵니다. 할빈 쪽 축구팬 무계량입니다. 할빈 대표팀의 연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결해서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이번에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 대표팀도 응원하고 할빈 대표팀도 응원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6월부터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는데요. 배달 음식부터 자동차 운전 그리고 상가 운영까지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자리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령 배달 이제 안녕입니다. 6월 1일부터 온라인 음식 봉사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 책임 감독 관리 규정이 정식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온라인 음식 배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데요. 배달 플랫폼은 이제 업체의 자격을 실제로 대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유령 업체는 아예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도 나아가 이른바 인터넷 플러스 투명 주방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모델을 도입한 업체는 메인 페이지에 연결 링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이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주방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시 음식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품안전 봉인 스티커도 의무화됩니다. 테이프나 철심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네, 다음 운전자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운전, 이제 피로운전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공공안전업계 권장 기준인 동력 엔진 차량 운전자 피로운전 인정 규칙이 같은 날인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피로운전에 해당할까요? 네, 먼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서 중간에 멈추지 않았거나 혹시 쉬더라도 휴식이 20분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거나 휴식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루속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모두 피로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꼭 규정을 확인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합니다. 바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새 규정에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명시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즉 요즘같이 디지털 기술이 핵심 경쟁력인 시대에 맞춰 보호 범위를 대폭 넓힌 셈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스스로의 보호의식과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 자율 규제 역할까지 끌어내 영업비밀 대보호 구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급수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가 급수사업이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급수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주민생활이 필요에 더 잘 적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 땅속의 보물 또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원과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조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조례가 6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개정된 광물자원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리용, 생태 환경 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광물자원이 안보를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도 명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는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가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해석에는 사고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책임은 어떻게 인정할지, 배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할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지 등이 상세히 규정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6월부터 시행되는 생활밀착형 새 규정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달라지는 법과 규정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억울한 피해를 막고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때 늙는다는 그런 고대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몸은 나이가 숫자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쇠퇴해집니다. 50대, 60대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고 아이들은 독립하며 이제는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은 조금씩 예전 같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운동보다는 편안함이 좋아졌고 술자리가 피곤하게 느껴지며 예전에 하루 만에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현명하게 적응하고 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50대 남성들이 현명하게 몸을 관리하는 방법, 몸이 말하는 작은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할 분 연변중이병원 주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40대까지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체력 저하, 회복 속도 감소, 예민해지는 소화기 등 문제로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 남성에게 일어나는 주요 신체적 변화는 무엇이며 왜 이 시기가 관리의 분기점인지요?
1: 예, 우리 그냥 여자들은 50대 되면 뭐 갱년기도 있고 신체 변화가 많은데,
0: 네.
1: 예, 근데 계신 우리 남성들도 다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성보다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 좀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 남자들도 50대부터 60대까지는 이 남성 주요 신체 변화가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예, 하나는 호르몬 변화. 예, 네. 사실 우리 남성들도 호르몬이 있잖아요.
0: 네.
1: 예, 우리 말은 흉신 지수에, 네. 이런 게 이 호르몬 수치가 매년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고, 근데 네. 이 떨어진 건 우리 여자들이 그 치지수처럼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으니까,
0: 네.
1: 예, 서서히 떨어지니까.

0: 예, 그리고 우리 근육량도 감소하고, 예.
1: 근육량?
0: 예, 그리고 예. 기력도, 이런 기력도 저하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변화도, 예, 쉽게 화 안 나던 분들도 이 나이 되면 별로 좀 화도 나고, 예, 이런 것이 다 이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그, 찐고, 그러니까 이 찐, 이 근육이나 이런 것도 100분의 1, 이 정도로 감소하니까.
1: 네.
0: 마다, 예. 그리고 골밀도도 저하되고.
1: 네.
0: 예, 우리 여성들만 골밀도 저하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다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관절이나 연골이가 다 좀, 예, 어떻게 말하면, 就是, 衰老인데 이렇게, 퇴행성변화,
1: 예, 이러라,
0: 예, 예, 이러기가, 네.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 이게 그렇죠. 변화되는 거니까, 예,
1: 네.
0: 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생리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릎이나 이 어깨나 통증이가 자주 발생, 예, 무슨, 뭐, 마치지도 않았는데 어떤 메난이, 예, 아픈 것도 고정되지 않고, 오늘은 어깨 아팠다, 다음날은 또 무릎이 아팠다, 예, 이런, 네. 증상들이 발생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소화기 기능도 쇠약해집니다.
1: 예,
0: 이, 왜냐하면 우리 위장에 이 분비액이 줄어드니까, 예,
1: 네.
0: 소화예란계가,
1: 네.
0: 예, 그러니까 잘 소화도 안 되고, 뭐, 변비, 설사, 이런 것이 반복으로 나오고,
1: 네.
0: 그 다음에 기름짐, 이런 음식도 좀 소화가 어렵고,
1: 잘 안 되죠.
0: 예, 그리고 네. 대사 기능도 하락됩니다. 예,
1: 네.
0: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내장 지방이 쉽게 축적되죠.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때 남성들 보면 다 배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일반 뭐 맥주 잘 마신 사람들은 뭐 피주도라고도 하는데 근데
1: 네.
0: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맥주도 안 마신데도 배가 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1: 네.
0: 예, 사실은 이 기초 대사가 하락하니까
1: 네.
0: 그리고 이쯤에는 우리 혈압, 혈당 그리고 혈지 이런 것이 다 수치가 좀 올라가는 이런 추세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하나는 또 회복력이가 저하됩니다. 예,
1: 네.
0: 뭐 이전에 젊을 때는 뭐 오늘 일을 십분 했다 한잠 자면 이튿날이면 또 왕성했는데 이 나이 때 되면 이튿날이 이 회복이가 좀 늦어지고
1: 네.
0: 예, 젊을 때보다 한 2배 이상이가 이 회복한 시간이가 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50대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가 이 나이 때가 우리 이제 말한 혈압, 고혈압, 혈당 뭐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이 시기에 임차 치료하면 우리 돈 뭐 관심병, 노근사 이런 것이가 오는 시간이가 좀 줄어들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1: 네.
0: 예, 그는 50대, 60대 나오는데 이때 관리하면 뭐 70대, 80대 가서 할 수도 있고
1: 네.
0: 예,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관리 분기점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관심병, 뇌경색을 늦추고 더 잘 관리하면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그러길래 이 분기점 잘 체크하시고 이때부터는 뭐 호르몬 어떤 변화 있냐,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면 거기에 따른 또 뭐 중약 관리도 좋고 관리가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는 중년 남성들이 딱히 아픈 곳은 없다. 정기검진은 귀찮아하며 건강관리를 미룹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등은 초기 증상이 없어 침묵이 살인자로 분류지 않습니까?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 이유, 50대 이후 정기검진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설명 주시겠습니까?
0: 네, 이제 방금 말하다시피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1: 네.
0: 아, 난 아픈데 없는데 뭐 네. 검진하기도 싫고 병원도 안 다니고 이랬는데
1: 네.
0: 사실 이 초기에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혈증이가 이렇게 잘 알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1: 네.
0: 어떨 때는 평소에 좀 아파트 신경 안 쓰니까
1: 그렇죠.
0: 이 수치에 적응되어 있어서.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서서히 혈관하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1: 네.
0: 예, 우리 평소에도 이런 거 만성병이라고도 하는데 만성병.
1: 네.
0: 예, 사실 이 세 가지 병은 진단받은 후에는 사실 정말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 네.
0: 만성병이란 게가 낫지 않으니까 늘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만성병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초기에 사실 우리 발견하면 뭐 중약이든 혹은 우리 일상생활 관리를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이 혈관 손상은 사실 수년간 천천히 진행되니까
1: 그렇죠.
0: 뭐 특별한 이런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극도에 도착하면 뭐 뇌경색 혹은 심근경색 그리고 신부전 선쇠
1: 네.
0: 이런 것이 다 사실 불쇠로 나오거든요.
1: 네.

0: 네. 아 이제 뭐 며칠 후에 이게 나온다 이런 게 없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불순이 나오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 이제 말한 고혈압, 당뇨, 거지혈증 이게 합병증이라고도 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경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혈압이 어떠는가 혈지 어떤가 이건 검진 피를 빼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중요해 와서 맥을 보고는 아 내가 뭐 있나 있나. 근데 사실 맥은 이 분이 기혈이 어떤가 경락 이런 거 봐지 아 이거 보고 혈지 높다 뭐 좀 맥이 또 혈지 좀 높은 현상도 알리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죠. 혈지 높다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네. 우리가 자기 눈으로 보는 화음단으로 봐야 되니까 예, 네. 검진하고
1: 네.
0: 그리고 이때 하면 우리 사실 치료가 제 시간으로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 뭐 간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네. 전립선암 이거는 다 초기 발견하면 다 치료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뭐 어신 종류 아니니까 아, 예, 그래서 그렇네요. 이쯤에 증상 없어도 사실 예전에는 우리 검진에 내시경 아니었는데 후에 내시경이니까 사실 위암, 대장암
1: 그렇죠.
0: 젊은 나이에도 30대, 40대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우리 1년에 뭐 한 번 혹은 하기 정실 때도 2년 한 번씩은 예, 검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정기검진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0: 예, 그리고 지금은 네. 많이 다 이 분리가 좋으니까 검진을 다 일상으로
1: 그렇죠?
0: 하니까 예, 그럴 때 하는 것이 좋죠.
1: 네. 그렇네요. 정기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후 남성 매년 1%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위에서도 우리 최주민께서 얘기 주셨죠. 이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찌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과 영양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필수 운동은 여기까지. 하나는 우리 저항 운동. 이것도 주강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 도인에도 보면 뭐 주강운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떻게 하는 거 많이 알려주고 하는데 네. 사실 그거 뭐 참고로 해서 해도 되고 네. 이런 것은 한 주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1: 네.
0: 되고 예, 그리고 우리 운동도 그냥 걸는 것이 아니고 이 하체 그다음에 등 어깨 이런 근육을 좀 위주로 예, 네. 실시하고 그리고 네. 무슨 우리 그 이 야링 요즘엔 또 유행되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뜨고. 우리 어쨌든 야링 없어도 사실 광천수의 그 우리 500짜리 광천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을 들고 또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손에라 좀 무게를 두라는 뜻이니까.
1: 그 물병 물 그대로 들고 하면
0: 에,
1: 되죠.
0: 네네. 좀 무게가 있어야 되니까 에,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어깨 돌로 이렇게 네. 넘겨받기 이런 운동 해도 이 우리 어깨가 사실 평시에는 그냥 앉아있으면 들지 않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사실 이 손나 이 발이나 자주 들어야 이, 아, 이 관절이 또 영활하고 예, 그래서 이런 네.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끊은 저항 운동이고 두 번째는 요산소 운동 그러니까 요산소. 요양 운동
1: 네.
0: 예, 이것은 우리 뭐 빠르게 걷고 혹은 좀 천천히 만퍼
1: 네.
0: 이런 거 그리고 자전거 타도 되고
1: 네.
0: 예, 이런 건 한 30분 이상 네. 해야 되니까
1: 네.
0: 예, 이거는 30분 이상 시간 또 뭐 신체 자기 신체 정황 봐가지고 어떤 분들은 30분 하면 저리 땀이 엄청 나고 이러면 30분 해도 되고 어떤 분은 30분 해도 별로 몸이 변화가 없을 때는 조금 시간을 더 해서 이 몸이가 은근히 땀이 날 정도로 해야 이것이 운동이 그 목적이 도착하니까
1: 네. 네.
0: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일상에서 활동 늘리기 이거는 우리 운동 아니고 활동 호동 그러니까
1: 네,
0: 움직여야
1: 일상에서.
0: 되니까 예 사실 우리 저희 생각은 우리 출근해서 나도 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네. 때는 이 무릎에 그렇게 힘 안 주니까
1: 네.
0: 올라갈 때는 올라 계단을 이용하고 뭐 내려갈 때는 우리 그 댄티나 타면 좋고
1: 네. 네
0: 그리고 이것도 사실 다 운동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뭐 집안 청소
1: 네.
0: 혹은 이 짧은 거리를 이렇게 매일 산보하는 이것도 다 이게 우리 일상 활동이니까. 예.
1: 아.
0: 네.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로 유지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영양 관리에는 사실 네. 단백질이가 충분히 섭취해야 되니까
1: 네.
0: 사실 우리 단백질이 섭취한 이런 거는 굳이 그 단백질 뭐 이거 떠나서 우리 닭고기 그 닭가슴살 예 그리고 생선 생선이란 거 우리 쓴하에
1: 네.
0: 예 이런 거하고 두부 사실
1: 네.
0: 두부는 우리 많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계란
1: 네.
0: 예 그리고 요거트 루수한 이렇게
1: 네.
0: 수한나이 뭐 이런 것을 예 먹어도 우리 근육의 합성이가 좋아지고
1: 네.
0: 그리고 비타민 D 네. 维生素 D 하고 이 까에

0: 것도 있잖아요. 예, 이런 네. 것도 보충하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깔피알 뭐 이런 것보다도 햇볕 이렇게 햇빛 쬐기가 더 좋고 그다음에 류서 수차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당이 있는 이런 탄수화물 줄이기 그러니까 네. 예, 일료 사실 남성분들 제가 보면 컬러를 많이 마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컬러를 줄여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우리 그냥 수분 충분히 마시고 하나는 야식을 금지해.
1: 그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0: 예, 예, 다 어떤 분들 배고프면 자지 못하는데 근데 네. 그럴 때는 조금 물을 마시든 혹은 뭐 어이 같은 거 먹어서 그 배고픔과 뭐 네. 없애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폭식 하지 말고 어떤 분들 네. 저녁에 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까 택배 그 뭐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1: 네, 네, 매달 예, 음식.
0: 그거 어떻게 보면 시간도 저녁 10시 후에는 안 하게 하는 이런
1: 그렇죠.
0: 그, 예, 규칙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먹고 싶어도 없으니까.
1: 그렇죠. 예, 예. 네. 네. 운동과 영양 전략에 대해 차장이 소개해 줬는데요. 우리 운동에는 저항 운동, 유산소 운동, 일상의 활동하기, 영양은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앉아 일하는 직장인, 과거에 무리한 운동을 한 남성들은 50대 이후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수술 없이 통증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하나는 우리 이 앉아 있는 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예, 한 시간씩 앉아 있고는 우리 그 다음엔 5분쯤 일어나서 뭐 이 스트레칭 하고 허리를 펴보면 예, 뭐 이런 운동도 이렇게 발에 네. 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 그런 허리 받침대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이 허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요즘 유행되는. 네, 네. 예, 그리고 이 다리를 꼽지 않기 알랑퇴. 네, 사실 우리 아담 저도 어떨 때는 모르게 이 올라 이렇게 네, 알랑퇴 네, 하면 네. 편안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척추의 이 구펀이가 삐뚤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듣게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언짐질 관리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절이나 이 통증이 나는 부위에는 하루에 한 두 번씩 매번 15분쯤 이렇게 언짐질로
1: 네. 예,
0: 그러니까 그 눈물 따뜻하게 예, 네. 찜질하면 근육이 경련이 풀어지고 하니까 네. 예, 혈액순환도 촉진해주고
1: 네.
0: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말한 부담 없는 스트레칭 매일 시즌 이제 뭐 어깨 돌리기 예, 그리고 이 허리를 업고 폈다 하는 이런 것을 또 하고
1: 네.
0: 그리고 무릎 보호해야 되고
1: 네. 예,
0: 그러니까 이제 말한 계단 이런 내리막길을 좀 자제하고
1: 네. 예,
0: 무릎에 과중한 무게가 이렇게 가지 않기 예, 네. 그러면 우리 신발도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남성들은 그런데 여성들은 아주 두껍고 폭신폭신한 신발 신잖아요.
1: 네.
0: 사실 그게 편안하지만 우리 이 몸에는 안 좋거든요.
1: 네.
0: 발은 좀 뒤 약간 좀 단단하다는
1: 그러네요.
0: 게 있어야 이 우리 발 밑에 신경들이가
1: 아.
0: 아니면 너무 부신하면
1: 그것이 더 편한데.
0: 네, 근데 우리 말하면 더 영 편안한 것이 어떨 때는 우리 몸에가 더 나쁜
1: 아,
0: 것이 있으니까 너무 네. 편안해도 네, 안 좋습니다.
1: 네. 네. 미국이 높은 걸 신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네요.
0: 그리고 하나는 우리 체중 관리하고
1: 네. 네.
0: 사실 우리 요즘에 보면 체중이가 肥胖 특히 복부 비만이가 아주 많은 게 배가 나오면 당연히 무릎에나 이 압력을 크게 높임으로 네. 그리고 하나는 또 이 차가운 바람 피하기
1: 네. 네.
0: 사실 우리 이 차가운 바람이 제일 나쁜 것이가 이 아이콘 바람하고 우리 요즘에 운전하면 이 운전 그 안에서 캐잖아요.
1: 네.
0: 그 바람 저도 전번 주일에 그 바람 맞은 게 이 어깨가 저리
1: 네.
0: 올리지 못하겠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는 나이가 50대서 우스젠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아니고 그때 그 바람 한가
1: 그때 그렇죠.
0: 예, 제 시간에 뭐 침구 바과 이런 거 하는 게 아주 효과가 네. 나가지고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 해봤으니까 훨씬 이렇게 불쇠로 바람 맞아 아픈 그러니까 관절염은 늘 아픈 것보다 불쇠로 아플 때는 예, 인천병원에 와서 사실 이 침구 치료가 아주 효과가
1: 나요.
0: 예, 제가 본인이 체험해봤으니까
1: 그렇죠.
0: 예, 이거 모든 건 다 자기가 체험해봐야
1: 그렇죠.
0: 예, 추천도 할 수 있고
1: 네, 네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 꼭 건강하게 우리 노년 시기에 들어서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골다공증은 폐경 여성에게 흔하다고 알려졌지만요, 우리 남성도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하던데요. 특히 남성 골절은 여성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 남성이 골다공증 위험 요인과

0: 예방 방법 무엇인지요?
1: 예, 사실 남성이 골다공증 위험 여인은 괌, 술 마시는 거고, 예, 흡연, 담배
0: 흡연.
1: 피우는 거, 예, 그리고 음식 습관이가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그때 거기 뭐 네. 이런 페이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단백질하고 칼슘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아예 운동 안 하는 생활, 예, 네. 어떤 특히 어떤 분들은 퇴직하면 나오기도 싫어하고 그냥 그저 집에 있고, 네. 혹은 뭐 유신하고 이런 분들도 지금 보니까 많더군요. 예, 네. 그리고 스마트폰 지금은 다 있으니까 네.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0: 그렇죠.
1: 예, 사실 이것이 다 우리 골다공증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예방 방법은 이제 말한 칼슘 섭취하고, 네. 예, 뭐 이런 멸치, 뭐 브로콜리 이런 음식을 좀 먹고.
0: 네.
1: 그리고 비타민 D도 많이 확장하면 이것은 제가 말한 햇빛 좀 해야 되니까
0: 네.
1: 밖에 특히 오늘 요즘은 흐려서 그런데 오늘처럼 이제 햇빛 나올 때는 예, 나와서 네. 햇빛 좀도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이 운동 걷기 등산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뼈에 좀 약간 예, 자극을 좀 줘가지고 이 골밀도가 유지하게 있잖아요.
0: 네.
1: 돼요.
0: 그렇네요. 우리 단백질 보충, 칼슘 보충, 햇빛 조임, 운동.
1: 예, 사실 보면 다 하기
0: 그렇죠.
1: 쉬운 네네. 일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 제가 보면 좀 란하다가
0: 네.
1: 예, 예. 그리고 아 이거 해서 무슨 작용 있겠니?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런 뭐 일상생활
0: 나타나지 않으니까
1: 예, 일상생활에 이렇게 견지한 이거는 눈에 안 돼. 그냥 제가 보면 지금 사람들은 뭐 먹어야 된다, 뭐 좋은 거 먹어야 내가 좋아진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닌데.
0: 네, 알겠습니다. 과음, 흡연 중시돌려야 되겠습니다. 50대 남성은 맥주배가 나오기 쉽습니다. 복부 내장 지방은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이 핵심 요인입니다.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식단과 운동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식단은 이제 탄수화물 이런 것을 줄이고
0: 네. 네,
1: 사실 뭐 밀가루 음식이든
0: 네.
1: 뭐 그냥 밥 뭐 이런 설탕이 들어간 음료 이런 거 줄이고
0: 네.
1: 예, 어떻게 보면 현미 잡곡으로 이
0: 네.
1: 대체하고
0: 네.
1: 그리고 술 맥주 뭐 이런 것도 예, 다 기름진 고기 이런 것도 줄여야 되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채소 해산물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먹는다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소식하는 습관 적게
0: 네.
1: 먹어야 되고
0: 네, 네, 네.
1: 예, 특히 저녁은 우리 가볍게 먹고
0: 네.
1: 야식은 완전히 끊기 하고
0: 네.
1: 예, 운동은 이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산소 운동
0: 네.
1: 그리고 한 주에 한두 번씩 이끌려 운동
0: 네.
1: 예,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0: 네.
1: 예, 사실 뭐 다 간단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0: 네. 우리 많은 남성들이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며 생활 습관 개선을 미루고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초기 단계에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증상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떤 식이요법 운동이 효과적인지요?
1: 예, 사실 이런 면에서 남성들이 아주 많아요.
0: 네.
1: 제 어떤 환자들도 혈압이 높았는데도 약 먹으면 그냥 먹어야 된다 하고
0: 네.
1: 안 먹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고혈압이 나는 경계성 고혈압이라 했어요. 린지에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140, 90 여 정도 왔을 때
0: 네.
1: 이쯤에는 우리 사실 먼저 약 안 먹고 우리 일상생활에 제가 혈압이 높아 있는 이런 원인을 찾고 일상생활 이거 개선하면 특히 내려갈 수 있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럴 때 하고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0: 네.
1: 혈탕이가 완전히 뭐 7 넘지 않고 그냥 6 하고 7 어간에 요쯤은 아직 당뇨병 진단으로 하기는 좀 바쁜 이 계단. 예.
0: 네.
1: 그리고 거시혈증도. 예.
0: 네.
1: 그리고 그래서 이런 쯤에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호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 뭐 짠 음식을 좀 줄이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잡곡 채소 이런 것을 위주하고
0: 네.
1: 적게 먹어야 되고
0: 네.
1: 좀 운동하고
0: 네.
1: 예, 이렇게 하면 사실 이런 것은 다 이 돌아올 수 있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0: 네.
1: 나이 좀 이제 50대에는
0: 그런데 그렇죠.
1: 60원 넘으면 예, 사실 우리 여성들은 갱년기가 50인데 남성들은 88, 64니까 예, 60 후부터는 이 회복이 더 좀 못하니까
0: 네.
1: 사실 65 전이면 그때면 계신 지금 남성들이 퇴직이가 거점이잖아요.
0: 네. 네. 그렇네요. 우리 60대는 열심히 운동해도 체중이 줄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음식 조절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0: 특히 운동 후 먹어도 되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과 식이의 균형 그리고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1: 네, 사실 위해서 운동만으로도 살 빼기가 어려운 원인은 사실 우리 중년이 되면 이 기초 대사량이 자체가 낮아가지고 네. 운동으로 소모하는 이 칼로리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 다 제가 많이 운동했으니까 운동만큼 또 먹어줘야 된다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거든요.
0: 네. 네.
1: 그래가지고 우리 운동 후에 보상 심리로 자꾸나 그 뭐 그렇죠. 음식을 좋은 거 이렇게 먹다 나면 맛있으면 자연히 과도하게 섭취해야 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면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호르몬 변화로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체질로 변화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이 생활 습관 무슨 이런 만에도 제 몸이 생리 현상은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 이 호르몬 네. 자체가 분비가 적어지는 거는 무슨 걸로도 대체할 수 없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이 운동 식습관을 균형하는 방법은 운동 후에 사실 간식은 그런 단백질로 위주로 하고 예, 섭취하는 것도 좀 소량으로 네. 섭취하고 이런 뭐 과자, 탄산음료, 튀김 이런 거 금지해야 되고
0: 네.
1: 예, 그리고 하루에 총 이 섭취 칼로리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운동은 꾸준히 유지하되 예, 이 식당 관리가 사실 체중 감량이 이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0: 네.
1: 먹는 것으로 보상하겠다 자기인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0: 네. 우리 50대 이후 간 기능, 췌장 기능, 혈압에 음주가 미치는 영향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중년 남성이 적정 음주량, 폭음 위험성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숙취 해소 효과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금주잔을 술을 네. 안 마셔야 되니까
0: 네. 네.
1: 그리고 만약에 좀 어떤 분들은 제일 애호가 술 마시는 건데 술까지 마시지 말라 하면 좀 너무
0: 그렇죠.
1: 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네. 그래서 마시더라도 하루에 이 소주 우리 네. 말한 흰술은 그냥 네. 한 잔
0: 네.
1: 이하로 제한하고 예, 한 주에 한 두 날은 그냥 술 같은 마시지 않은
0: 네.
1: 이런 날이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반딧술 뭐 이런 거 하잖아.
0: 네.
1: 예. 그리고 맥주는 우리 300ml 미안을 자,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 한 남은 되는 것 같아요. 한
0: 네.
1: 예. 왜냐하면 우리 주로 이 폭음하면 이런 지방간이 더 빠르게 되고 특히 어떤 분들은 간염이 있는 분들은
0: 그렇죠.
1: 더 예.
0: 네.
1: 수리가 사실 우리 위보라 간에가 손상이 더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 이런 술은 이제 말한 이만한 한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숙취해서 해소의 방법은 사실 술 마실 때 우리 도모를 네. 중간에 네. 좀 마셔주면 좋고요.
0: 아.
1: 예, 그리고 이 다음 날에는 사실 아침엔 우리 꿀물
0: 네.
1: 예, 혹은 미역국
0: 네.
1: 예, 이런 것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충분한 이렇게 좀 잠 잘 자고
0: 네.
1: 예, 이런 찬 음식 카페인 이런 거 피해 어떤 분들 이튿날에 목이 컬컬하다 하면 저래 참을 네. 냉장에서 꺼내 마시잖아요.
0: 네.
1: 사실 그것이 몸에 아주
0: 해롭네요.
1: 예, 그냥 그때 더움을 혹은 꿀모로
0: 네.
1: 먹는 것이 더 좋아요.
0: 네. 50대 후반에서 60대는 직장의 은퇴, 자녀 독립, 부모 부양 등 큰 인생 변화를 겪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기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남성들도 있죠. 만성 스트레스는 복부 비만, 근육 손실, 면역 저하를 유발합니다. 중년 남성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얘기 주실까요?
1: 네. 사실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자기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0: 네.
1: 제일 좋은 것이 제가 보면 낚시하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정말 어떤 분들은 근데 낚시에 또 너무 빠져가지고 뭐 네. 새벽 낚시, 밤 새면 낚시 근데 이런 것은 제 보기에는 추천하지 왜냐 자는 시간은 우리 자야 되니까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이 취미 활동 이것도 하지만 좀 꾸준히 하는 것이가 등산
0: 네.
1: 이제 말한 낚시
0: 네.
1: 그리고 정원 가꾸기 어떤
0: 네.
1: 분들은 뭐 좀 먼 데 가서 그 밭을 이렇게 다루어 가지고 사실 우리 먹으면 얼마 먹겠어요 근데 그 하는 재밌고 또 그리고 좀 운동도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정원을 가꾸고
0: 네.
1: 혹은 어떤 분들은 악기나 연주 뭐 이런 것을 해도 되고
0: 네.
1: 자기네 예, 젊어서 못 해본 것을 사실 그렇지. 이 나이에 해도 되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아니면 나가기 싫은 분들은 그럼 집에서 매일 우리 한 10분 정도 이런 허우 명상. 사실 네. 명상이가 여성들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그렇네요. 이 명상이가 다 좋거든요.
0: 네.
1: 예, 아니면 뭐, 이 지인하고 가족들한테 이런 대화도 자주 나누고, 자고 혼자서 고민을 쌓아두지 않고, 네. 이것을 표달하기, 예, 이런 네. 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체적인 이런 가벼운 운동.
0: 네. 예.
1: 그리고 하루 한 시간쯤은 스마트폰 내려놓고 휴식 하는 시간.
0: 네. 예.
1: 사실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도 스마트폰 자주 보지만 보다가 놓고서 먼 것을, 이렇게 좀 봐서 이 눈이가.
0: 네.
1: 제설로 그 이 쪼대니가 변하기 이런 것을 해도, 예, 다 좋아요.
0: 네. 우리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 세대 간 소통 등이 중요성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이것도 이제 우회물과, 물은과 비슷한데, 사실 네. 하실 자기 절로 자기인데 좀 소소한 목표를 네. 설정하고. 사실 두 번째 인생이라고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이래서 이게 무슨 자기의 취미 배우기, 혹은 자원봉사 해도 되고,
0: 그렇죠.
1: 아니면 손주들 돌보기 하고, 네. 예, 사실 이런 거지 할 일이가 진짜 많잖아요.
0: 네.
1: 자기 절을 찾아야 되고,
0: 네.
1: 예, 그리고 배우자하고도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고, 왜냐하면 네. 이쯤에는 배우자들, 여성분들도 갱년기 쯤이니까,
0: 그렇죠.
1: 서로 네. 진짜 좀 마찰이 많고 하니까 예, 서로 뭐 말하기 예,
0: 네.
1: 이런 것도 하고
0: 네.
1: 아니면 그다음에 자녀하고 손주하고도 소통하면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화에도
0: 그렇죠.
1: 접하고 이러면 외로움이가 줄어들고
0: 네. 네.
1: 이것이가 사실 우리 뭐 보약 먹든 무슨 이런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바쁘고 지친 중년 남성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건강 원칙 세 가지만 뽑아주시겠습니까?
1: 네. 하나는 우리 매일 30분 걷기로 활동량을 채우고 저녁 네. 식사는 가볍게 먹고 예, 두 번째는 우리 술, 짠 음식 그리고 야식 요 세 가지만 제한하고
0: 네.
1: 예,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기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0: 네. 세 가지 핵심 원칙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얘기 전하고 싶은 거 있나요?
1: 예, 사실 제가 예전에도 건강관리 이런 사업을 해봤지만 예,
0: 네.
1: 사실 건강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0: 네.
1: 예, 50대, 60대라도 어떤 분은 어느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뭐 근데 어떻게 아나요? 90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30년도 아주 긴 시간인데
0: 네.
1: 그래서 지금부터 식습관하고 운동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혈압, 혈당을 개선하고 근육량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뭐 완벽하게 바꿀 필요도 없고
0: 네.
1: 하루 한 가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0: 네.
1: 예, 몸은 사실 꾸준한 노력에 반응하면 지금 관리하는 습관이 앞으로 20년 이상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0: 네.
1: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네, 연변중이병원 조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50, 60대 남성들이 현명하게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수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네, 50대, 60대는 몸이 정점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로넬의 가장 큰 장식은 건강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아도 아프고 지친 몸으로는 그 열매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리함보다 꾸준함이, 미루기보다 지금이, 완벽함보다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이 들음을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나이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또 새로운 아리랑은 아니지만
1: 예전에 배워봤던 아리랑 중에서 예,
0: 그렇죠.
1: 한 곡을 또 골라서
0: 네. 이 아리랑을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또 상세하게 또 배워보지 못하셔서
1: 못 배워보신 분들도
0: 예,
1: 계신가 봅니다.
0: 예. 네,
1: 냉산 못판 아리랑.
0: 네네.
1: 냉산 못판 아리랑.
0: 네. 네. 가르쳐드릴까요? 네.
1: 영천 아리랑이랑
0: 비슷하죠.
1: 비슷한 아리랑.
0: 예. 네. 아, 영천 아리랑도 우리가 장단이
1: 동물이고
0: 양산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양산도 장단으로 된.
1: 양산도 장단으로 된 영천 아리랑과 비슷한 냉산 모판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0: 네.
1: 네.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0: 네. 감기도. 감기란 놈이 또 오셨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너무 지금 심하지는 않은데.
0: 네.
1: 그래도 이렇게 숨을 못 쉬게 지금 하네요. 지금 숨쉬기가 좀 힘드네요.
0: 그래요.
1: 네.
0: 그럼 어떡할까요?
1: 그래서 오 선생님 좀 많이 불러주세요.
0: 저도 금방 이 바이러스란 게
1: 네.
0: 인침 전파되나 봐요.
1: 그럼요.
0: 저는 기침이 나오네요.
1: 네네네.
0: 좋은 바이러스로 전염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네. 오늘은 그냥 기쁜 바이러스.
1: 네.
0: 예, 감기 바이러스는 저쪽으로.
1: 그러니까.
0: 좀 차던지고. 예, 냉산 못판 아리랑을 네. 불러보면서 배워보시면서 여러분 또 건강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어미란 선생님 한번 불러보시죠.
0: 지금 기침이 나는데
1: 네.
0: 바로
1: 괜찮습니다.

0: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은 아리랑을 배우고 그렇게 네. 많은 민요를 배우고 네. 뭐 요즘에는 뭐 판소리까지도 막 하시는데 네.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요 사실 그 저도 뭐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자주 안 부르니까 네. 어, 막 그 있어지더라고요.
1: 그렇죠.
0: 잡가 같은 경우에 어. 그냥 일반 민요는 괜찮은데 잡가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경기 열두 잡가 네. 우리 서도 잡가 너무 오래 안 부르니까 그렇죠. 가다가 선율이 잊혀지더라고요. 이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번 또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이러면은 또 생각이 나고
1: 그렇죠.
0: 네.
1: 근데 그
0: 어 선생님은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많은 머리 뭐 민요를
1: 네.
0: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네.
1: 아, 그냥 해야죠.
0: 어.
1: 아니 근데 하는 거 아니고.
0: 네.
1: 이 방송을 또 통해서
0: 네.
1: 방송 애청자분들이 또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죠. 네.
1: 그리고 그 괜찮은 거는 이 소도민요나 경기민요는 괜찮은데 판소리 같은 건 엄연히 달라요.
0: 다르죠.
1: 완전히 소리 다릅니다.
0: 소리 길도
1: 네, 다르고,
0: 다르고 뭐.
1: 그래서 처음에 네. 판소리를 배울 때 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0: 네.
1: 갑자기 부르다가
0: 네.
1: 소도목이 막 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0: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박수 선생님이 오, 서도목이에요. 그럼 또 다시 고치고.
0: 어, 저보다도 예. 더 뭐 아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1: 네, 다양한 걸 배우고 있잖아요.
0: 많이 배웠죠. 가요도
1: 예.
0: 배웠죠. 장구도 배웠죠.
1: 네.
0: 요즘 악기는 왜 안 하시죠?
1: 악기 코너 없잖아요. 어디다 할까요?
0: 코너.
1: 시간이 없어요.
0: 아.
1: 그렇다고 제가 토요일까지 다 할까요?
0: 토요일까지 하긴 좀 그렇고.
1: 그럼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0: 자, 그래서. 냉산 못판 아리랑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2: 어렴풋이
1: 어렴풋이요
0: 어렴풋이 어렴풋이 좋습니다.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난다는 게 또 어디예요?
1: 그럼요.
0: 네,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배웠죠. 그동안 많이 배웠죠.
1: 그럼요.
3: 예.
0: 네.
3: 많이
0: 배웠어요. 한 몇 곡 정도 배웠습니까? 한 20곡 되나요 우리 반장님?
3: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0: 어,
3: 반장,
1: 그럼요. 어, 예, 스튜디오에서 배우신 제가, 예.
0: 그러니까.
1: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려영관 선생님으로부터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 네, 민요 배웠잖아요. 예. 또 오들갑면이나 아니면 또 서도 아리랑
0: 정말
1: 많이 배웠어요 그때도.
0: 대단하시죠.
1: 예, 작가도 배우셨고,
0: 그렇죠.
1: 네. 아리랑으로 냉산 못판 아리랑
0: 네 냉산
1: 네
0: 못판 아리랑
1: 네
0: 못판 아리랑인데
1: 네
0: 뭐 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1: 그 일하는 노동 중에서 네. 남녀가 그 사랑을 다룬
0: 그렇죠.
1: 내용이잖아요. 네. 뭐 일은 일이고 일하면서 아. 사랑이 싹 틀어가죠.
0: 따라 부르기를 네. 그래도 한 두 번 합시다.
1: 그럼 해야죠. 네.

0: 잘하시네요.
1: 그럼요. 네. 잘 따라하시죠.
0: 연결이 될까요?
1: 연결이 어때요?
0: 연결은 힘드나 힘드신가요?
1: 괜찮죠.
2: 네.
3: 해보시죠.
0: 네. 뭐지 뭐?
1: 해보시죠.
0: 해보시죠.
2: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쉽게 하시면 돼요.
1: 4절까지 있죠.
0: 네.
1: 네.
0: 사설이 뭐였던가요?
1: 사절 사설이
2: 네. 흐르는
1: 흐르는 냉산 뭐야 춤추지 마라.
0: 흐르는 냉산 뭐야.

0: 몰라.
1: 여기 넣을 수 없다고.
0: 네, 거기는 없으시죠.
2: 제가 그 아마 이게 3절까지 하고 뒷장에 있는 걸 아마 복사 못했나 봐요.
0: 네, 네. 오늘 3절까지 하시면 돼요.
2: 네.
0: 자, 3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2: 3절까지 해도 돼요.
0: 자, 요, 아주 잘 부르시는데
2: 네.
0: 어, 장단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 자자자 정 아라린가 아스라린가 염려를 마오 자, 장단을 좀 힘있게 쳐주세요.

0: 하셨어요.
1: 네. 너무 빨리 배우시죠?
2: 빨리, 뭐, 영천아리랑하고 네. 좀 비슷하니까 네. 네, 빨리 배우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근데 또 헷갈리지시도 않네요.
1: 그러게요.
2: 네.
1: 확고합니다.
2: 영혼열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1: 네.

0: 그러면 영 천으로
1: 네,
0: 가고.
1: 영 천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네.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영천아리랑 혹시 기억나세요? 영천아리랑 8분의 9 영천아리랑 아라린가 아스라린가 영천인가 기억나세요? 나지요?
2: 예.
1: 한번 불러볼까요?
2: 그거 불러보다 따위랑 헷갈립니다.
0: 헷갈리죠.
1: 그러니까 진짜 그 영천아리랑 부르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도 헷갈리지 않으면 진짜로
0: 확고하고
1: 예, 확고하시면
0: 됩니다. 영천아리랑 간단한 1절 4절 만났는데 아주

0: 없어요?
1: 앵무나 어디는 단맛이 먹고.
0: 아 그렇구나. 네.
2: 자, 그거는 밝은 여자잖아요.
0: 네. 자, 그래, 자 여러분 네. 냉사모 파나리랑 갑니다.

0: 잘하시네요. 진짜로 안 헷갈리시네요.
1: 그러니까.
0: 네, 안 헷갈리시네요.
1: 확고합니다. 덕분에. 너무 확고하죠.
0: 네. 그 우리 반장님이.
1: 네.
0: 표정이 아주 그. 아주 얄미운 표정이었어요, 지금.
1: 뭐예요?
0: 그 표정이.
1: 왜요?
0: 안 헷갈리거든. 그런 표정이었어요.
1: 네.
0: 지금.
1: 아유. 그래서 확고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0: 자, 뭐 어떻게 좀
1: 나눠서 불러보실까요?
0: 네. 독창으로.
1: 독창으로요?
0: 네. 해보실 분.
1: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2: 반자의 대지.
3: 아니,
2: 나도 잘
3: 안 오게 들여왔는데.
1: 네. 하시죠 뭐.
0: 자, 앞줄에서.
1: 네. 그러면 앞줄 뒷줄 이렇게 하실까요?
3: 좋아요.
1: 좋습니까?
0: 다 같이?
1: 앞줄
0: 뒷, 뒷줄에는 세 분밖에 없어요.
3: 아니 저 옛날에 담당하니까.
0: 아 그래요?
1: 네.

0: 우리 오늘 우리 반장님이 얼굴 색이 별로 안 좋으시네.
1: 예, 아파.
0: 아, 아프세요. 예.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1: 온 거지 다 아프다.
0: 예?
1: 온 거지 다.
0: 어, 그래요. 온 거지 온 온 것이 다 아프다. 온 몸이 다 아프다는 얘기죠. 네, 옛날 분들은
1: 온 것이.
2: 아니 그 반장님 워낙 그 정말 그 뭐라죠? 열기가 젊은이보다 더 패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모형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도돌이를 못하잖아요. 정말 웬만한 청년들도 하기 어려운데
0: 젊은 분들도
2: 무용을 너무 잘하시고
0: 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2: 근데 요즘 좀 너무 무리하셨어요.
1: 맞아요.
2: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네 번 이렇게 세 번 하실까요? 아니면 앞줄 뒷줄 하실까요? 다 돼요.
0: 가로 세로 그냥 가로 세로 뭐로 그냥 뭐
1: 앞에 네 번 뒤에 세 번
2: 그래요. 앞에 세 분 네 분 네
0: 앞에 두 분 두 분 뒤에 세 분 이렇게 할까요?
2: 그럼요. 그럼요. 그럼 좋죠.
0: 여쪽 두 분부터 먼저 합시다.
2: 네.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2: 1팀 2팀 3팀 이렇게.
0: 그러니까.

0: 잘하셨어요.
1: 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일단 네. 이 팀에서.
1: 네.
0: 네. 이 팀. 2절까지 하시면 돼요. 2절까지. 자.

0: 하셨어요. 네.
1: 또 율동도 하시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뒷줄에서 네. 기침이 또 갑자기 또 기침이 나오시면 어떡하지?
2: 아유. 응? 네. 야, 이 바이러스요.
1: 네.
2: 얄미운 바이러스.
1: 아, 바이러스. 네, 좋습니다.
2: 좋아요. 자, 네,
1: 바이러스도 즐거운 네. 마음으로 맞이하면은
2: 네.
1: 왔다가 얼마 아니고 가요.
2: 그런 거예요.
1: 바이러스를 그렇게 얄미워하시면
2: 네.
1: 아주 바이러스가 심술을 네. 부려가지고
2: 네.
1: 네. 숨 열을 주고 숨을 아리고 안 나가요.
2: 네. 빨리 하세요.
1: 빨리 시간이 많은데.
2: 많아요.

0: 잘하셨어요.
1: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유, 박수 드려야죠. 네. 박수 드려요.
2: 수지 다 잘하고. 아유, 깜찍한다 얘.
0: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1: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또 흥을 갖고 계시고 네, 네. 이제는 네. 우리 장단은 너무
0: 잘하셔가지고 네. 아까 숨쉬기 힘들었는데 네. 코가 다 열렸네 이제
1: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다
0: 그렇지
1: 이 방송이 끝나면 감기도 네. 갈 거예요
0: 글쎄 말입니다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그렇게 돼야죠 네. 네.
0: 네. 오미란 선생님 또 한번 부르셔야죠
3: 네
0: 네?
1: 네 장단을

0: 목소리가 잘 나오시네요.
1: 아니 이게 솔직히 네. 막 그
0: 키를 좀 높였어요.
1: 방송 전에 네. 물 마시다가 체였어요.
0: 아.
1: 그래서 지금 이게 대리 네. 안 가네요.
0: 어, 괜찮습니다. 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 어려서 이제 크는 과정에서 크는 과정에서
1: 네.
0: 그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1: 왜요?
0: 혹시 제가

0: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1: 네.
0: 어디 이제 부딪히거나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막 이게 아프다고 아프다고 네. 이제 막 그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옛날 부모님들은 몰라 네. 우리 엄마만 그랬는지는
1: 네.
0: 옛날 부모님들은 아 조금 있으면 이렇다 좀 있으면 괜찮다고
1: 네.
0: 네. 아, 뭐 어디 크게 다쳤니 적게 다쳤니가 아니라
1: 네.
0: 아, 조금 있으면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드린 거예요.
1: 네.
0: 좀 있으면 괜찮다고.
1: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죠.
0: 네, 네, 네.
1: 예. 근데 오늘 여러분 너무 잘 부르셨어요.
0: 네.
1: 네. 네. 잘하셨어요.
0: 좀 덥네요, 네. 오늘.
1: 그럼요.
0: 너무 그 아리랑이 열기로 너무 차 넘쳐서
1: 네.
0: 흘러 넘쳐서.
1: 그럼요.
2: 잘 가르쳐 주셨어요.
0: 네.
1: 네. 네. 정열이
0: 네.
1: 그 정열이 모판을 덮은 게 아니라 이 생방송 실을 막 덮었어요. 덮었어요.
0: 여기가 지금 모판으로 지금 변신이 네. 될
1: 그러니까요.
0: 직전입니다.
1: 네. 그래서 가시면 또 돌아가시 집에 돌아가셔서 장단을 한 번 더 음미해 보시면서
0: 예, 그렇죠.
1: 좀 더 늘려 붙이면은 장단이 없어요. 아라린가 쓰라린가요. 이렇게 하면 염려를 마오 이러면 장단이 없어요. 예. 오히려 더 짧게 하더라도 네. 그게 장단이 더
0: 퉁퉁
1: 아라링가
0: 쓰라링 그렇지.
1: 차라리 짜르게 하는 게 더 나아요.
0: 퉁퉁 내던
1: 염려를 마 그쵸
0: 네.
1: 선생님
0: 네 맞습니다.
1: 예. 더 길게 하면은 우리 장단이 매력이 없어요.
0: 매력이 없죠.
1: 예. 네. 그래서
0: 벌써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도 가네.
1: 다 돼요. 시간 다 됐어요. 아유 네. 아쉽죠. 그래도 마무리하기가 싫어서 네, 오늘 대영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할 수 없어요.
1: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냉산 모판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추로괴가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지금 그때 화학 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런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승한 왕대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롱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지어 고향의 집을 팔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가방끈이 짧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경 세상은 달라졌다. 그의 인생 철학이 아들에게는 일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듯 하였다. 그는 일찍이 추수가 벼락의 부자를 꿈꾸며 편법에 의한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음을 보완했다. 어쩌면은 서광화학공장이 개편할 때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그 당당한 주인공이 아니었다. 한때 위풍당당한 왕대롱의 제자였고 후에는 얼리 명성을 떨친 서광화학공장 송풍기 정비업계의 귀신 노괴를 글쎄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때 추록에는 제자를 물색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었다. 그는 어렵사리 긴 기술을 전해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니, 경영층이 바뀌면서 더는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의 독보적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옛날에 그가 왕대롱의 제자가 되려고 절박하게 갈망했던 것처럼 고생을 달갑게 생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고 훌륭한 청년들도 불시에 모두 사라진 듯 싶었다. 사람들은 만나면은 금전과 집이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과 고급차, 여인을 담론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주식이나 투기 같은 장사치들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모두 추로괴가 이해하지도 알지도 또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한때 그토록 번성하고 들끓었던 강남 제일 공장이었던 서광화학공장은 거인이 무너지듯이 쇠퇴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서광화학공장은 차례로 화학비료 분공장이 문을 닫았고 류산 분공장은 도산되었으며 주로개가 몸담고 있었던 송풍기 정비 초음공장은 민영화 개조에 들어갔다. 직에서 내려온 사람에 다른 직으로 분류해 나간 사람에 자영업으로 나간 사람에 휴직한 사람에 그리고 스스로 사직을 하고 떠난 사람에 한순간 어수선하고 인심이 황황한 분위기가 이어지었다. 주로개는 퇴직할 나이가 되어 망정이지 아니면은 그 자신도 어느 길거리에 내버려질지 알 수가 없었다. 저 멀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구비를 에돌아 마을로 들어서는 것을 그는 보았다. 마을 어구의 못가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양복 차림의 땅딸보 젊은이가 내려 못가에서 옷을 다듬고 채소를 씻는 여인에게 무언가 묻고 있었다.

2년차 그중 한 중년 여인이 방망이를 버리고 몸을 일으켜 마을 쪽으로 목소리를 돋구어 소리를 쳤다. 로괴, 손님이 왔네. 로괴, 예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사람이 왔다네.

0: 찾아온 사람은 두 젊은이였다. 한 사람은 땅딸보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안경을 걸고 있었다. 추록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둘 다 아들보다 몇 살 커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새가 고급스럽고 레절도 밝았다. 추록애가 울 안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급히 마중 나와 로괴의 손을 잡고 각듯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1: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줄 모르고 도처로 찾아다녔네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0: 마치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나오는 바람에 로괴는 자칫 갑자기 집을 잘못 찾아온 줄로 착각했다. 집안의 탁자에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과일과 양생보건품들이었는데 큰 비닐봉지 3개 꽉 차 있었다. 아직 손님들이 찾아온 용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양춘아가 어느새 다가와서 남편의 손에서 호미를 받아들고 얼굴을 닦으라고 뜨거운 타월을 넘겨주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했다. 저게 당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우. 추록에는 의안이 벙벙해지었다. 눈을 껌뻑이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껴갔다. 양춘아가 계속 중얼대했다. 아휴, 큰 기계가 고장 났나 봐요. 누구도 수리하지 못해서 당신을 청하는 거라네요. 지금 좋은 공장에서 그 때문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추록에는 대번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희끗한 머리를 꿋꿋이 쳐들었다.
2: 안 가.
0: 몇 년 동안 한 번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니 일이 터지니 그제야 찾아오네. 언영 못들하고 있다가. 이건 그의 마음속에서 불끈 올림인 말이었지만 영케도 참고 내뱉지를 않았다. 그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맞은편 소파에 앉은 젊은이들을 외면한 채 눈길을 우울한 복숭아 나무 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닭들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닭에게 말하듯 궁시렁거리었다.
2: 아, 이 늙은이가 퇴직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어. 지금 당신들 기계들은 대개 박내품들이잖소? 이 늙은이는 수리할 수 없다오. 기술도 없고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오. 게다가 그 공장은 제인작의 서광 화학공장이 아니잖소? 그 뭐라더라? 스달 뭐?
0: 당딸보가 재빠르게 이어받았다.
2: 리스달 화공 하이데크 주식위원회사입니다.
1: 맞소. 이 외국 이름이요.
0: 추록에는 귀찮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었다.
2: 아,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으만치 먹었다니까. 이제는 정욕도 없고 괜히 가서 망신 당할 일이 뭐가 있겠소. 어?
0: 집안은 잠잠해졌다. 두 젊은이는 그만 굳어지고 말았다. 그중 땅딸보가 옆에 앉은 안경쟁이에게 눈짓을 하는가 싶더니 안경쟁이가 곧바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추록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번져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내리뜨린 채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로괴의 귓가에 소근거렸다.
1: 추록사부님, 저희들은 회사의 왕덕혜 회장님을 대표해서 모시러 온 것입니다.
0: 추록에는 여전히 우란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닭들을 내다보고

0: 하며 대꾸하여야 한다.
1: 왕덕혜라는 사람을 나는 모르.
0: 난달보가 푸그나 부드러운 두런 말을 받았다. 주로사버님, 우리는 회사 1200여 명의 직원들을 대표해서 어르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경쟁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땅딸보가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두 손을 맞잡고 읍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간절한 어조로 말을 했다. 주로사버님, 선풍기가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 전 회사 직원들의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모든 생산 라인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요. 원래 몇몇 수입제 루츠 송풍기는 외국 전문가들을 청해와야 하는데요, 전염병 때문에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속이 내려오지 못해서요. 국산 기계도 정비 기술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알아보니까 예전에 어르신이 이 설비들을 정비를 했었고 또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국산 원심 송풍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회사 영도들도 일부 전문가들을 정해서 대책 방안을 연구했지만은 결국 모두가 어르신이 친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고장 진단과 수리는 귀신 노괴인 어르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 로괴란 말을 듣자 추록의 비쩍 마른 볼 근육이 한번 경계를 일으키며 실룩거리었다. 당달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회사 옛 인사 파일을 샅샅이 뒤져서 겨우 이곳 시골 주소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서광화학공장에서 40년간이나 일을 하셨고 청춘을 다 바치셔 오셨습니다. 옛날 번성했던 공장도 어르신네들이 땀을 흘려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어르신의 스승님이 당년 전 공장의 성풍기 정비업계의 리더였던 왕대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루추 성풍기, 원심 성풍기 할 것 없이 어르신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해결을 못할 고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식은죽 먹기로 고친다고요.
1: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
0: 주로개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입을 실룩거리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얼굴을 젊은이 쪽으로 돌리었다. 무척 호기심에 동한 표정을 보이었다. 땅딸보가 웃음을 지었다. 대로리 장이구 두 분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지요. 저희들이 먼저 시내에서 두 분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귀신 노기를 청해와야지 아니면 송풍기는 누구도 고쳐내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록의 눈하고는 영문을 알 수 없게 젖어 들어갔다. 그는 느닷없이 손으로 마당을 하늘을 가리키며 더듬더듬 말을 내뱉었다.
1: 여보게다,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어?
0: 그는 깊은 추억 속에 빠져들었다. 고개를 숙이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소리나도록 땅바닥으로 떨어지었다. 상황이 좀 어색하게 되어갔다. 두 젊은이는 민망해지고 말았다. 땅딸보는 급히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장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주로사부님, 마음을 정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모시러 차를 보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섰다. 두 젊은이를 대접하려고 밥을 짓고 있던 마누라가 뜨거운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달려 나와 손님들을 만류하였다. 그러자 땅딸보가 말을 했다. 아주머니, 저희들을 도와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 회사에서 모두들 축사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춘아는 알겠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되었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주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주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주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주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도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설 귀신 로그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나는 아프지 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상승시한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0: 회의를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자인 것이 아니라 권파체란 신입니다. 예, 신. 권파체를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권파체는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신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권파체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전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다음 콩팥은 주성화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팔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신 하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뭐예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잘한데도 이래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 뭐가 그렇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 머리가 어지럽고 이 거리 휑함이 눈이 뻥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예,
0: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얼마 된다. 그래, 약을 예.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0: 약이 그럴 때마다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져보신 하나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이, 제가 도돌이 잘 된다. 예.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힝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힝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동시 네. 예, 머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 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라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2: 예.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데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우리 서빈이 사다가 또 옷을 하루 저녁에 두고도 얼마 지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에 더 합니다. 밤에 네. 더 잘 수 없습니다. 어째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자지 못하겠습니다.
0: 선생님, 곰팡이한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예, 밤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고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 아,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0: 네, 그럼
2: 밤에
0: 봅니다.
2: 식은 땀이고서 맨 안에 용색이 납니다.
0: 네, 곰팥이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2: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예, 밤은 그래도 톡 잘 간다. 한
0: 직접적으로 치료된다,
2: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심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증상이 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당을 달다고 하니까 되나 이 그래 정신하고 이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님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예, 약은 많지 않아서 예, 단원님들 활동에 참가해서 예, 약 달려고 합니다. 예, 네.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수고하세요. 네.
1: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뿐만 아니라 쓴주구승수입니다. 콩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

0: 옮기면서 쓴 주구 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이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콩팥이 건강해야 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0: 콩팥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1: 땅콩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도 이제 뇌경색 흑줄에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네. 아, 그래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0: 네.
2: 예, 가슴도 떨림도 나고 이래 고생하다 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의보시아 듣고 먹고 있는데 아 듣고 왜 어지럼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듣고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다 뻗어서 화장실 다녔는데 건의보시아 먹고 또 이전에는 선을 한번 먹다가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 봤는데 근해보수한 쓰고부터 한 번만 서방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네.
2: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정신 납니다. 이제 보고.
0: 네.
2: 네. 나는 이게 호가 좋을 때냐 좀 더 구조를 해서 머리를 해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0: 네.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매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예. 콩팥은 100만 단계의 쓴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쓴 단위라는 거는 우리 쓴혀철,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쓴혀과, 이런 쓴 단위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1: 네, 땅본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네, 또 왔습니다. 예. 저도 그제 봤지만, 오늘 한답니다. 내가 그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그 쯤에 먹기 전에, 그냥 어떤, 저녁에 자자,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그래서 저녁에 자지 못하고, 저녁에 그런, 소변 자주 와서 하셨을 때, 머리가 건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0: 예.
3: 썬이 놓고, 그 소변 자주 하려고, 저녁, 저녁에 한 대번 나간다. 아, 그래,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으라서, 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쉬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고 딱 같이 싸우면 싹 잃어먹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은 좀 적응하고 생긴 적응하고 생겨도 어때는 적응 그정딱 잃어먹고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운력이 약간 증가되는지 어쩌면 기운력이 영조하듯이 무슨 좋아가지고 나야 되는거 그 다음에 그래 그러니까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운력이 좋겠어 그러던게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은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떠가지고 기운력이 약간씩 증가되더란 말이야 그러다가 또 나는 그 상에 허리 아프게 왜 큰 문제인데 이게 허리 아픈 거 가서 검사하니까 나 병원에서 선을 놓고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했는데 해야 되고 선을 놓고 허리 아프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항상 기운하고 신장도 하면서 많이 좋겠지 그런 게 약 먹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다른 분들 할 때, 주머니 쌍기다 느낌이 있으면 다른 분들 할 때, 이거 썼다는데, 요번에 또, 예, 서울에 난 이번에는, 마을 썼다, 그런다. 일곱 통 써, 뭐, 7통 써야겠습니다.
0: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 예, 전화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다음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라는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상쉔. 여기에서 선상쉔수라는

0: 아들의 나이는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아저씨.

0: 그래서 지려 했는데 그 후에 그냥 거리 그러시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디다. 그래서 야뭐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얘 그냥 정신 아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정신 어지럼증이 나고 얘 치료 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덜이 알겠디다. 그래서 얘 그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거리시 하고 거리에다가 두고 위시어랑 갖고 얘 머리 무겁고 정신 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얘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래서 사파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다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게 신기하게 그냥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1: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네. 또 어제 그땐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촌 네. 다음에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예상은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꼴이 좀 신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래도 그렇죠.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댕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이 건네보신 한이 이 니겐 사기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 영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리 할도에 좋을 때에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도에 좋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네. 건네보신 한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퇴증이라며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병 저병 들면서 우리

0: 이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 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100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호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호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지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고해야 이 당뇨 합병증이 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예.
2: 네. 선도 그것도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예.
2: 네. 그러니까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아무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선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라는 거 한답니다.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으면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것을 했다면 요독증입니다. 시간이 1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쉼터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퇴하는 분들, 간경화로 앓고 있는 분들 다

0: 예약 예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1: 안전하게요, 예?
0: 네.
1: 그래서 내 지금 예, 구글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린다,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에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두양의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하고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본상 열아홉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이라든가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번에 하고서 아이디등에 이번에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등에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 거예요.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이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이 간이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이런 약수 좀 남편 없습니다.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끊고 하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제는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할 수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맞이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대학 작사 김용중 작곡의 마음 벌써 익어가네를 임영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과수원길은 꽃피는 희망처럼 아름답고 구불구불합니다. 아래 김인덕 작사 리아수 작곡의 과수원길을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춘이 가는 그 길이 곧 새로운 길이 되고 그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도 비추고 있습니다. 아래의 빛나라 청춘이여를 남청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풍경들, 그 중에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마음에 닿은 것들입니다. 낯선 곳의 눈부신 풍경도 좋고 고향의 오솔길에 피어난 들꽃 한송이도 참 어여쁜 계절이죠. 바쁘게 달려온 삶의 길목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여행의 설렘과 함께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슴에 포근한 풍경 하나로 기억될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연변의 맛 그 향기 따라 코너입니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녹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인데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이죠.

정성스러운 손길을 빚어진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후더운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술이자 연변 땅에서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막걸리, 일명 감주라고도 불리우죠. 막걸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논두렁에서 농부들의 갈증을 달래주던 서민의 술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우뚝 선 막걸리. 이 시간엔 막걸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네, 그 옛날 논두렁에 앉아 마시던 막걸리는 농부들의 든든한 세참이자 고된 농산일을 버티게 하는 고마운 술이었고, 비 오는 날 묵은 김치와 빈대떡을 곁들여 한 잔 두 잔 마시며 고달픈 생활고에 흥을 돋구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막걸리는 더욱 세련되고 멋진 변신에 성공해서 생기발랄한 막걸리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유행되고 있는 막걸리로는 찹쌀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블루베리 막걸리, 파인애플 막걸리, 청사과 막걸리, 딸기 막걸리, 크림 막걸리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자연의 곡물들을 쏙 빼닮은

것도 저만큼 산뜻함 그 자체겠지만 곡물 발효로 우러난 맛 역시 가지각색입니다. 그야말로 다정다감한 막걸리가 피워내는 곡물들의 향연이고 오래도록 혀끝이 기억하는 일품의 맛입니다.

조선족 막걸리 빚기는 2011년 길림성 유민 정부에서 비준한 제3기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인데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기타 조선족 집거지에 분포되었고 주요 보존 단위는 연길시 소용진 동광촌이며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는 제3대 전승인 리복덕 여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행이고 그 여행 속에는 늘 음악이 함께했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기고 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정다운 이야기들. 막걸리 한 잔이 주는 다정다감함은 어쩌면 한 편의 노래와도 닮아있지 않나 싶네요.

네, 막걸리 노래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막걸리는 역사가 가장 오랜 술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막걸리는 단맛, 신맛, 쓴맛, 떫은 맛이 잘 어울리고 감칠맛과 맑고 시원한 맛이 있으며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들의 갈증을 덜어주는 농주로 애용돼 왔습니다.

막걸리의 딴 이름으로는 배꽃이 필 때 누룩을 만든다 해서 리화주, 그 밖에 탁주, 농주, 백주, 회주라고도 합니다. 막걸리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면 막은 대충이라는 뜻이고 걸리는 걸러낸 술이라는 뜻으로 막 걸러낸 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는 어떻게 빚어질까요? 막걸리 원료는 주재료와 보조재료가 포함이 됩니다. 주재료는 알곡인데요. 옥수수쌀, 좁쌀, 기장쌀, 잎쌀, 찹쌀 등등이며 현재는 잎쌀과 검은 잎쌀을 위주로 씁니다. 보조재료는 양곡 외에 특산식물을 위주로 쓰고 보통 생당숙, 오갈피, 잉모초, 솔잎, 삽주 등이 있습니다.

엿삭과 누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엿삭을 만들 때는 먼저 정선한 보리를 물에 12시간 정도 불궈둡니다. 보리를 건져내어 함지와 같은 용기에 펴놓고 천으로 덮어 넣는데요. 함지 아구리는 섬유불이나 섬옷으로 덮고 매일 한 번씩 덮어 놓은 것을 들고 손에 물을 적셔서 보리에 물을 줍니다. 3일 정도가 지나면 싹이 돋는데요. 싹이 튼 보리를 가마목이나 밖에 내다 펴놓고 2, 3일 말리웁니다. 말리운 보리싹을 가루를 내서 보관을 해두는 거죠.

누룩을 만들 때는 우선 밀 기울과 옥수수 가루를 5:5의 비례로 섞어줍니다. 다음에 옥수수 가루로 푸대죽을 쑤어서 밀 기울과 옥수수 가루를 섞은 것을 푸대죽에 반죽해 메주덩이 모양처럼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를 지피나 기타 끈으로 묶어서 달아매는데요. 섭씨 23도 내지 25도 되는 온도에서 40일간 발효시킨 후 발효된 누룩덩이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건조시켜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로 입쌀 혹은 검은 쌀로 밥을 짓습니다. 둘째로 밥을 퍼내어 물을 부어 죽처럼 만들어 냉각시킵니다. 비례는 1:2이고요. 이때 생당수, 익모초, 오갈피와 같은 보조재료를 가마에 넣어서 끓여 만든 액체를 함께 섞습니다. 셋째로 엿삭을 넣고 삭힌 다음 5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고 밥 한 소래에 엿삭 한 근 반 정도 넣습니다. 넷째로 숙성시킨 죽을 천으로 려과하여 솥에 넣고 다시 끓입니다. 다섯째로 액체를 퍼내어 식힌 후 독에 넣으며 동시에 누룩을 넣습니다. 비례를 보면 밥 25근 내지 30근에 누룩 2근을 넣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흰천으로 독 아구리를 밀봉하고 섭씨 2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3일 내지 5일간 발효시켜줍니다. 마지막입니다. 발효시킨 액체를 퍼내어 채로 걸러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완성된 막걸리입니다.

네, 막걸리를 비는 절차 7가지 잘 기억하셨죠? 음식은 정성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빛을 잃게 되고 반대로 소박한 재료라도 정성을 다한다면 그 어떤 진미보다 깊은 감동을 주기 마련입니다.

두 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막걸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맛이 일품인 막걸리. 막걸리가 지닌 효능은 대체 어떠할지 궁금한데요. 아래 함께 알아보실까요?

이끌리는 발효식품에 솜씨가 뛰어난 조선족의 전통 술입니다. 막걸리는 다른 술류에 비해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필수한 오미산 라이신,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비타민 1, 2, B6, 나이아신, 엽산과 비타민C, 젖산, 주석산, 사과산, 구연산, 알코올, 에스테르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막걸리의 주요 효능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심혈관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술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에는 고혈압 치료제와 비슷한 정도로 혈압을 낮추는 물질인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고혈압 치료제의 혈압 강화 효과를 90%라고 했을 때 막걸리 지게미의 효과는 80%쯤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암 및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의 식이섬유와 단백질 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농축시킨 막걸리를 유방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세포에 주입한 결과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셋째로는 피부 미용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비타민 B와 페닐알라닌이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며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 기미나 주근깨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변비 개선 및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의 량이 요구르트의 약 500병과 맞먹을 정도로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개선에 좋습니다. 또한 막걸리 칼로리로는 150g당 약 70kcal인 알코올 중에서 낮은 편이며 트립토판과 메티오닌이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해 줍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의 전통술이죠. 막걸리의 유래와 빚는 방법, 그리고 우리 몸의 이로운 효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논두렁에서 서민주에서 네, 논두렁의 서민주에서부터 무형 문화유산

한으로 예전엔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품으로 다시 태어난 막걸리. 그 맛과 향기에는 정성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만약 여행객들께서 연변에 오신다면 연변 특산인 막걸리를 꼭 한번 마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잔의 막걸리에 깃든 연변의 역사와 정성을 음미하면서 여행의 정취를 한층 깊고 풍성하게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유행은 멀리 있는 낯선 풍경을 찾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치는 작은 것들, 흔하디흔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 또한 참 아름다운 여행이 아닐까요?

여행 가이드는 염전의 전통술 막걸리를 통해 염전의 맛과 향기, 지혜를 함께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잠시나마 여행의 설렘과 위로가 위로로 채워졌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막걸리 한 잔에 깃든 고향의 정을 떠올리며 포근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행에 또 언제나 좋은 노래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그 존재, 바로 누나입니다.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의미 깊어집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그 손길,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 미소, 동행이 있기에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 생각나시나요? 넓은 마당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놀던 그 친구,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감각을 계속 예민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금씩 무뎌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시간과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없던 감각도 조금씩 생기기 마련이죠. 감각은 분명 화려한 불꽃을 일으키긴 하지만 무언가를 완성시키는 주체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은 결국 지루하고 고달한 작업을 거쳐야만 하니깐요. 그렇게 따지면 감각과 센스를 빛나게 하는 것도 어쩌면 모두 버티는 힘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죠? 성실한 하루의 힘을 믿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적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선홍봄의 수필, 안개 속의 고향 마을입니다.

내 고향 도문시 량수벌은 특이하게 생겼다. 조선족 부락은 거개가 북쪽으로는 산기슭에 남쪽으로는 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량수마을은 북쪽은 높이 쳐다보이는 언덕이고 언덕에 올라서면 먼저 넓은 벌이고 멀리 북쪽을 바라보면 그제야 산이 나타난다. 교원 사업을 할 때 장백산 아래 첫 동네라는 숭천으로 유람 간 적이 있다. 그곳 지형이 량수와 같았다. 량수도 장백산 천지 주위의 마을 지형이 아닐까. 언덕에 올라서면 드넓은 량수벌이 한눈에 안겨온다. 동쪽현은 살구꽃에 잠겨있는 영화촌이라고 부르는 마을인데 해마다 꽃피는 계절이면 수많은 유람객의 길을 끈다. 연변의 유명한 화가 임천의 유화 작품에도 많이 오는 곳이다. 남쪽에 요요히 흐르는 두만강 후에는 허리가 동강난 대교가 엎여 있다. 전쟁 시기에 고향이 겪은 무시무시한 사건을 견증해주는 어디서도 보기 드문 유물이라 하겠다. 지금은 유람지 유적으로 무수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서쪽을 바라보면 유서 깊은 두만강이 기나긴 세월 모래를 날라 쌓아 만든 아득히 펼쳐진 만경대벌이다. 량수의 곡창이라고 할 만하다. 량수 마을 풍경은 또 어떠하더냐. 이른 아침 마을 뒤 높은 언덕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넘실거리는 흰 안개 바다가 펼쳐진다. 량수 마을과 마을 앞 푸른 논 어데라 없이 흰 비단 같은 안개에 잠겨 보일 듯 말 듯하다. 몽롱미를 자랑하는 그 모습.

안개 속의 집집마다 울바자에는 나팔꽃이 피어나고 열콩이 주렁졌으리라. 뜨락마다 노란 호박꽃 피고 파란 오이 드리우고 푸른 파 이슬에 젖었으리. 밤새곤 도마도는 포기마다 매달려 빨간 얼굴 자랑하며 코 흘리게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한 집 두 집 굴뚝엔 파란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마당에서도 풍로불을 피기 시작하리라. 안개 속의 고향 마을아, 너는 기지개 켜며 잠을 깨는 내 사랑의 여인 마냥 신선하여라. 안개 속의 고향 마을아, 너는 어찌 이다지도 어여쁘더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를 때에는 모름지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 마음속에 품은 사랑의 이유를 모를 때이다. 그러니 연인의 깊은 마음

마음속이 똑똑히 보일 때 보다 알릴 듯 말 듯 몽롱하게 보이면 상상의 꽃노을에 감겨 더 아름다워 보이리라. 안개 속의 고향 마을도 그와 같이 신비롭다 하리라. 그대여 사랑의 이유를 굳이 찾아 무엇하랴. 까닭을 모르고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리라. 신비로움을 죄다 알고 싶어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참사랑이리다. 고향 마을아, 너는 내 사랑, 내 여인, 부디 길이길이 예뻐다오. 꿈에만 보이지 말고 내 앞에 신기루로 나타나다오. 그러면 이내 마음 천방지축 내 품에 얼싸 안기리라. 그리고 오래오래 흐느끼리라. 이 가슴 후련하도록.

손홍범의 수필 안개 속의 고향마을 보내드렸습니다. 작가가 그리는 량수벌의 아침 안개 속 풍경은 몽롱하고 신비롭죠. 안개에 잠긴 마을, 보일 듯 말 듯한 집들과 채소밭,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연기, 이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상대가 왜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안개 낀 고향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몽롱함을 하나로 묶으며 완벽하게 알 수 없기에 더 간절하고 아름다운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이 수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두 번째 작품 보내드립니다.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몽련으로 피고 싶어라. 꽃 중에 꽃, 묻꽃들이 시세 많은 자색을 갖춘 그 하얀 백몽련으로 피고 싶어라. 나비 꿀벌들이 오금 못 쓰도록 순백의 꽃잎을 펼치고 슬프도록 아련한 향을 바람에 조금씩 이르면서 몽련으로 향기롭고 싶어라. 명함장. 내게도 명함장이 있었다. 내 투덜거림과 내 아픔과 내 희노애락을 그대로 담은 명함장. 여긴 총성없는 전쟁터, 부글거리는 화산, 혹은 봄비 맞은 꽃동산, 황금빛 단풍으로 아름다운 에덴. 원망도 가라, 미움도 가라, 응석도 설 자리 없다. 어머니처럼 인내하면서도 아버지처럼 꿋꿋이 존엄을 지키며 나의 눈물과 나의 서러움과 나의 즐거움까지. 또박또박 박혀있는 너는 명함장이라기보다 내 인생의 기록부구나.

헤이 연변. 갑자기 연변이 떴다. 큰 땅덩어리 방방곡곡 친구들이 호북에서 광주에서 하남에서 꼭 우리 집에 와서 놀고 가겠단다. 준비도 덜 됐는데 고속기차 쌩쌩 차가용 척척 몰고 와서 반갑고 당황하다. 갑자기 와서 방이 없어도 변수가 생겨도 영하 20도 추위도 그들의 타오르는 열정 말릴 수가 없다. 아침 10시까지 늦잠 자던 외지 젊은이들 수상시장 구경에 새벽 5시에 나와 눈과 입이 바쁘다. 찰떡 한 입, 순대 한 입, 김치 한 입. 어제는 비암산 온천, 오늘은 공룡왕국. 몸이 하나인 게 아쉽다.

때가 되면 비빔밥, 보쌈, 양꼬치,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들이 뒤늦게 무사람들의 혀를 마비시킨다. 모아산 아래 민속촌에서는 엄동소란 속에서 황홀한 우리 민족 치마 저고리 떨쳐 입고 전국 방방곡곡 친구들이 너도 나도 공주 왕자가 돼 자신감을 뽐낸다.

친구들이 인터넷을 타고 폭발적으로 찾아와 하룻밤 사이에 중앙 TV에까지 얼굴 비춘 자랑스러운 우리 연변. 우리 민족 언어는 모르나 그냥 우리 음식에 반해서, 그냥 우리 옷에 반해서 보고 싶어 찾아왔다는 한마디에 기쁘고 자랑스러운 요즘 연변이다.

최선숙 씨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왜 이수 보내드렸습니다.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은 단순히 꽃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넘어 자신이 추구하는 존재 방식을 몽련에 투영한 시입니다. 그리고 오래 남는 여운, 즉 깊이와 내실을 갖춘 삶을 꿈꾸는 것인데 강렬한 자아와 부드러운 여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성숙한 존재의 아름다움, 그런 몽련을 닮은 삶을 살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긴 시였습니다. 해의 연변은 반가움과 당황스러움 사이에서 진심으로 자랑스러워지는 오늘날, 연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시이죠. 이 시가 돋보이는 것은 부족함을 자랑으로 전환시키는 태도입니다. 방이 없고 준비가 덜 됐지만 그럼에도 찾아와서 우리 음식에 반했고 우리 옷에 반해서 왔다는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뿌듯하게 만듭니다. 알려지지 않아 외롭던 고향이 갑자기 사랑받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설렘과 자부심을 유쾌하게 따뜻한 어조로 노래한 작품이었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일상 속에서 4가지 말부터 바꿔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 행복해, 일이 재미있어지는군. 우리가 반복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자신을 향해 행복을 부르는 좋은 말들을 많이 속삭여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오경희의 글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피운 꽃. 나는 화란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한다. 화풍이 너무 좋다. 반 고흐는 조카의 탄생을 축복해 파스텔 톤의 푸른 배경에 하얀 꽃이 활짝 핀 아몬드 나무를 그렸다. 그는 왜 아몬드 나무를 그렸을까? 아몬드 나무는 보기에는 평온하고 화사한 모습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이리라. 아몬드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이른 봄에 일찍 꽃을 피운다. 그래서 그는 2월에 태어난 조카의 생명을 축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자신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화폭에 담았으리라. 나는 3년 전에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를 묶은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읽으며 꽃피는 아몬드 나무에 대해 알아갔다. 메마른 가지에 잎이 돋기도 전에 꽃망울을 맺고 터뜨리는 아몬드 꽃은 사실 보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잎새의 따스함을 받지 못한 채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 꽃을 다 피운 다음에야 잎새는 서서히 돋아 꽃잎을 보호한다. 반 고흐가 그린 꽃피는 아몬드 나무 그림은 붓터치가 너무 생동해 마치 움직이는 나무처럼 보인다. 꽃잎 하나하나가 바람과 해와 달과 어우러져 노는 듯 감정의 곡조를 선율처럼 표현해 나의 오감을 자극했으며 환상적인 세계를 나로 안내해주곤 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자 했던 유명 화가가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예술을 위해 현실을 무한히 감내하면서 활짝 꽃피웠던 미래의 가능성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미술 소재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단순하면서도 조화로운 매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우치고 순수한 영혼과의 만남을 약속하는 듯 싶다. 이 그림은 반 고흐가 동생 테오의 아들이 태어나자 그린 그림이다. 생리임에서 살던 시절 고흐가 조카의 탄생 소식을 듣고 축하의 선물로 그렸다 한다. 1890년 고흐의 동생 티오에겐 아들이 생겼고 티오는 형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아이가 언제나 형처럼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 이름을 형의 이름과 같게 짓기로 했어. 건강, 행복, 성공 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이름을 조카가 물려받게 된 게 미안하기도 고맙기도

했던 그는 동생에게 감동했고 그 후 고흐는 어머니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조카의 침실에 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흰색 아몬드꽃이 만발한 커다란 나뭇가지 그림이랍니다. 동생도 이런 형에게 감동받았다. 그의 편지를 보면 동생 티오는 화방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형에게 이젤과 물감 그리고 생활비를 보태주었고 나중에는 병원 치료비까지 따로 챙겨주었다. 동생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고흐가 화가의 꿈을 잃지 않도록 응원과 지지를 함께 보내주었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의 편지는 고흐가 세상을 결별한 후 태호의 아내 요한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박물관도 태호의 아들, 즉 고흐의 조카인 빈센트 빌렘 반 고흐가 커서 설립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반 고흐에게 특별한 소재로 각성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했으리라. 1888년과 1890년에 고흐가 프랑스 남부 아를과 생데미 병원에서 아픔을 잊으려고 꽃이 만발한 아몬드 나무를 미학적으로 즐겼을 것이고 꽃나무를 그리면서 기쁨을 찾고 외로움과 좌절을 이겨내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림은 조카에게 주는 선물이자 자신한테 용기를 주는 선물로 되었으리라. 37년 생애 마지막 봄에 조카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 그린 마지막 꽃 그림이니 말이다. 봄이 오면 내 고장 연변에도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그러면 고흐의 아몬드 나무가 생각난다. 가는 곳마다 살구나무, 복숭아나무에는 꽃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고흐가 생각난다. 생전에 미술계의 인정을 못 받고 대중에게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해 그림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열정적으로 꾸준히 그림을 그렸던 고흐의 다른 작품들로 보면 거칠면서도 강렬한 색채로 삶의 불길을 지펴올렸고 작품들이 생명력이 넘쳐나서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그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안온하고 평화스러운 그림으로 보였다. 가족과의 화목, 행복을 상징하는 그림이어서 그럴까. 한 줄만 보지 않아도 보고 싶어진다. 그림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나뭇가지들이 쭉쭉 하늘로 뻗은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형태가 꼬불꼬불 웃자라는데 그런 나뭇가지는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 않음을 넌저시 말해주고 있다. 한편 꿈 많은 사람들의 청아하고 맑은 영혼과 순백색의 순수한 마음을 하얀 꽃으로 소담소담 무리지어 활짝 피게 곱게 그려놓아서 언제 봐도 감개무량하다. 이것이 명화의 특점일까? 그림 왼쪽에 꽃나무 아래쪽 실한 나뭇가지에 심하게 구불거리는 터치는 또 무엇이었을까? 삶의 곡절을 상징했을까? 아니면 꿈과 열망이었을까? 아니면 우울한 자신을 펼쳐 하늘 향한 절절한 외침이었을까? 어쩌면 그 당시 앞이 보이지 않은 삶의 터널 속에서 고독하고 불행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의 팔뚝 근육이었으리라. 사실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반 고흐는 이르레 생데미 정신병원에서 병이 심해지는 단계였다. 고흐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기, 상한 영혼의 가장 희망적이고 밝은 꽃 피는 아몬드 나무를 그렸다. 그 후 5개월 지나 반 고흐는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다. 누구보다도 강인했지만 너무도 내적 고통이 컸기에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한다. 평생 형을 따르는 티오도 역시 형이 간 6개월 후 형을 따라갔다. 조카는 어떻게 되었을까? 큰 아버지가 준 그림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평생 애지중지했던 그는 반 고흐 미술관을 세워 큰 아버지의 모든 유작들과 함께 기증했다. 큰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름과 선물로 세계인이 찾는 미술관을 만든 조카의 모습을 화가 고흐는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라고 리은화 미술평론가는 적고 있다. 그림에서 중요한 건 또 배경이 아닐까. 아몬드 꽃이 피어는 그 푸른 배경이 내 눈앞에 선하다. 그의 푸른 하늘 배경이 아몬드 나무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그 가지 위에 피어는 꽃들의 꿈을 응시해주는 푸른 배경 또한 너무 멋지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봄의 오아시스다. 가지마다 화산 꽃들이 활짝 피어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 가지만 뚝 꺾어 귀등에 꽂고 일상을 즐기고 싶다. 이 그림을 볼 때는 마치 내가 그곳 봄이온 산 언덕에 서 있는 듯하다. 그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내 마음을 여행시켜준다. 그림 속에서 내 자신을 찾고 내 안에 잠재된 꿈과 열망을 발견하며 내 삶의 변화에 당황하지 말아야겠다. 반 고흐에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봄바람에 부드럽게 꽃잎을 날리며 춤을 춘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치유의 힘을 분명 갖고 있는 이 그림은 어둠을 밝히고 나에게 희망의 빛을 뿌려준다. 애잔하면서도 력동적인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안의 작은 소망이 저 꽃들과 같지 않을까고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나의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며 미래를 상상해본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며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로 견뎌내다가 다시 새 봄이 오면 꽃나무들도 생명력을 갖추는데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과 변화가 찾아와도 희망을 품고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반 고흐 령몬의 편지란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래 내 그림들 그것을 위해 난 내 생명을 걸었다. 고흐는 평생 동안 티오에게 600통이 넘는 편지를 썼다. 반 고흐의 불꽃 같은 열망과 고독한 내면을 기록한 반 고흐, 령원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반 고흐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고자 했는지를 느꼈으며 그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고 미술에 엄청난 노력과 몰두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미술 작품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감자 먹는 사람들, 붓꽃, 아르레 침실, 밤의 카페 테라스, 구두 등을 사진으로 남아 컴퓨터에서 찾아보길 좋아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감상하며 나는 나의 삶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처럼 굳세고 의지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길 소망해본다. 그림 속의 꽃나무는 잠든 시간을 깨우며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하는 건 아닌지 생활 속에서 유명화가 반 고흐를 떠올리며 그의 그림을 지속적으로 감상하고 싶다. 반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 그림이 박힌 머그잔 또는 티셔츠, 스카프, 가방이 어디 없을까? 반 고흐를 기념하는 일상용품이 나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따라 명화가 새겨진 도자기 잔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싶다.

물과 같이 흐르는 편지 속에서 우리는 고흐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평생 단 한 번의 전수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그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생 태호에게 보낸 600통이 넘는 편지,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고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써내려간 불꽃 같은 일기였습니다. 신념과 철학, 그리고 미술에 대한 엄청난 몰입, 그건 단순히 재능의 발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싸움이었죠. 고흐는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이 그림만큼은 가장 맑은 긍정으로 가득합니다. 그 에너지를 내 삶의 일부로 가져가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명화가 새겨진 도자기 잔이 하나였다면 커피를 마시는 그 짧은 순간조차 예술이 되겠죠? 여러분의 곁에는 일상을 붓으로 물들이는 기분으로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이 있나요? 꽃피는 아몬드 나무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아름다움이 함께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문화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1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고향전의 글입니다. 시음떡의 향입니다.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건넨 반찬통 뚜껑을 여는 순간 톡 쏘는 새콤달콤한 향이 순식간에 방안을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고 동글 납작한 모양의 서리낀 아침 숨결처럼 새하얀 쉬움떡이 들어있었다. 막 시루에서 꺼내는지 아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잊고 있던 기억이 꿈결처럼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엌에 김 서린 창문, 그 안에서 떡 반죽하던 할머니, 뜨거운 김에 데이며 솥에서 떡을 급히 꺼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쉰떡이라니, 그 지독한 냄새의 주인공을 내가 마주하다니. 내 고향 연변에서는 발효된 것을 쉬었다라고 표현하기에 맵쌀가루에 발효된 감주를 넣어 만든 증편을 쉰떡이라 부른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부엌에는 새벽

방마다 시큼한 냄새가 가득했다. 할머니가 직접 쉬움떡을 만들어 연길에서 가장 큰 장터 서시장에서 팔았기에 우리 집은 동네에서 쉰떡집으로 불렸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떡 장사를 시작해 집이 재개발로 이사를 가기까지 아마 떡 장사를 10여 년 했을 것이다. 골무떡과 만두기도 함께 만들었지만 절묘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라며 모두가 극찬하던 쉬움떡이야말로 할머니의 대표작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전날 저녁부터 쉬움떡을 만들 준비를 했다. 하얀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으며 살살 저어 익 반죽하고는 감주를 넣어 가마솥 아랫목에서 발효시켰다. 새벽이 되면 반죽이 부풀며 술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알람이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 했다. 무쇠솥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동글 납작하게 쪘다. 갓 쪄낸 떡은 하얀 구름처럼 포슬포슬 부풀어 올랐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고명을 곱게 뿌린 뒤 참기름을 발랐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들은 너는 맨날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쉰떡이 정말 싫었다.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것도 찰떡처럼 쫀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식감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거북했던 건 코끝을 찌르는 낯선 신내였다. 나에게 쉰떡 냄새는 매일 맡아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다. 쉬움떡이 싫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님은 할머니까지 모시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바빴다. 특히 어머니는 출근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아야 했다.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잘 갖춰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에 부엌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목욕물을 끓여서 마련해야 했다. 게다가 물을 아껴야 한다며 매일 저녁 가까운 강가로 나가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 손빨래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해가 뜨기 전에 떡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무게를 다 아는 듯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유난히도 안쓰럽게 보였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머니를 도와야겠지만 뜨거운 김에 데여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그놈의 떡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는 것만 같아 쉬움떡이 더 미워졌다. 나는 쉬움떡과 평생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속에 높은 담을 쌓았다. 떡을 팔 때도 안 먹던 떡을 할머니가 떡 장사를 그만둔 뒤로는 더더욱 입에 댈 일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여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자 쉬움떡을 먹을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쉬움떡. 타국에서 고향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건넨 마음이 느껴져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기운이 입안을 감돌더니 곧 고소한 맛이 따라왔다. 오래 먹은 된장처럼 깊고 담백한 풍미가 번졌다. 쉰떡이 이렇게 맛있던 떡이었나. 분명 이 맛이 아니었는데. 고개를 갸웃하며 남은 떡도 덥석 입에 넣었다. 떡 향기가 혀끝을 간지르며 입안 가득 퍼졌다. 그렇게 싫었던 쉰떡의 신맛이 이토록 정겹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침마다 떡을 한 점 물고 학교에 갔으면 어머니가 따로 밥을 차릴 필요 없었겠는데 나는 떡은 죽어도 싫다며 꼭 밥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철없는 고집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는 밥 대신 쉬움떡이 올라와 있었다. 또 떡이야? 나 밥 먹을래. 투정을 부리며 접시를 엎자 쉬움떡이 바닥에 툭툭 흩어졌다. 이 아까운 걸. 어머니는 묵묵히 쉬움떡을 주워 자신의 밥그릇에 담고는 다시 밥을 지었다. 할머니가 나의 행동에 언짢았는지 이놈의 떡 장사를 그냥 확 그만둬야지. 온 가족이 무슨 죄냐? 라고 했다. 떡 장사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죽을 먹어야 할 걸요? 하하, 얘가 또 죽은 죽어도 싫다고 음식 투정을 할 거고. 어머니의 우스갯소리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선녀를 밥 먹이려면 떡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네. 그 뒤로도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깨어나

할머니가 떡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쉼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 시절에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식품 기업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잊을 수 없는 음식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재현해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치매로 자기 이름과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유년 시절의 음식을 맛보는 순간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향,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까지 추억의 음식이 잊고 있던 시간을 되살려낸 것이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맛의 회귀라고 이름한 것이다. 내 지인 중 한 명도 어릴 적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너무 싫어 수십 년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50대가 되더니 이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김치가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회귀를 경험하는 음식에는 즐겨 먹었던 음식만이 아니라 한때 싫어했던 음식도 포함되는 것 같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맛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음식이 나도 있다.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재료도 넘쳐나지만 이상하게도 내 혀는 오히려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토속적인 맛을 찾아 헤맨다. 예전엔 쓰다며 뱉어버리던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요즘은 그렇게 좋고 썩은 냄새 같다며 밀쳐냈던 청국장이 지금은 너무 구수해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 있는 식품마트까지 찾아가 사오곤 한다. 왜 싫어했던 음식을 수십 년이 지나서 찾게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입맛에 남아있는 깊은 뿌리 때문은 아닐까?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진 음식을 통해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맛의 회귀는 단순히 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 맛은 뇌속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문득 깨어난 활성세포와 함께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신맛에 두 딸이 코를 찡그렸다. 나는 쉼떡을 하나씩 쥐어주며 웃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엄마처럼 이 향을 그리워할 날이 꼭 있을 거야. 옥수수 온면, 고추 순대, 연변식 된장국 등 여러 가지 고향 음식을 만들어주면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겨우 맛보기만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 우연히 이 음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두 딸은 문득 엄마의 고향 맛이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쉼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절의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쉼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전병칠 작사 고창모 작곡의 꼬불길 보내드립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과 소박한 정서를 담은 이 가요를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듣고 싶은 가수의 녹음 테이프를 사서 듣곤 했죠. 녹음 테이프도 이제는 추억 속의 물건입니다. 이어서 김혁 작사, 박병훈 작곡의 그대 남기고 간 녹음 테이프 보내드립니다. 디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착실한 감농꾼 보내드립니다. 성실하게 땅을 일구는 농군의 모습과 알찬 삶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여서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연기를 노래한다 보내드립니다. 요즘 연기는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유람객들의 발길이 끊기질 않는데요. 우리 고향 연기를 더욱더 번창하길 바라면서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정준옥 작곡의 북경에 가고 싶소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기 우리 수도 북경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노래에 담은 가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꾀꼴새에 비유하죠.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안미옥 작사 최삼명 작곡의 꾀꼴새 처녀 보내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기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2: 연기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악어 아가씨의 보호를 받으며 공원 깊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도 주주와 그의 친구들은 공원에서 더 많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모험을 겪게 될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즐거운 기대 속에도 위험이 숨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형 얼룩뱀의 습격에 새 친구는 정말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요? 용감한 아가 아가씨는 과연 대형 얼룩뱀과 잘 맞서 싸워 조조 일행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조조 일행은 마침내 무사히 대회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조조의 멋진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4장 대형 얼룩뱀의 습격.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연잎수레가 공원 깊은 곳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조주가 눈빛을 반짝이며 아그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아그 아가씨, 방금 공원에 대회가 있다고 하셨죠?
2: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인차 그 대회장에 도착할 거예요.
0: 무슨 대회인가요? 농구 대회인가요? 쟁쟁이가 얼굴을 수레 밖으로 내밀며 물었어요. 쟁쟁이는 농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활공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마다 야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멋진 농구 시합을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 쟁쟁아, 이 공원에는 파충류들만 살고 있잖아. 대회를 한다 해도 달리기 대회겠지. 총군이 마치 정답을 맞추기라도 한 듯 콧대를 높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0: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2: 여러분들의 추측이 다 틀렸습니다.
0: 그럼 무슨 대회인가요? 조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궁금해서 물었어요.
2: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0: 노래 시합입니다.
2: 알고 보니 오늘 이 공원에 사는 모든 개구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 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누가 목소리가 가장 크고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지 모두가 힘껏 겨루는 특별한 대회였거든요.
0: 조주는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라서 노래 대회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날개라도 달아서 바로 대회장에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들떴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서둘러 말했어요. 두꺼비 아저씨, 빨리 갑시다.
2: 걱정 마세요. 늦지 않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는 웃으며 수레줄을 조금 더 꽉 쥐고 속도를 조금 높였어요.
0: 다들 신나서 대회장으로 가던 길에 아그 아가씨의 시선이 길가에 놓인 돌 하나에 꽂혔어요. 그는 재빨리 꿈틀꿈틀 기어가서 입을 벌려 돌을 꿀꺽 삼키고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2: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돌이 아그 아가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그 아가씨는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추주 일행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은데요. 이렇게 크기가 딱 적당한 돌들은 보통 흔치 않거든요.
0: 아그 아가씨는 돌 옆으로 빠르게 기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입을 벌리려는 순간 뒤에서 주주 일행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2: 아그 아가씨가 급하게 뒤를 돌아보니 몸통이 몹시 굵고 긴 대형 얼룩뱀이 주주 일행에게 거침없이 달려들고 있었어요. 아그 아가씨는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그 돌들은 모두 대형 얼룩뱀이 일부러 놓은 미끼였던 것이에요.
0: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돌을 먹으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방어력이 약한 주주 일행을 습격하려는 악한 속셈이었어요.
2: 대형 얼룩뱀은 큰 입을 벌리고 쟁쟁이에게 덮쳤어요. 하지만 쟁쟁이는 아주 명리했어요. 몸이 작고 날렵한 장점을 이용해 연잎수레에서 땅으로 재빨리 굴러 내려왔어요.
0: 대형 얼룩뱀은 쟁쟁이를 놓치자 곧바로 주주에게 다시 덮쳤어요. 주주는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두꺼비 아저씨 뒤에 꼼짝없이 숨었어요.
2: 두꺼비 아저씨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3: 너 이놈! 손님들한테!

0: 무리하게 굴지 마라.
1: 대형 얼룩뱀은 두꺼비 아저씨를 얕보듯 콧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2: 자기 자신도 지키기 벅찬 놈이 용 행세를 하다니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여주지?
1: 말을 마친 대형 얼룩뱀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몸통 절반 이상을 연잎수레우로 올렸어요. 주주일행은 너무 긴장해서 숨을 참은 채 꼼짝하지 못했어요.
0: 그만해!
3: 아그 아가씨가 황급히 달려가 대형 얼룩뱀을 힘껏 한 방 내리쳤지만 얼룩뱀은 재빠르게 피해버렸어요.
1: 대형 얼룩뱀은 우로 훌쩍 뛰어 올랐는데 몸이 연잎수레 천장에 부딪힐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세게 내리쳤어요.
3: 대형 얼룩뱀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연잎수레를 넘어 땅에 무겁게 쓰러졌어요.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모두는 그 순간을 자세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형 얼룩뱀이 스스로 균형을 잃은 줄로만 생각했어요.
1: 아그 아가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쫓아가 대형 얼룩뱀을 길가 바위 앞으로 몰았어요. 대형 얼룩뱀은 몹시 화가 나 계속 혀를 내뱉으며 으르렁거렸어요.
0: 아그 아가씨 조심해요.
3: 조주가 두꺼비 아저씨 밑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아가 아가씨와 대형 얼룩뱀이 맞서는 모습을 보며 몹시 긴장해했어요.
1: 쟁쟁이와 총고는 뱀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몸통이 굵고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처음이었어요. 두 친구는 손을 꺾고 긴장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씩 천천히 대형 얼룩뱀에게 다가갔어요.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를 위협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1: 그리고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아그 아가씨 눈앞에서 계속 흔들며 위협했어요.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눈빛을 더욱 강하게 굳혔어요.
3: 아그 아가씨는 갑자기 몸을 빠르게 돌려 강력한 꼬리로 대형 얼룩뱀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얼룩뱀은 재빨리 비켜 피했고 아그 아가씨의 꼬리는 쾅 하고 땅에 힘껏 내리꽂혔어요.
1: 굵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땅이 살짝 진동했어요. 만약 대형 얼룩뱀이 이 공격에 맞았었다면 결과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3: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고 주변 덤불 속으로 재빨리 기어들어 도망쳤어요.
1: 걱정했던 싸움이 끝나자 쟁쟁이는 다시 연잎수레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찔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몸소리 치며 말했어요.
4: 세상에, 대형 얼룩뱀이 계속 혀를 내뱉는데 정말 무서웠어.
3: 아그 아가씨가 다가와 조주 일행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1: 대형 얼룩뱀의 혀는 무섭지 않아요. 그건 그저 전파 탐지기일 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그의 독 이빨이에요.
3: 호기심이 생긴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얼룩뱀이 계속 쉬 하고 있는 건 왜서인가요?
1: 아그 아가씨가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건 주변 환경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얼룩뱀의 혀는 냄새와 주변 정보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3: 그렇게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한 주주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길을 떠났어요.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제는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신기한 혀에 관한 것으로 옮겨졌어요.

0: 내 친구들 대형 얼룩뱀의 갑작스런 습격에서 악어 아가씨가 용감하게 나서주고 주주와 친구들도 겁먹지 않고 잘 버텼네요. 그렇게 무사히 얼룩뱀을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대회장에 도착할까요? 오늘 개구리들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1: 주조 일행은 또 동물들의 어떤 신기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정말 그대로 도망간 걸까요? 혹시 화가 나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주조 일행은 과연 안전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주조의 더 흥미로운 모험 함께 만나볼까요?
0: 그럼 다음 시간에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새싹을 깨워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창단 맞추며 우석우석 어서 크자, 송이송이 어서 피자 약속을 해가요.

동해바다 오소가자 하나되어 오소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레미도 동해바다 오소가자 하나되어 오소가자.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과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0: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학적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길태정기문진부에서 많은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중이, 서이, 조이, 림상 경험을 42여 년이나 갖춘 이런 말이죠. 중이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료행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문진부에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하나는 호흡계통에 관계되는 질병에 감기를 잘하는 분들, 감기가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이런 병증에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고 가래가 성하고 이런 병증으로 앓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기관지 천식, 인후염 이러한 말이죠.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일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위염에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괴야, 그리고 결장염, 변비, 설사, 담낭염 이러한 소화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고혈압으로 고생하거나 저혈압에 관심병에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문진부에 오셔서 박창호 주임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대략 3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3억 정도 되는 분들 속에서 대략 절반을 차지하는 분들이 중약을 썼던 서약을 썼던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늘상 이런 말죠. 증세를 말죠. 말씀합니다. 네, 혈압약은 썼는데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메스껍고 밥맛이 떨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이런저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어째서 혈압이 말이죠. 혈압약을 썼는데 온정되지 못하는가. 하나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그 정서 상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된 상태, 너무 우울한 상태, 다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하고도 아주 관계됩니다. 음식 습관이가 규율적이 못된단 말입니다. 예컨대 좀 맛있는 음식이 있으기

0: 대망에 평소보다 많이 잡숫고
1: 네.
0: 예, 또 예, 그닥 말이죠. 진해 맛이 없는 음식이 않지만은 내가 좀 이걸 싫어한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적게 잡숫거나 아예 잡숫지 않는 분들. 네. 그리고 보통의 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먼저는 말이죠. 자기들로 모종 약방에 우리 연길 같은 지역을 보게 되면 약방이
1: 너무 많죠.
0: 너무 많죠. 그래서 네. 그런 것보다도 글쎄 네. 약방에 가서 고혈압에 대한 약들이 아주 많거든요.
1: 네.
0: 임의로 자기들로 이렇게 말하죠. 사서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약물들이 말이죠. 환자분들이 그 병증에 맞지 않게 되면 잡사도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종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혈압이 온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자주 신경공능문란이 있는 분들이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 습관상에서 보게 되면 꼬예니 너무 짜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말이죠 비계가 많은 꼬주방이랍니다. 이런 음식을 말이죠 반가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 속에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 상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최파 운동에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사파에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운동을 합시다. 그런데 운동량이 너무 과분해도 또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상에서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술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혈압이 말이죠. 운동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 상태에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어째서 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가에 우리 여러분들과 하고 토론해 봅시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심뇌혈관 질병이 인기될 위험성이 더 많아집니다.
1: 네.
0: 그리고 이 혈압을 온정시키지 못하게 되면 인체 내부의 여러 가지 계통의 말이죠. 기관들을 손상주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다거리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어떤 분들은 식은땀이 또 쭉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겠죠. 우리 뇌혈관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말이죠. 출혈성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쇄의 결혈성 말조의 중풍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 진단에서 노경스 노경스 하는데 또 일면 창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지금의 연변병원 같은 티젠 중심에서의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CT라든가 MRI를 찍게 되게 되면 노공으로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2: 저는 어떤 나이 80이 돼 그런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부서가지고 어떤 때는 막 사발 때 막 그렇게 붓습니다. 그래 걸기도 힘들지 중계 되는다 뭐 한 중계 두 발 나야 댕기고 그래서 그 길태 병원의 원장 선생님 찾아가 보였는데 보리수산 나도 맞았고 중약도 먹고 그다음에 침도 맞고 이랬는데 어떤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2: 그래 한번 더 가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연결됐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통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말조의 뇌혈관계통에 아까도 설명하다가 중단됐는데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가 조막막 하관출혈 이런 거는 말조의 출혈성 병변입니다. 그리고 또 결혈성 병변에 노컹스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뇌혈전이라든가 뇌전색에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보고단에서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콸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또 심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혈관 계통의 질병도 잘 인기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가 숨이 잘 아예 나오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다음에 막 어떨 때 심할 때는 신선 쿵치 못하는 느낌이 막 들어서 바깥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인이 소개로 박창호 선생님이 야구 있으니까 두 번 갔다 썼습니다.
1: 예예예.
2: 이게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비올 때문에 더 심했는데 요즘에 계속 우긴데도 나의 가슴이 영 편안하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예예.
2: 그래서 오늘이 또 가서 약을 지우려고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그 박창호 선생님 주임님.
1: 예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아, 알겠습니다.
1: 예예. 예예. 예. 예. 하루 네. 빨리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편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돌아눕기도 힘들고 누웠다 일어날 때는 다른 사람이 부축힘을 받아야 일어났습니다.
1: 예, 심했구만. 예.
3: 여러 곳을 댕기면서 치료해봤는데 크게 소득이 없다가 생방송 듣고 그런 길태중이병원에 강철수 주임한테서 침도 맞고 서약도 쓰고 그런 게 요즘에는 누워도 제절로 일어납니다.
1: 아, 그래. 좋은 일입니다. 예, 예. 예,
3: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어서 한 2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축힘에 일어난 게.
1: 근데 예,
3: 요즘에는 제대로 일어나거나 어찌 또 하는지 본인들도 그
1: 길을 아, 그렇죠. 예, 예.
3: 예, 다 부담을 덜고 일어났거나 예.
1: 예.
3: 그래, 치료 효과가 올 때, 오늘도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될수록 오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혈압이가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늘상 발생합니다. 뇌에 공급하는 피가 모자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20% 정도로 말이죠. 이런 현상이 생기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30% 이상으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관건 문제는 이런 말이죠. 현상이 생길 때는 환자분들이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사지가 말이죠. 늘상 마비되고 절연하고 맥이 없고 어떤 분들도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물건을 보는 것이 말이죠. 똑똑히 보이지 못하는 이런 증세들을 말이죠.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제때 말이죠.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단단식 노출세 상태가 올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이죠. 뇌 경색이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뇌 공열 부족 현상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인체 내부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질병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알겠지만, 동맥경화 하는데, 동맥의 주경경화가 발생했을 때에게 되면, 혈관에 말이죠. 내배기가 방콸이 형성되고, 방콸을 말이죠.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혈관이 말이죠. 협착증이 나타나

0: 하거나 심지어는 폐쇄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러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교대를 하지만은 혈압이 말이죠.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혈관벽을 말이죠. 손상되기 쉽거든요. 이래게 되면 또 뇌에 대한 말이죠. 공열부조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평시에 위가 많이 아파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했습니다. 항상 밥도 먹으면 배가 불어 하고 소화도 안 되고 거기에 변비까지 있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친구 소개로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성약을 세 번째다 썼는데 그런데 변비도 잘 통하고 위가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먹으면 불어 가던 것이 많이 나사지고 속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저는 오늘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예. 일찍 오십시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위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예, 예.
3: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좀 예약 드리려고.
0: 오늘 오시겠습니까?
3: 예, 오늘 오전에.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늘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1: 네. 네.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예.
4: 반갑습니다.
0: 예.
4: 저는 다리 아프고, 가르치기가 힘들어, 매겹지. 그래서 강청소생을 배웠는데,
0: 예.
4: 방송 하나 줬습니다.
0: 예.
4: 심도하고, 약도 쓰고 해서, 지금, 음악에 나가줬습니다.
0: 예, 예, 예.
4: 강청소생 배우자고.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4: 예.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아, 감기 자꾸 걸리고 기침 나고 해서 지난주에 박창호 주임 약을 썼는데 많이 나아져가지고 오늘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5: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5: 네, 수고하셔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6: 예,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6: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습니다.
0: 예.
6: 그런데 그 박상호 주임 약을 쓴 게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0: 예, 예.
6: 예. 심장병이 좀 많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0: 그렇죠, 예.
6: 예. 소개해 주신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0: 예, 응당한 예. 일을 했습니다. 예.
6: 박창호 주임께도 감사드립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6: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거기 무슨 또 그 무슨 주사라 하든가. 그,
0: 예, 예.
6: 예. 그, 연골주사.
0: 예.
6: 연골주사 맞다고 이래.
0: 예. 연계됐습니다.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네.
0: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7: 예. 제가 예. 전날에 친구들과 볼 사다가.
0: 예.
7: 다리가 발목 상해가지고
0: 예.
7: 원장님께서 침 맞고 약도 재가지고 먹었는데 효과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약 다 먹어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가서 지지라고 합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겠습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게 되면 심장병을 또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이라든가 심리수창이라든가의 심력쇠갈증에 이런 심장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다음과 같은 말이죠. 증세가 생길 때는 유관된 말이죠. 검사를 상세히 진행해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에 말이죠. 팔다리를 놀리는 것이 말이죠. 불편하다. 옛날에는 말이죠. 무엇을 죄도 말이죠. 힘있게 쥐고 이랬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말이죠. 아직까지는 풍일한 진단을 못 받았는데 물건을 쥐다가 보니까 잘 쥐어지지 않고 또 말이죠. 떨어지고 그리고 한쪽으로 말해 쓸리는 감이 납니다. 길을 걸을 때 이게 다 말이죠. 하나로 말하면 증조라는데 징조에 이렇게 되면 꼭 뇌혈관 질병이 왔는가에 현대의학적으로 상세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말이죠.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는 또 말이죠. 렌즈 공능 장애라는 것이 옵니다. 본래는 말이죠. 아주 말이죠. 반응이 빠르던 분들인데 반응이 말이죠. 아둔해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멍청한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말이죠. 진짜 중풍이 인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지장애, 이식이 모호해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혼미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을 말이죠. 생각하고 말씀을 하다 하는데 사실은 말이죠. 그 생각대로 말씀이 인쳐나가지 못하거나 또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는 이 허리와 다리가 엉덩이부터 이 다리까지 줄이 뻗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강중 선생님 보였댔어요.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지금 다시 이 저 효과가 좋을 때 저기 다시 예약하자고 그랬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9: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아예 말이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감 변화를 가져옵니다. 본래는 아주 말이죠. 정서가 좋아하던 분들인데 이런 병증이 발생할 때는 말이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주 말이죠. 신경질을 씁니다. 그리고 시각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안과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그 안과 질환이 아닌데 무엇을 봐도 말이죠. 똑바로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청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귀에서 말이죠. 무엇인가 매미라든가 무엇인가 소리 나는 것 같고 우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다른 분들이 말씀해

0: 그 말씀이가 똑똑히 들리지 않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예. 저번에는 기침이랑 나고 가래 많고 하던 게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많이 나왔습니다.
0: 어느 선생님 그래, 치료받습니까?
2: 딱상호 선생님.
0: 예,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맥이 없는 거 좀 치료하자 그럽니다. 맥이 예. 없고 밥 맛이 없고.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2: 예, 예, 예.
0: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2: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수고하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는 이, 그, 혈압이 원래 높고 한데,
0: 예.
3: 이, 그, 서치 위원에서 그, 진체검사 한 게, 땅구춘이 용 높고, 그 다음에 띵이도 땅구춘이가 6.1이라고 그래서 그 이 심혈관 그런 병 올까 봐서 그게 그 중년에서 퇴직한 그 박윤덕 중의사한테가 보였는데
0: 예.
3: 이 보고서리 이래뭐 띵이도 땅구춘이 이렇게 높고 하니까 이 수치 가지고 미용 위험하다면서 그래서 약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그렇게 계속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는 한 달 지났습니다. 이게 띵이도 당구춘도 2.5m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전 한 게 당뇨산소도 수치 6 내려왔습니다.
0: 예, 예.
3: 그래. 아니 중풍 예방도 하고 혈압도 온종아이 되는 게 온종되고 하면서 왜 용 그 박윤덕 중 현대 감사드리면서
0: 예, 예.
3: 예, 그래, 인사 전화 주시오. 그리고 오늘 또 약질라 가려고 그랬다.
0: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76-5000번, 276-5000번이고요.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의 즈음에 6월 26일 연변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가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당의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공적을 되새기고 전주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 사무일꾼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했으며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 역량을 섭취하며 시대 사명을 과감히 짊어져 연변 도약 조화를 다그쳐 추진하는 가운데서 새 공을 세우고 새 성과를 내도록 동원 경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조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표창 결정을 대독했습니다. 회의에 참관 지도일꾼

국민들은 표창받은 조우수 공산당원, 조우수 당사무 일꾼과 조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받은 인물과 집단대표 6명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를 대표해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하고 각 업종 전선에서 근면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 간부와 당 사무일꾼들에게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5년간의 위대한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억만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 인솔에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냈고 중국이 수천 년 봉건 전제 정치에서 인민민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매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도서고 부유해지며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전반 국면을 통솔하면서 두 가지 대국에 립각해 웅대한 구도로 개혁, 발전, 안정을 통과하고 비범한 기백으로 당과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사업을 깊이 추진했으며 심원한 전략으로 내정, 외교, 국방을 운영해 중화민족 발전사, 세계 사회주의사, 인류 사회 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철과 같은 사실로 서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득팀없이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간다면 기필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바탕색이 있고 한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 담당이 있습니다. 근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과 중공 길림 성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연변 각급 당위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광범한 간부 대중이 실속 있게 일하고 과감히 앞장서도록 단합 인솔해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실속 있게 일하면서 간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두드러진 기여를 했는 바 실제 행동으로 신념이 굳건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 품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인민지상의 공복정감을 힘있게 해석했으며 직책을 다하고 과감히 난관을 공략하는 담당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 전망 계획이 시작돼 기세를 올리고 난제를 풀며 첫 장을 여는 해이자 연변이 기회를 다잡고 기세를 몰아 발전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 고찰, 연변 고찰 시한 중요 지시 정신과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 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1극 2지 3구 구축 목표를 정조준하고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매 하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노정에서 새 역할을 보여주고 새 업적을 창조하며 새 휘황을 이룩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신앙과 신념을 확고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실천하는 데서 지행 합의를 이루고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리론 무장이라는 이 근본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제때에 따라 학습하고 습근평 경제 사상, 당 건설 사상,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변강 치리 강화에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론述을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이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이론적, 정감적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고 시종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분발 정진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견강한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산당원이라는 제1신분과 당을 위해 사업하는 제1직책을 시종 명계해야 합니다. 당 규약, 당 규정, 당 규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신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당정이 제청하는 것은 견결이 호응하고 당정이 결정한 것은

0: 견결히 집행하며 당정이 금지한 것은 견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능력이라는 이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판단력, 정치 더동력, 정치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확고한 정치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형세를 관찰 분석할 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대 조치를 내올 때 정치적 역량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사업을 포치 추진할 때 정치적 요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위험을 견결히 경계해야 합니다. 큰 시비 문제와 관건적 시각 앞에서 태도를 견결히 하고 기치를 선명히 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직책 사명을 확실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중심 대국을 가슴에 품고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난관을 공략하고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 대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업을 전주 발전 대국 속에 놓고 사고하고 계획하면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대외 개방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향촌 진흥, 생태 건설, 민족 단결에서 각자 재능을 펼치며 민생 개선, 사회 치리, 안정 수호에서 담당 자기를 보여줘 더 많은 실적과 실효로 한 지역에 빛을 더하고 전반 국면에 색채를 보태야 합니다. 발전 중임을 과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매개를터를 능력을 단련하고 공을 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분투 무대로 삼으며 매개 사업을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담처로 삼아 혁신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발전을 가로막는 막힌 부분과 병목 제약을 제거하고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앞장서 직책을 이행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앞장서 대중에게 봉사하고 단계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량한 작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훌륭한 실적으로 대중을 이끌며 당과 군중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되는 사업 토대를 두텁게 다져 발전에 힘쓰고 추월을 다그치는 강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취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꾸준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제일 신호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발걸음으로 민정을 가늠하며 진심으로 민의를 경청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정황이 복잡하며 모순이 첨예한 곳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민생의 아픈 점과 막힌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살피며 집집에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업의 노력 방향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결책 포치가 더 실제 부합되고 더 온정이 있으며 실효가 있게 해 인민이 부르면 응답하고 인민이 수요가 있으면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수요를 제일 선택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의료, 양로, 타가, 주택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특수곤란인원 등 중점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알심들여 잘해 민생 보장이 더 강도가 있고 공공봉사가 더 온전히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더 두터워지게 해야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제일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정책 제정, 대상 실시, 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니 표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대중의 진실한 평가와 의견, 건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며 대중이 제기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허심히 접수하고 제때 정돈 시정해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 작품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 사업의 락착, 실시를 힘써 틀어지는 데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연변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발전 역정, 현실 상황과 전진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며 실제 립각해 발전 구상을 계획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제정해 재반 조치가 락착돼 효과를 내고 재반 난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 재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은 밤을 넘기지 않고 사안은 쌓아두지 않는 우량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고 즉시 처리하며 포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성사시킬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를 적게 찾으며 모든 일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고효를 집행이 사업의 일상이 되고 선진 창조와 우수 쟁취가 행동 자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잘 해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가는 강인함을 함양하고 룡두삼이식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며 산업 육성, 생태보호, 향촌지능, 변경 안정 홍보 등 장원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토대를 다지고 장원한 이익이 되며 후속 동력을 증강하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착실히 잘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좌절에 봉착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며 정해진 전략 목표와 사업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엄수하는 데 앞장서 청렴한 정치 본색을 영문이 간직하는 데서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힘을 섭취하는 것을 견지하고 혁명 문화에서 청렴 결백한 기계를 함양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수량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아를 완산하며 사치 추구, 감각 자극, 향락 탐닉의 저급한 취미를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잃고 규율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견결히 하지 말며 훌륭한 도덕 품행으로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빛내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한계선을 긋고 행동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마비 사상,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제멋대로의 태도를 견결히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말에 경계가 있으며 행동에 한계가 있게 해 시종 규율과 법률의 궤도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깨끗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민주 감독과 군중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조명 등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확대경 아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제약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든 각종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 조직이 안심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마음 떳떳한 공산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참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인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은, 조중급인민법원 원장과 기타 주급 현직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첫 인민정권 화룡현 약수동 소베트 정부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5월 25일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농민투쟁을 영도해 초보적 승리를 거둔 토대에서 화룡현 약수동의 동북 첫 농촌 소베트 정권인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6일 현지 수백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설립대회를 열고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정식으로 내온 뒤 관리 인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소작 계약과 고리대금 빈 문서를 소각하고 반동 세력의 재산을 몰수해 빈곤농들에게 나눠졌으며 친일 주고 5명을 처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의 로농 무장을 통합해 약수동 농민 저기대를 조직했는데 저기대를 11개 분대로 나뉘어 마을에 주둔시키며 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5.3용 폭동을 위한 무장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봉건 군벌의 탄압과 파괴로 인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동북지역 첫 노농혁명 정권이고 연변 여러 민족 근로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실천으로 연변 인민의 혁명투쟁 역사에 빛나는 장을 엮어낸 바 중대하고 심오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0: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규례를 해독.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의 2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체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합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 수요이자 전면 의

0: 법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궤도에서 민족사무 치리체계와 치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100년 미중유해 대변국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고중입시에 대비해 우리 수에서는 미리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고중입시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잡아 표준화 일체화 시험 운영 모식으로 순조로운 고중입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에서는 전역 포함 시험 운영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고중입시 안전 방어망을 촘촘히 짜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튼튼한 안전 토대를 다졌습니다. 시험 사무 전 과정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험 사무 인원 선발 관문을 엄격히 통제해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율 이식이 엄격한 인원 1176명을 전주에서 선발해 시험 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시험 기간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시험 장소 주변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위생건강부문에서는 의무일꾼 70명을 통합 배치해 돌발 의료 상황에 대처하며 소방구조대 8개 팀이 전 과정 대기합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일행이 25일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변각계 축구팬들은 열정적인 환영식을 열어 할빈 대표팀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25일 오후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이 연길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할빈 대표팀을 위해 조선족 특색 막걸리와 명태를 준비해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환영을 표했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 할빈 대표팀 감독진과 선수들은 이번 연변 방문에 흥분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감독 정빙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할빈 대표팀은 아주 좋은 형제 팀 관계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계기로 연변에 와서 연변 대표팀과 교류하게 되는데 팀의 상태가 매우 좋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렵니다. 할빈 쪽 축구팬 무계량입니다. 할빈 대표팀의 연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결해서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이번에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 대표팀도 응원하고 할빈 대표팀도 응원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고향은 지금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주 특색농업 산업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에서는 신형 농업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제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 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농업경영주체의 경영효익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경영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보장을 강화하며 인재대오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농업경영주체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농업경영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농업경영주체 지원정책이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농업경영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일전 공천단 조항에서는 2026년 전국대학생 3하향 사회실천활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청년 학생들이 기층실천에서 단련하고 성장하며 업적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위해 공을 세우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떳떳이 책임을 짊어진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이론 선정과 강연, 애국주의 교양, 과학기술 혁신 지원, 향촌지능 촉진, 친환경 발전 선도, 사회봉사, 나라를 위한 병강수호의 헌신, 중화문맥의 전신, 전승 등 다양한 면을 둘러싸고 전개되며 전문 행사 조사 연구 보고서, 과제 해결 집중 시범 등 방식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이 광범위한 참여를 인도할 방침입니다. 요해에 따르면 향촌지능 청춘공훈행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전국의 대학들에서는 매년 500만 이상 청년 학생들을 우리 향촌에 심입시켜 사회실천과 해민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길림성 농업농촌청은 전성 량곡 생산 실제로부터 출발해 해당 단위들에서 농업 고품질 발전 전문자금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인도하고 농업재해방지 감소 친환경 생산기술을 힘써 보급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량곡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2026년에 전성 친환경적 통합적 예방 면적이 220만 모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림성 농업기술보급본서는 전성 재해방지 감소 기술 보급 주관 부문으로부터 재해 감소 및 증산 기술의 집대성 방안을 제정하고 재해 감소 및 증산의 집대성 기술, 농약의 과학적인 안전 사용 기술 및 식물 보호 예방 통제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자연재해와 농약 피해 등이 량식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량곡의 안정적인 생장과 풍작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네, 방안에 따르면 재해 감소 및 증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며 농사 상황 조사를 전력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핵심 시범 방안을 추진하며 시험 및 시범을 실시합니다. 2026년에 전성적으로 벼, 옥수수 등이 다양한 병충해 약재 예방 효과 기지 5개, 제초제 약해 시범 기지 3개, 식물 보호 기여률 예방 통제 효과 평가 시험 기지 6개, 친환경 예방 통제 시범 기지 3개를 구축해 식물 보호 예방 통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네, 일정 우리 주가 주도해 제정한 페실 로마이세스 라시쿠스모약과 페실 로마이세스 라시쿠 과립제의 두 가지 국가 표준이 집중 심사를 마치고 순조롭게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0: 지주에서는 이 두 가지 국가 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해 관련 국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당 항목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정식 가동됐고 국가표준화 감독관리위원회의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포함됐으며 2026년 4월 15일 정식으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매실 로마이세스 라시쿠는 근결 선충을 방지하고 고품질 생물 농약으로 인삼, 도마도, 오이, 수박, 가지, 생강, 콩, 연초 등 작물에 사용하며 안전하고 잔여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표준에 부합되는 약물은 근결 선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종작 산량을 제거하며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 특산품인 인삼의 생존율과 수확량,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녹색 유기농 재배 요구 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해당 표준의 시행은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태와 인삼 안전을 보호해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삼 품질 검사 및 인증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연변에 착지했습니다. 산업 발전의 난관을 해결하고 품질 관리 통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들어 연결시에 위치한 국가인삼 로경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은 국가급 플랫폼 기능에 입각해 길림성 풍의건강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를 시범으로 산삼과로 전문 품질 검사 업무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원료 진위 감정,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평가 지표, 검측, 전과정 추적 관리, 삼위일체의 전 사슬 품질 검사 관리 통제 모직을 구축해 원천적으로 품질 관리를 통제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 권위적인 기술의 힘으로 특색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네, 향후 국가 인삼 로경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은 지속적으로 인삼 로경 품질 검사 분야에 깊이 전념해 검측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업종 표준 체계를 보완하며 산업 학계와 연구기구의 융합 혁신을 심화하고 전문화 표준화 권위적인 품질 검사 봉사로 연변 특색 산업의 전환 승격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해 전국 인삼 산업이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품질 검사를 다질 타산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는 특색농업산업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체계를 건립해 특색농업산업을 효과적으로 주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에서 우리 조의 특색농업산업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조 특색농업산업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특색농업 산업 발전에 좋은 정책들을 내놔 특색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 특색농업 산업은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요?
1: 네. 전통 농업과 비교할 때 그 우리 조의 특색 농업 산업은 예, 범위가 높고 예,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 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력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선 그 주력 산업으로서 예, 인삼 산업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인삼. 우리 조는 예, 중국 인삼의 핵심 생산 지역으로서
0: 네.
1: 재배, 가공, 연구 개발, 무역을 일체화한 전 산업체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0: 네.
1: 예, 2023년 예, 인삼 총 생산액은 예, 102억 원에 달했고
0: 네.
1: 올해는 예, 그 110억 원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1: 예, 검은 목이 버섯 산업은 예, 재배 기술, 생산량과 품질 등 면에서 모두 뚜렷한 그 향상을 이루었으며
0: 네.
1: 예, 여러 개의 지리적 표지 예, 증명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연변 황후 산업은 예, 중국이 그 5대 지방 우수종이 하나로서
0: 네.
1: 예, 국내에서 선도적인 그 종원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의 기타 특색 산업으로서는 예, 예, 연변쌀이 포함됩니다.
0: 네.
1: 예, 연변쌀은 그 뛰어난 품질로 국가 지리적 표시 예, 상품 보호를 획득하였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예, 특색 과일 산업으로서는 예, 사과배, 사과, 블루베리 등이 있는데 현재는 예, 그 고품질 발전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0: 네.
1: 네. 상황버섯 산업은 예, 연변주가 예, 국내 최대 기지로서 이미 재배에서 예, 판매까지의 전 산업체인 예,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0: 네.
1: 예, 업 산업은 예, 여러 개의 국가급 과 성급 수산 종질 자원 보호 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꿀벌 산업도 포함됩니다.
0: 네.
1: 예, 연변주는 예, 천년 꿀 자원 그 창고로서 풍부한 네. 예, 식물 자원과 예, 특색 있는 희귀 벌종을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러한 특색 예, 농업 산업은 연변주의 그 농업 산업 구조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0: 네.
1: 농업이 종합 효익과
0: 네.
1: 경쟁력을 향상시켜 예, 현지 농민이 그 소득 증대와 부유화 및 향촌 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일 크게 아마 인삼 산업이죠.
1: 네.
0: 네, 그리고 목이버섯, 검정기버섯 산업은 네. 예전부터 쭉 이어왔고
1: 네,
0: 연병황소 산업도 우리 5대 지방 우수품 중의 하나로 지금 앞자리 서고 있고 연변 입쌀하게 되면 맛 좋은 쌀로 지금 중국적으로 네. 소문이 나고 있고 또 사과배 또 상황버섯이 최근에는 많이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죠. 또 연변에 그 꿀 보게 되면 그 피나무 꿀이 우리 연변에서는 특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산업 들이 발전이 우리 조 향촌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는 특색농업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우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예, 우리 조는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0: 네.
1: 독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0: 네.
1: 예,

0: 이러한 우위는 주로 지리, 자원, 정책 및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구현됩니다.
1: 네.
0: 우선 우리주는 중국, 조선과 러시아의 그 삼국이 국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1: 네.
0: 연변주는 중국 동북 지역이 그 대외 개방이 최전선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교두보이기도 합니다.
1: 네.
0: 우리주는 여러 가지 국제 항로를 통해
1: 네.
0: 세계 공급망 체계에 편리하게 융합될 수 있으며
1: 네.
0: 이는 현지 농산물의 수출과 국제 교류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네.
0: 둘째는 우리주는 백두산이 천연자원에 의존하여
1: 네.
0: 독특한 립체 기후대를 맞추고 있으며
1: 네.
0: 농작물이 성장에 리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1: 네.
0: 우리주의 그 흙토지는 비옥하고 원천수 자원이 풍부하며
1: 네.
0: 산림률은 81%에 달하여 인삼, 검은 목이버섯 등 특색 작물이 그 재배에 독특한 그 자연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네.
0: 셋째는 우리주는 국가의 그 동북진흥 전략과 서부대개발 등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1: 네.
0: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 특색 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주의 그 조선족 민속 문화와 문화 관광 산업이 그 심도 있는 융합은 농업 특색 산업이 발전에 문화적 활력을 불러 일으켜 다른 지역에서 복제하기 어려운 발전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문화와 산업의 결합은 농산물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이 그 시장 경쟁력도 높여 우리주 농업 특색 산업이 그 장기적인 발전에 견실한 기초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한마디로 우리주 우세는 지리적인 우세, 자원 우세, 또 정책적인 우세,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0: 네.
1: 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연변 황소 산업 우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발전 어떻습니까?
0: 네. 우리주의 그 위치는 그 중국 동북부에서 그런 중요한 농업 지역으로서
1: 네.
0: 그 황소 그 사육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몇 년간 우리주는 연변 황소 그 브랜드 육성에 주력하여
1: 네.
0: 산업 구조 그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1: 네.
0: 현재 그 우리주 그 황소 사육 규모는
1: 네.
0: 50만 두를 넘어섰으며
1: 네.
0: 연간 출하량은 15만 두에 달합니다.
1: 네.
0: 특히 그 고급 그 설화고기 생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이 그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산업 기반 측면에서 우리주는 국가급 황소 종자 보호 구역과 세계의 대규모 현대화 사육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1: 네.
0: 연변 축산 개발 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화 기드는 종자산 25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1: 네.
0: 종축, 사육, 사료,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이런 완전한 그 산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2023년 기준으로 우리주 그 황소산업이 총 생산액은 45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역이 그 농민 소득이 15% 이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도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1: 네.
0: 전자식 기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체별 사육 정보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1: 네.
0: 가공 산업은 연간 5만 톤 그 규모의 냉장 냉동 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정책 지원 측면에서 주정부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 네. 5억 원이 그 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 네.
0: 농가당 그 최대 5만 원이 사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연변 황소의 그 지리 표지 상표를 등록해 전국이 그 100여 개 그 대형 루터망과 연결하였습니다.
1: 네.
0: 문제점으로는 고급 인력 부족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필요성이 지적됩니다.
1: 네.
0: 이에 따라 우리주는 연간 200여 명 규모의 그 전문 사육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 네.
0: 전반적으로 연변 그 황소 산업은 질적 성장 단계에 도입하였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황소 산업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 검정귀 버섯, 목이 버섯이죠.
0: 네.
1: 이 산업 발전 상황 어떠합니까?
0: 예, 우리 주는 그 중국이 그 중요한 그 목이버섯, 그 검은 목이버섯 생산 기지로서
1: 네.
0: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2023년 기준으로 그 검은 목이버섯 재배 규모는 8억 5천만 주에

0: 나라였으며,
1: 네.
0: 건조 제품 연간 생산량은 3만 5천 톤으로서 전국이 총 생산량의 18%를 차지합니다.
1: 네.
0: 산업 총 생산액은 42억 원 위안으로 돌파하여 농민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주는 현재 12개 전문 생산 기지와 35개의 표준화 대규모 재배 단지를 건설했으며,
1: 네.
0: 도나시를 중심으로 안도현과 왕정현이 양력을 이룬 이러한 그 산업 배체를 형성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그 도나시와 그 먹이버섯 생산량은 전주의 그 40%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이
1: 네.
0: 그 검은 먹이버섯 고향이라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1: 네.
0: 전주 쪽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는 5만 6천여 구에 달하며
1: 네.
0: 그 가구당 연간 소득 증액은 2만 3천 원에 달합니다.
1: 네.
0: 네. 전주 쪽으로 8개의 대규모 가공 기업이 운영 중이며
1: 네.
0: 연간 가공 능력은 2만 8천 톤에 달합니다.
1: 네.
0: 제품 구조는 단순한 건조 제품에서
1: 네.
0: 5개류의 거의 60여 개종으로 다양화하였으며
1: 네.
0: 즉석식품과 건강음료 등 심가공 제품이 포함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전자상 거래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여 온라인 판매 비중이 부단히 증가하여 연변이 그 검은오기 버섯 지리 상표는 이마 전국에서 2,800여 개의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였습니다.
1: 네.
0: 현재 그 당면한 그 주요 과제로는
1: 네.
0: 심가공 비율이
1: 네.
0: 30% 미만이며
1: 네.
0: 국제 시장 점유율이 5% 이하에 달하였으며
1: 네.
0: 젊은 층과 거의 그런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1: 네.
0: 네. 다음 단계로는 우리주는 2025년까지
1: 네.
0: 심가공 제품 비중을
1: 네.
0: 50% 이상으로 높이고
1: 네.
0: 수출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 그 작은 그 검은 먹이버섯이 진정한 대형 산업으로 정상시키려 합니다.
1: 네. 그러면 그 인삼 산업도 최근에 인기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주의 인삼 산업 발전 어떠합니까?
0: 우리주는 중국이 주요한 그 인삼 생산 기지로서
1: 네.
0: 장백산이 그 우수한 자연 조건과 전통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재배 가공 연구 개발 무역이 결합된 종합적인 그런 인삼 산업 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1: 네.
0: 2023년 그 기준으로 전주 인삼 재배 면적은 4천 헥타르에 달하며
1: 네.
0: 생 인삼 연간 생산량은 1만 2천 톤으로서
1: 네.
0: 길림성 등이 그 총 생산량이 35%를 차지합니다.
1: 네.
0: 산업 총 생산액은 8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 네.
0: 네. 연변주는 훈촌 화룡 등 여러 지역을 그 중심으로 그런 이런 인삼 재배의 그 집적지를 형성하였으며
1: 네.
0: 그중 훈촌시 인삼 재배 면적은 전주의 40%를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전주 쪽으로 인삼 재배 종사하는 농가가 1만 8천여에 달하며
1: 네.
0: 전문 합작사가 36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업 기지
1: 네.
0: 농가 이런 모텔 통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그 연평균 소득은 3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1: 네.
0: 산림 재배 인삼 면적이 1,500 헥타르에 돌파하여
1: 네.
0: 전성이 그 40%를 차지했으며
1: 네.
0: 고급 인삼 제품이 주요 원료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인삼이 그 홍삼이 추출물,
1: 네.
0: 인삼이 그 펩타이드 분말 등 고급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1: 네.
0: 연간 가공 생산량 목표를 2천 톤으로 설정해 과학 기술 혁신의 힘으로 제품이 그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연변주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1: 네.
0: 선진적인 그 재배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해
1: 네.
0: 인삼 산업이 그 전반적인 경쟁력을 이후에도 계속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동시에 그 브랜드 홍보 강화와
1: 네.
0: 마케팅 전략 최적화를 통해 인삼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소비자 인정도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으로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15차 오개년 계획 기간 그 우리주 농업 특색 산업의 그 목표 어떠합니까?
0: 네. 15차 5개년 기간 동안 우리

0: 이주는 그 농업 특색 산업이 그 핵심 발전 목표를 그 세 가지 질적 변화를 실현한 데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전통적인 규모 확장에서 네. 가치 도약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1: 네.
0: 연변 황소, 인삼, 검은 목이버섯 3대 주력 산업이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1: 네.
0: 연변 황소의 그 설화고기 생산량 비율을 35% 향상시키고 고품질 인삼 정밀 가공 비율을 60% 이상으로 돌파하여 제품 가치를 제품 가치를 크게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지역 특산품에서 전국적 브랜드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역이 공공 브랜드 기업 브랜드, 제품 브랜드의 3단계의 브랜드 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그 유명한 농산품 인증을 5개 이상 추가 획득함으로써
1: 네.
0: 우리 주의 그 농업 특색 산업이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전통 재배에서 다양한 제품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1: 네.
0: 상황버섯, 건강식품, 인삼, 의료, 미용 제품 등 다양한 그 제품 개발을 통해
1: 네.
0: 산업 사슬을 고도화하고
1: 네.
0: 제품 구조의 그 다각화 및 그 산업 사슬 전반을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1: 네.
0: 우리 주 정부는 일련의 그 정책과 지원을 그 계속 취해야 합니다.
1: 네.
0: 한편으로서는 그 농업 과학 기술 혁신 지원을 강화해
1: 네.
0: 첨단 농업 기술과
1: 네.
0: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1: 네.
0: 농업 생산이 그 과학 기술 함량과
1: 네.
0: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1: 네.
0: 농업이 그 특색 산업이 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평판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의 그 관심과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1: 네.
0: 동시에 그 선도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서
1: 네.
0: 그들이 그 모범적 선도 역할을 통해 전체 그 산업 사슬이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효과적인 조치들이 실행으로 연변주 그 농업 특색 산업은 15차 5개년 기획 기간 더욱 눈부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며
1: 네.
0: 지역 경제의 그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특색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진정으로 리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네, 우리 주는 농민들이 그 특색산업 발전에서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특색산업단지 발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농촌 관광과 마을 집체 경제 발전을 통해 농민들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는 선도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발전 모델을 시행하고
1: 네.
0: 여기서 그 선도기업은 기술 등을 제공하고
1: 네.
0: 농민들은 재배 작업에 집중하며 합작사는 통일된 구매와 판매 책임을 맡고 여기에서 서로 자기 맡은 분야에 노력해야 합니다.
1: 네.
0: 이 모델을 통해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농민들이 그 산업 사슬 부가가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농민 능력 강화 그 프로그램을 시행해 많은 규모의 그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1: 네.
0: 농민들이 고품질 재배에서 효율적인 판매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그 능력 향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농민들이 그 전통적인 재배와 사용 모델에서 생태 서비스 분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정해야 합니다.
1: 네.
0: 실제로는 우리 주는 정책 지원과 시장 정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농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시장 지향성을 제공함으로써
1: 네.
0: 시장 동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이로써 생산이 맹목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넷째는 또한 정부는 재정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책 조치를 통해 농민들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그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매 경로와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0: 있어서 특색 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진정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네, 이상 우리 특색 산업에 대해 자상한 소개 주셨는데요. 현황, 우리 또 목표, 또 우리 연구해야 할 부문 얘기 주셨는데요. 이 현재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그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그 약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어떤 조치로 이 산업이 추가적 발전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0: 네.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는 그 연변대학과 같은 지역 그 고등교육기관 네. 및 길림성 내 기타 연구기관과의 그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네. 과학기술 시범 기지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는 그 향토 인재 계획을 실행하여 네. 귀향 창업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 기술 훈련과 네. 창업 보조금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그런 그 토박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중점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주는 그 기초 단계의 기술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탄한 인재와 과학기술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1: 네.
0: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우리 주는 국내외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하고
1: 네.
0: 기술 이전과 성과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속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1: 네.
0: 정부는 기업이 그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성립하여
1: 네.
0: 기업이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자수 혁신 능력 제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와 고급 인재 유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 업그레이드의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 조치들의 시행을 통해 우리 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핵심 경쟁력을 높여 산업 체계를 점차 구축해 나가서 경제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주 특색 농업 산업 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 특색 농업 산업 발전이 우리 농촌 면모 개선과 우리 농업 수입 증대에서 우리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